0: 피부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보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배채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트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가는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체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가는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가는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채의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보의 아버지는 방 안 요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항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보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보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보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항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보냈다. 아보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보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보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보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보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보는 매일 밤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보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보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보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보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함 문을 여 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 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 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접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균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김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김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조직 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충의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0: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도강중의 문진보 지점입니다. 연길 신화소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강중 의원님입니다. 도강중리는 우리 좀 교통이 좋고 찾아오기 편리한 지점에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린다 할 때 일백하는 누구나 다 아시죠. 예? 우리 연변에서 일백이 어딘지는 다 아시는데 일백 북쪽 길 건너섭니다. 바로 길 옆이고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이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연변병원 들어가는 그 큰 길 오른쪽에 바로 있습니다.
0: 네.
1: 이 3, 4가 다 이 도강중입니다. 2층부터 시작해서 이 종합적인 이런 그 중요원입니다. 중서위를 다 결합했습니다. 댄디도 넣을 수 있고 치과도 있고 치과도에 이 조선조 원장님이 계시면서 이 틀니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그다음에 잇몸 치료라든가 아주 알뜰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좋고 찾아오기도 좋고 또 병원 자체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물론 우리 전주 쪽으로 많은 중의원이 있지만 저희들 도강 중의원의 특징은 전문의들이 전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병을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이 한두 명 의사가 전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한다는 게 아닙니다. 피부과 그다음에 심내혈관이면 심내혈관 그다음에 호흡도 뭐 호흡도 간담이면 간담 골과면 골과 그다음에 소화계통이면 소화계통 전문의들이 따로따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전문의들이 특징은 전문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가 기품에 따라서 병 치료를 진단하고 치료가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저희들 도강중의원이 계시는 많은 전문의들은 이런 그 진단 방면에서 아주 준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맥을 짚는다든가 그다음에 설전을 본다든가 서전 해를 보면서 우리 많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전이라는 게 중의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서전에 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거 말합니다. 예. 우리 해에는 설아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아정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중풍 걸릴 확률을 아주 MRI처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2번째 뇌신경이 설아신경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줄에서 12번째 뇌신경이가 혀를 관여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중풍 중정도 그다음에 중풍 초기 진단 이게 다 됩니다. 그다음에 눈이 그 흰자위를 본다든가 이래서 중에는 사진법이란 게 있습니다. 사진법 진맥도 하고 그다음에 이 왕전 이 서전이가 다 왕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 물어봅니다. 10가지 이상을 물어보게 되죠.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런 진단을 끝에서 그 어떤 정밀한 기계보다도 MRI나 CT나 이런 비초나 이런 기계보다도 진단하지 못한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다가 시간상 관계를 끊긴 게 있습니다. 예, 한 남성분이 우리나라 양성프로 양성탕을 보다가 이 혓바닥에 설태가 하나도 없이 아프고 혀가 너무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가니까 혀암이란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 그런데 우리 중의에는 쓰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중의 치료를 받고 석 달밖에 못 사다는 사람.

0: 여자는 뭐 몇 년째 아주 무사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종이 이런 진단법이가 아주 준악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예, 저는 저 위가 항상 더부르하고 자꾸 얼림이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 배가 자꾸 불어난다고 합니다. 짱한.
0: 예.
2: 그러면서 그 이 미네 아래 내리미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약도 많이 쓰고 그 무슨 말 같다 침도 많이 맞고 이래도 어째 크게 효과 없을 때다. 그래서 예. 마침 방송을 통해서 도강 중년의 김송춘 선생님을 가서 뵈었는데 야 정말 내 팀에 보던 게 딱 맞출 때다. 위가 좋췄구만 하면서.
0: 네.
2: 그래서 약 입국철가에다가 썼는데 벌써 세척 먹으니까 벌써 이 배에서 부르고 손하면서 이 아래를 내려가더라면
0: 그럴 겁니다. 김성춘 선생님 그런 치료는 정말 잘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2: 네. 예. 정말 예. 방송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돼서 그래서 하게 된 게 그거 이국수 다 먹으니까 벌써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병을 맞춰주고서 정말 환자의 그 저 기분도 똑같고 이래까지 얼마나 신심 가지고 지금 한번 내일로 요약하자면
0: 네. 진단이 준악하고 처방이 병과 맞기 때문에 그런 병 치료에서는 아주 빨리 확실하게 네. 효과 봅니다. 내일로 네. 김성춘 선생님 네. 이야기입니까?
2: 예.
0: 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 예, 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김성수 선생님을 보는 환자인데, 야, 저는 예, 어떻게 하면 현재 그, 머리에서 윙윙 소리 났어. 그런 게 소리지, 무슨 못한 소리지. 맞아. 그래 놓고 잠을 못 잤습니다.
0: 네.
3: 야, 그래서 예, 김성수 선생님이 이, 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는 이런 병을 잘 치료한다고 가서 우선 몇 번 보였어. 몇 번 보였는데, 잠을 요즘에는 너무 잤을 텐데, 이제는 초저녁에 약간 한 시간 나서 아무것도 깨나면 다시 잠들기 바쁘더니 지금은 그것도 깨놔두고서 인사 잠이 들고요. 잠이 영 잘 잤네요.
0: 왕거성 두통, 왕거성 실면증이, 우리 전주 쪽으로, 김성춘 교수님 마에 치료 잘하는 분이 드뭅니다.
3: 그렇지만 내가 어디 한데 치료를 세게 했는데 아예 나한테 있으니까 어선 몇 번, 한 서너 번 치료한 게 기본상에서 줄어들.
0: 그리고 많은 실면증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3: 글쎄만 요즘에 또 감기 걸려서 기침 감기 끝에 감기 약간 나신 것 감기 끝에 기침이 되게 하늘지는 선생님과 말해 나 요즘에 기침이 나죽겠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선생님 뭐 맥을 볼까 원래 그렇게 했다면서 맥도 어떻게 잘 보는지 선생님 딱딱 맞고
0: 맥을 잘 짚어냅니다.
3: 글쎄 말입니다.
0: 네.
3: 그런데 몇 번 몇 약을 먹고 또 그런 게 요즘에는 기침 아예 해서 오면서 기침이 나니까 더구나 잠 못 잤는데 그다 더 못 자고 그러는 게 요즘에는 기침병이 뚝 떨어졌습니다.
0: 와, 들어보니까 깡큰 것 같습니다. 마른 기침, 가래가 많은 기침인 것이 아니라 마른 기침이.
3: 깡커지 뭐.
0: 예, 그런 사람들 치료 제대로 진단 내고 약만 잘 쓰면 금방 되는 병입니다.
3: 어떤 걸 하고 무슨 약 쓴지 다른 약 그리 써서 나중에 선생님이 자꾸 먹고서 기침이 뚝 떨어져서 요즘에는 예. 이런 잠도 잘 자지 기침 안에 영도 없습니다.
0: 그 기관지 점막 경련이란 날 때 약만 잘 쓰면 하루 이틀에 효과 봅니다.
3: 글쎄 막 그러네 요즘에 여기 병원에 댕기면서 보니까 그 피부병 환자들이 이 책임을 쓰는데 피부병 고치고서 특히 그 대장 포진 환자
0: 예.
3: 그다음에 숙변 있는 환자들이 댕기면 보니까 모두 치료하고 기뻐서
0: 예.
3: 유명하다 하면서 나오더라 말입니다.
0: 유명합니다. 책임현 선생님 예. 피부병에는 유명합니다.
3: 정말 유명하다 지금 그러네 우리 아바의 또 다리 어찌 되면서지 무릎 아래 양쪽 무릎 아래를 이렇게 빨간 그런 그 습진인지 무슨인지 그게 그리 잘해서 몇 년 고생했어. 점약은 얼마 잡았는지 말았네. 바른 약은 얼마 바를 때 약간 나는 것들은 너무 그거 났어. 피 막 다 났어.
0: 예, 그런 거는 습진이 아니고 풍전이죠, 풍전.
3: 풍전이요?
0: 예, 풍전 같은 거는 책임인 선생님 몸 매첩 아예 다 치료됩니다.
3: 선생님 데 가서 두 번 치료받은 게 지금 기본상에서 이루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 이제 이렇게 받자고 지금 용서 참 이렇게 담을 잘 들어.

0: 그리고 참에 미니 해놓아서 그거 극단 내가 참뭐 피란 게 얼마나 안지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0: 우리 집에서 소라랑 발신는 소라랑 다 같이 먹습니다. 너무 또 붙었는데 할까 봐. 그래서 오늘에 또 이제 이 기소상에 나선 기소상에서

0: 그렇게 합시다.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2: 예, 설마 선생님이 약수고 소리에 말하려고 합니다.
1: 네.
2: 이렇게 저기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발다리 잘 쓰지 못하고 그리고 예, 혈압도 조절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니까나.
1: 그렇죠.
2: 우리 예, 발다리 잘 쓰지 못하고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예.
1: 네.
2: 그러니까나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러던 도중에 젊은 선생님이 약 쓰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1: 잠도 잘 잘 겁니다.
2: 예, 잠도 잘 잡니다.
1: 예, 짜증 부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간열이 세서 오는 중풍이기 때문에 짜증이 예. 나고 중풍 왔는데도 나 얼마 씻냐 하는지 막 그저 옆에 사람이 못 살 정도던 사람들이 저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성질도 개변되고 혈압도 예. 온정되고
2: 예. 예. 그리고 혈압이 어제는 많이 온정됐습니다.
1: 예.
2: 발다리를 쓰지 못하던 게 점차적으로
1: 네. 예.
2: 이렇게 나사진 게 중약원이 금방 낫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잘 나아지고
1: 오랫동안 계속 나아지고 이 예. 병과 약이 맞으면 그 중풍 후유증 치료 아마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2: 네. 예. 그리고 여기 갑상선을 해도 이것들 해도 또 고생했습니다.
1: 맞습니다. 간열이 센 사람들 예.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
2: 예, 그래가지고, 예, 이 약을 쓰니까, 저, 점차적으로 났으니까, 정말 효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이 약을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이미 중풍도 왔고, 후유증도 있고, 증상도 명확하던 분이고, 갑상선 뇌 문제까지 생겼던 분이기 때문에, 재발하기 쉬운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수간 제위하고, 몸의 독소를 빼고, 관경락을 열어주고 이러면 재풍 방지도 되고 예, 중풍 후유증 예. 치료도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절만 선생님 심내혈관계통에서는 전주적으로 소리치게 이름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예, 약을 예, 예.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2: 예.
1: 네.
2: 계속 약 쓰려고 하니까 나 예약해 주세요.
1: 어느 날로 예약해랍니까?
2: 아,
1: 내일로 해랍니까?
2: 내일 해도 됩니다.
1: 예,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다 나오십니다. 예.
2: 네, 네.
1: 예, 예약이
2: 네,
1: 됩니다.
2: 수고하세요.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스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스님 문의하자고 그랬다.
1: 네.
3: 어저께 우리 집에 아저씨가 불실로 선생님 오급병이 춥다며 감기 왔는 매라며 이래더라 말인다. 그래서 네. 더물 많이 보라고 이랬다 말인다. 예.
1: 네.
3: 그런 게 더물도 못 마이고 딸딸딸딸딸딸딸딸 막 그거 손이고 발이고 그거 온몸이 떨어가지고
1: 갑자기
3: 예.
1: 예.
3: 그래서 춥다던 게 감기 오는 매라며 이랬던 게 무슨 그래더라 말인다. 주방 가서 그래서 아이고 나를 빨리 무릎 매겨달라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갔던 게 지네 데빌로 거품을 들지 못한다. 지네 떨어서
1: 예.
3: 그래 더워서 아이 이렇게 와서 앉혀놓고 더물을 마이고 손을 막 문다지주고 발을 문다지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데빌로 그랬대다 나로 좀 더 하나 달라며 이랬대다.
1: 그래서
3: 예. 좀 더 했더니 그래서 수고할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 몸이 훈훈하면
1: 예.
3: 손발이 떨리는 게 낫기는 낫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으슬으슬하며 춥다며 이랬대다.
1: 예.
3: 그리고 손끝이가 발끝이 알지 그렇게 떨고 난 게 알지 사람이 이래대.
1: 예.
3: 그렇습니까?
1: 그다음에는 아무 약도 안 쓰고 지금 이렇습니까?
3: 그리고 소리 선생님 어쨌는가 뭐에 한 내 그게 본가 집 가서 엄마네 집 가서 그 엄마 볼라 가서 그랬는데 그래 오전에 한 10시 만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등심 잡수고 겨우 무서워서 집이 집에 왔다 말입니다. 어제 저녁 차에
1: 예.
3: 3시 만에 오기 전에 또 차에서 좀 막 떨까봐 무서워서 데빌로 난 시통 그냥 이 몸이 자꾸 춥으면 이상하다며 그러면
1: 예.
3: 또 하나 더 달라며 이랬더라. 그래서 3시 만에 떠나기 전에 또 거기서 잡숫고
1: 예.
3: 버스에 앉아 오면서 또 무서워서 어째 그러면 또 배도 짱한다면서 이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 뭐 내게 이렇게 내 먹던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비장에 좋은 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3: 따라 또 버스에서 난리 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그거 답사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그냥 춥기는 춥단다.
1: 집이 연길에 계십니까?
3: 지금 연결입니다.
1: 예, 그럼 지금 모시고 와서 이 김성춘 예. 교수님 보이십시오. 일단

0: 그런 증상이 나올 때나 확실히 고열이실 때 사람이 그렇게 부들부들 떱니다. 예. 그런데 정통폐라는 게 해열제이면서도 진정제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신경성인지 진짜 몸에서 오는 풍한 감몰로 고열이 갑자기 나서 그런지 아니면 또 이 신경계통 중풍과에 속할 수 있는지 와서 김성춘 교수님 모이고 잘 우리 진단합시다 먼저. 예,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1: 예, 아닙니다. 걔네 70대 초반입니다.
0: 70대 초반이면 늙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와서 예, 제대로 진단하고 저희들 진단 가운데 중2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기계 검사에서 나오지 못한 검사도 할 수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변증 룬즈하고 우리 사진법을 통해서 와서 김성춘 교수님 먼저 보이십시오.
1: 네, 그래, 없으니네, 또, 이야기할 거는 말할 거는, 예.
0: 네.
1: 예. 예, 이분이, 집에 아저씨가 40대 출근할 때, 관심병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40만 야들빈도 그때
0: 쉬운 지금은, 관심병 증상, 신지껑스 쪽으로는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신지껑스는 막, 그저 식은 땀을, 콩알 같은 땀을 흘리고, 예, 숨이 올라와요, 오고 이렇습니다. 그게 그 정통편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와서 우리 급진약은 어떤 거 갖춰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김성춘 교수님 보이고 진단하고 치료 좀 합시다.
1: 김성춘.
0: 예.
1: 예.
0: 예.
1: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0: 501-7355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김성순 선생님 조금 늦게 샤바라면서도 봐드립니다.
1: 예, 501-7355. 아, 예, 알았습니다.
0: 네, 도강 중이 전화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예약하고 그것도 급하게 진단 아이하고 또 병이 진짜로 번질 때는 생명하고도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원래 조금 약합니다. 모든
0: 약해도 진단을 바로 내고 치료하면 그런 고질병도 치료됩니다.
1: 될까요?
0: 예예. 예.
1: 어제 혼났습니다.
0: 이제 다시 발작하면 또 혼납니다. 이 전화 지금 하십시오. 예.
1: 예.
0: 예.
1: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예. 우리 남편이 최기명 그 피부과 원장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3: 이, 저희, 그저 몸에 아무것도 도선 게 없었는데, 영 몸이 가라바 했어요. 가서 한번 치료받은 게 몸이 아예 가랍습니다.
0: 예.
3: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 서버즘이 났댔습니다.
0: 예.
3: 그런 게, 그 가서 치료를 이전 두 번 받은 게 서버즘이 이렇습니다.
0: 네.
3: 예, 그랬으니까, 또 선생님 한 번,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선생님 영아 씨가 또, 네, 선생님과 뭐나 잘 물어보자니까, 이, 우리 언니, 에, 저 아직 치과는 그거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딴 데 가서 이빨을 했다 만다 아래를
0: 네.
3: 운 굴리고 아래는 했는데 앞에는 제 이빨이 이빨이고 그 다음 양옆 팔이 틀리처럼 했는데 안에 이빨이 이렇게 아이 그 쓸고 놓고서 빼서 할 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입금이 올라와 왔답니다.
0: 예.
3: 입금이 올라왔는데 그게 별로 암임 그렇습니까? 암임도 자꾸 우려는 약간 그런 거물어봐라
0: 입금 암이 저만이 없습니다. 예. 염증입니다. 염증이면 그렇게 불어 올라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0: 예예. 예. 예, 불어 예. 올라오면서 설질할 때 출혈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일단 와서 우리 치과 선생님 보이십시오. 암 소리꺼져 나온다 할 땐 이게 좀 시간이 됐다는 거 말하고 너무 아프지는 않은데 불어 올라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치과 선생님 직접 보셔야 됩니다.
3: 이빨 그 안을 내서 거기 또 불어났다면 이럽지.
0: 예, 와서 보이십시오, 한 번.
3: 예, 네, 선생님을 이전에 한번 봤댔습니다.
0: 예.
3: 선생님 용하시지 않습니까? 병이 더 잘하고.
0: 용하고 간에 환자를 보면 더 잘합니다.
3: 네, 물어본다. 예.
0: 예.
3: 그래, 선생님, 우리 집에서 낫긴 났는데 한 번 더가 검사해 되지 않습니까?
0: 예, 한번 검사해서 권고 단계를 걸치십시오.
3: 예, 그 2층에 치과도 용사랍니다. 그 우리 언니 치과도
0: 원래 그 최기명 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전문가입니다. 피부병 전문가. 이래서 예. 제가 지금 방송할 때 꼭 중점적으로 강의 드리는 게 뭔가 우리 도강중 의원은 전문의들이 피부면 피부과 전문의

0: 뇌혈관 중풍이면 중풍 전문의, 호흡도 호흡도 전문의들이 계신다고. 예? 이게 우리 도광중이 특징이기 때문에 병 치료가 좀 뿌리를 뽑는다 할 수 있죠. 예? 와서 예. 보이십시오. 한 번 더 보이십시오.
1: 예, 지금 두 분 예약한다.
0: 예.
1: 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그, 저희만 선생님 예약하자 그런다. 우리 형님이 전번 주에 가서 청약도 그때 오고 그 중풍 후유증을 예 그래서 어제 세 번째 갔다 와서 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 옆집에 각시 두 살 지하라는 가 그런 게 중풍 같단다.
0: 네.
3: 예, 그거 지내 예, 손이 거들거들거들고 춤을 흘리고 하니까 오늘이 예약해서 가서 친구도 맞고 검사도 지키고 그러겠다는 게 같이 가자고 둘이 예약한다.
0: 저 선생님 이런 중풍 온 환자들이 이미 중풍 온 환자들 그 후유증 치료 효과를 확실히 본다. 사실 어디 그 발신불수 온 다음에 다리라며 그 웃음에 걸고 원어 그림에 동그라미를 긁던 사람도 어디 그리 치료 잘 됩니까? 회복이 잘 아야 되지 않습니까?
3: 그렇죠.
0: 저 선생님 네. 첨약하고 침을 같이 결합하는데 대부분 다 효과 봅니다. 예약하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중에는 변증론지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뭐 점치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뭐 점치개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해머 혓바닥에 어떤 설태가 누른 설태인가 하얀 설태인가 아니면 설태가 아예 없이 혓바닥이 얼룩덜룩 다 갈라터졌는가 우리 어떤 사람 D2서라는 게 있습니다. D2. D2란 게 뭐입니까? 지도란 말입니다. 얼룩덜룩한 혓바닥. 이거 역시 우리 그 병을 진단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네, 지금 이 동성순 선생님이 약을 먹고 6천 먹은데 지금 올해 두통이 영심했습니다. 결국 아프지겠으니까 막 눈알이 빠지고 다 밤잠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0: 예.
4: 근데 지금 이 약 먹고 이 고통성이 가지고 어떤 게 막 메스껍기도 한데 지금 고통성도 없어졌습니다.
0: 아, 메스껍던 증상도 없어지고, 예?
4: 예. 예. 그러면서 말하면서 내가 그랬다면 어제 선생님 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아프고 매겨뭔가가 지금 침문 한번 맞아봐라 침문 맞아 주면 다리 용해갖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0: 치무 제가 본 선생 중간에서 제일 제대로 된 우리 전통 치무 넣는 부위 김성춘 교수님입니다. 그 사람 치무는 따릅니다. 예. 다른 사람처럼 그런 얕게 넣는 침이 아닙니다.
4: 예, 결국에 어떤 해 또 손이 후두두두 떨리고 이랬으나 너무 이 두통이 심할지 예.
0: 네.
4: 예, 근데 지금 고충성이 하나도 없을까 밤잠도 잘 자고 가용 좋습니다.
0: 네, 심장 신경성 심장병을 개마하면 그렇습니다.
4: 예, 그러고 있던 거예요. 이런날에 이렇게 아프거나 하면 지금 가 병원에 가서 링겔을 한 열흘씩 맞아고 맞을 때는 그거 때리고 뿐이고 또 아파했습니다.
0: 네.
4: 이분 그 일곱 천 먹는데 지금 효과가 너무 좋았으니 지금 또 이 예약하고 가서 보자 그럽니다.
0: 김성춘 교수님 약을 한 두석 달씩 써보시오. 많은 배에 떨어집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예. 약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0: 오늘로, 예.
4: 예, 예.
0: 됩니다. 오십시오.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예.
5: 예, 위 아파 그러는데, 김명규 선생님, 모레 예약할 수 있습니까?
0: 모레를 해서 리민길 선생님이 됩니다. 리민길 선생님 오전 오후 다 나오시기 때문에 예약이 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0: 예, 오십시오.
2: 말씀 주시죠.
0: 네. 저희들 도광중의원은 독특한 점이 뭐인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온 연기 시내 맨 중의고 용하다는 중의들이 많다는데 사실 저희들 도광중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 매일과 같이 이 반복하는 게 뭐인가? 주앙크라는 겁니다. 전업적인 걸로 중풍 치료를 잘하면 중풍 치료를 잘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호흡도 계통이 병이면 호흡도 계통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 피부병이면 피부병 계통에서 또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선생님. 또 소화 아이 되고 간이 나쁘고 골가병이 있고 하면은 또 이런 심내혈관 계통하고 또 간선 딸코 골가병이 딸코 이런 전문가들이 여러 명 계신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오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광 중의원을 찾으십시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6: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멈춰서 지금을 느껴보면 별거 아닌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 그게 나중에 내가 살아온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지금 듣고 있는 소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전부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0: 네, 우리말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2919333번째 연락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릴게요.
1: 네,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문제. 몹쓸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가전내를 쓰는 모양을 뜻하는 순 우리말 부사는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애면 글면. 2번, 애걸 복걸. 3번, 면목 없이. 4번, 애타게.

0: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몹시 힘의 견인을 이루려고 가진 애를 쓰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 부사가 있습니다. 애면 글면일까요? 애걸 복걸일까요? 면목 없이 아니면 애타게일까요? 네, 힘겨운일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쓸 때 진짜 옆에 사람 보기도 안쓰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애를 써서 이뤄내면 정말 좋은 거겠죠. 근데 갑자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 그래요. 사람의 그 어떤 삶의 그 과정은 보면은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0: 평탄도 네. 한단 내려가 있겠고.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정말 한간 힘을 또 쓰고 정말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삶을 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의 겨운 일을 정말 애써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0: 안 되죠.
1: 근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포기보다도 실망보다도 그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스스로 용기를 좀 더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0: 예전에 저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 인생은 희노애락이다.
1: 맞아요. 에.
0: 막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웃을 때 있으면 울 날도 있다 하는데 저는 요즘 좀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예. 중년이 돼서야 살짝살짝 인생에 이런 맛도 있구나 싶은데 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몹시 힘이 겨운 일을 이루려고 온갖 애를 쓸 때 그 모양을 변하는 순 우리말 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1: 선택상 1번 애면 글면, 2번 애걸 복걸, 3번 면목 없이, 4번 애타게.
0: 네,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함께 또 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울까요?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오래 기다리셨죠?
1: 네, 두 분 수고하신다.
2: 예.
0: 네.
1: 답은 4번 합시다. 애타게.
2: 애타게.
0: 맞을까요?
2: 알겠습니다.
0: 그래. 예, 참 감사합니다.
2: 예.
0: 애타게. 없이 희미의 견해를 이루려고 온갖 애를 쓰는 모양을 뜻하는 소누리말 부사가 있습니다. 애면 걸면 애걸 복걸 면목 없이 애타게. 정답 공개할까요?
2: 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애면 걸면이었습니다. 애면 걸면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이 겨울 정도로 애를 쓰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 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애걸 복걸은 간절히 애원하며 빌물 뜻하는 한자 성어고, 자, 그리고 3번 면목 없이는 낯이 두껍지 못해서 부끄럽기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애타기는 마음이 몹시 쓰이고 조마조마하게를 뜻합니다.
0: 네, 그래서 예,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1번 애면 글면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2: 자,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은 효성을 뜻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1번 백골난망, 2번 반포지효, 3번 결초보은, 4번 오륜지효.
0: 네,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한자 성어입니다. 1번 백골난망, 2번 반포지효, 3번 결초보은, 4번은 오륜지효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0: 네, 윤호 씨.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땐 정말 지극정성 다해서 최고로 키우려고 하는데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 은혜를 갚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부모님이 막 너무 운다고 혼낸 적이 없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연세 드셔가지고 왔다 가라 어쩌다 하면서 얘가 좀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봐도 아 제대로 효를 못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지? 근데 또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그게 잘 되지 되죠. 않는 겁니다.
1: 네. 그 자식이 또 내가 자식 된 도리로서 다지 못한 걸 보면은 또 나중에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우리 부모 나한테 잘할까 뭐 어떻게 우리 부모들한테 효성을 다할까
0: 네.
1: 그런 걱정을 하며 키우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안 될 때
1: 마음은 사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늘 변함없고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실천에 잘 옮겨 안 줍니다. 왜냐면은 자식들도 또 자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가끔은 부모님이 나를 키우던 그 힘든 세월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0: 그리고 우리 칠령 팔령포는요 집에 자식이 많지 않아요.
1: 맞아요. 네.
0: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한 명짜리 사람이 결혼하면 부모 넷을 모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좀 소홀하게 할 때가 있어서 알면서도 도리를 다 못할 때가 있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고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뜻하는 한자 성어 백골난망 반포지효 결초보은 오륜지효 정답은 바로 2번 반포지효였습니다. 네, 백골난망은요 죽어도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뜻하고요. 반포지효는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되갚아 먹인다는 뜻으로 자식이 커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초보는요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륜지효는 표준적인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1: 네.
0: 자 그럼 좀 쉬운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1: 자 아들 자자가 전미사로 쓰인 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아들 자.
1: 예, 아들 자자가 전미사로 쓰인 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글자, 2번 액자, 3번 오미자.
0: 아, 네.
1: 예.
0: 그러니까 이 자자자가 아들 자가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제 한으로
0: 글자,
1: 진격...
0: 액자, 오미자.
1: 네, 한으로 진격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0: 그러면 또 4번 구기자 이렇게 써도 되죠.
1: 자자가 들어간 게 많죠.
0: 네, 글자, 네. 액자, 오미자. 어느 것이 아들, 얼스라는 아들 자자가 아닌 것이 될까요?
1: 네.
0: 이글 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0: 아들 자체가 아닌 경우입니다. 글자, 액자, 어미자.
1: 어미자.
0: 여기서 아들 자체가 아닌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말로는 뭐 다 똑같은 한 단어지만은 네. 이제 또 한으로 직역하면은 완전히 다른 뜻이도 될 수 있습니다.
0: 윤호 씨는 집에서 아들 부를 때 아들 이렇게 불러요? 이름 불러요?
1: 아, 뭐 이름 부르죠.
0: 아, 그래요?
1: 예.
0: 예. 한족분들 아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 아들.

0: 예, 그렇죠.
1: 공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우리는 근데 예. 이름을 불러요.
0: 그렇죠.
1: 내가 지어준 이름을 또 자주 부르고 싶잖아요.
0: 그것도 이제 우리 조준족 분들이 이름을 또 자꾸 불러줘야
1: 예.
0: 그게 또 이제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리고 또 우리 따니, 예.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투분 선생님. 제가 이 가을이 되니까 오늘에는 못생겨지는데 여전히 거의 끝도 보고 있는데요. 너무 맞추고 싶어서.
0: 다 마무리되셨나 예, 봅니다.
2: 예, 어미자라는 자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1: 어미자의 자자가 아니다.
0: 아들 자가 아니라고요?
2: 예.
1: 알겠습니다.
0: 고추다 말려나 봅니다, 어머님.
2: 예, 모생기를 오늘 치고 저번에는 또 달리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 나는 이 가슬에 너무 바삐보네. 어서는 이제 배치만 캐면 끝이 납니다.
0: 근데 어머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달래는 봄에도 나고 가을에도 납니까?
1: 그렇죠.
2: 아니 그런데 이 달래 별났습니다. 우리 한 줄을 옮겼는데 쟤네 어른만
0: 네? 여보세요?
1: 신호가 잘 안 되네요.
0: 그래요.
2: 예. 예, 그거는 어쨌든요 달래는 예, 이렇게 새끼치고 했어요.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2: 예, 예. 예 두 분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네, 그래.
0: 감사합니다.
2: 그래요. 예. 예.
1: 이 가을 달래가 조금 이제 독이 있거든요.
0: 매워요?
1: 맵죠. 봄 달래는 좀 이제 우리 말하면 야들야들하죠. 예.
0: 네. 근데 윤일 씨 달래 캤잖아요.
1: 제가
0: 진짜 궁금해. 저는 봄이라서 달래가 시중에 파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 지금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달래를 심었나? 어디서 뭐 키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 가을 달래도 있는데 가을 달래는 조금 이제 잘 여물어서 조금 이제 독이 좀 있죠.
0: 그렇죠. 예. 그래요.
1: 그 독이 사람 먹어서 예. 죽는 독이 아니라
0: 그래요.
1: 맵죠.
0: 아, 매워요?
1: 봄 달래보다 많이.
0: 그러면 예. 봄 달래보다 매우니까 어린이한테는 안 그래. 적용되고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드셔도 괜찮을
1: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또 이제 봄이 뭐 달래가 이제 봄 달래 또 생각나는 분들은 가을 달래도 이제 무쳐서 먹으면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0: 또 달래를 장국에
1: 맞아요.
0: 넣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감자랑 애호박이랑 달래 넣고 장국 끓이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1: 지금 가을 달래를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많이 장만했다가
0: 네.
1: 살짝 이제 뭐 올려서
0: 달래 올릴 수도 있어요?
1: 네. 완전히 냉동시켰다가 그리고 이제 장국 끓일 때 먹으면 딱 좋습니다.
0: 아, 윤일 씨가 제 얼굴 다 깎습니다. 체면을. 제가 이쯤 되면 제가 주부로서 윤일 씨 있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먹어야 되고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면 딱 화면이 바뀝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제가
0: 시중에 파는 채소를 먹고 사는 거죠. 굳이 뭐 제가 땀을 뿌시며 달래를 뭐 캐서 먹어야겠습니까? 호박, 뭐 고구마, 가을엔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이, 가지,
1: 네.
0: 감자.
1: 참, 예.
0: 굉장히 많고요.
1: 네. 그러니까 참 예 간단하게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0: 예, 그럼 고기도 먹으면 되잖아요. 소고기, 예. 돼지고기.
1: 고기도 뭐 이제 그냥 뭐 어떻게 구워 드십니까? 아니면
0: 구워 먹고 볶아 먹고,
1: 그래 먹고.
0: 생 걸로도 먹고 다 먹습니다.
1: 장조림 뭐
0: 그거 제가 잘해요.
1: 아 잘합니까?
0: 예. 그걸로 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정답 바로 1번 글자의 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0: 그 자는요 아들 외에 사물의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전미사로도 씁니다. 액자, 의 작은 것을 뜻하는 전미사 자자가 붙은 것입니다.
1: 네.
0: 오미자는요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작은 열매라는 뜻으로 전미사 자가 쓰였습니다. 아들 자입니다. 네, 글자 자는요 위에 또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떳떳하지 않은 평판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평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1번 꼬리표, 2번 이름표, 3번 가격표, 4번 번호표.
1: 네. 네. 뒤에 3, 4번.
0: 네. 3,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왜요?
1: 예. 가격표, 번호표. 떳떳하지 않은 평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꼬리표, 이름표, 가격표, 번호표. 네.
0: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1: 대충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0: 꼬리표, 이름표.
1: 예, 여러분들이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은 좀 있죠.
0: 예. 떳떳하지 않은 평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일까요?

0: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래요.
1: 예, 정답은 뜻뜻하지 못하다 하니까는 예. 꼬리표로 하겠습니다.
0: 꼬리표.
1: 예.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예, 그리고 윤희 선생님. 예. 안내를 얼고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이런 상식은 처음 들었습니다.
2: 예.
0: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2: 아니, 아니, 냉동해서 보관하면
0: 아,
2: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1: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거 캐서 냉동할 예상.
2: 예, 냉동해서 이제 생각날 때 장국에 넣어서 드시면은 예.
1: 예,
0: 그래요.
1: 예, 윤희 선생님, 최명호 선생님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 아유, 예, 아닙니다.
0: 그래요.
2: 예.
0: 감사합니다.
1: 예.
2: 예.
0: 어머, 어머, 윤희 씨가 지금 어머님한테, 어머니가 적어도 60, 70대는 되는데 어머님한테 지금
2: 이게
0: 살림 지식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뭐 대단한데.
2: 일단 시켜서 살짝 데쳐서 넣으면 또 더 좋고. 살짝만 예
0: 해봤죠?
2: 해봤죠.
0: 근데 생각한 거 아니죠?
2: 아닙니다. 살짝 데쳐서.
0: 진짜,
2: 근데 생으로
0: 진짜 윤일 씨가 막 해보지 않은 걸 아. 했다간 어머님이 그렇게 많은 달래 얼렸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2: 아, 뭐 아시겠죠? 버리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예.
0: 주워 먹게요. 근데 일상생활 속의 노하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살면서 서로 또 경험 교류도 하고 좋습니다. 전 윤일 씨 말이라면 잘 믿거든요.
2: 네. 아니 뭐 요리는 조금 제가 조금 좀 관심 많기 때문에
0: 네.
2: 예. 평소 뭐 저도 집에서 즐겨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0: 자, 네. 그래도 달래 얘기도 나왔고 오늘의 네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2: 자.
0: 떳떳하지 않은 평판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하게 꼬리표 이름표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정답은 바로 1번 꼬리표였습니다. 자, 꼬리표는 비유적으로 따라다니는 좋지 않은 평판이나 오명을 뜻합니다.
0: 네, 이름표는 괜찮습니다. 좋지 않은 뜻 포함될 수도 있겠고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이름표,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0: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2: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세춘 황하구복액은 교고란, 지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마,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간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열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내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

0: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고보약과 더불어 눈병전문 진화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보약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공장 측에서 링계가 왔는데요.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한다 하게 되었으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대활동은 다른 때에 비해서 폭이 좀 크게 진행되어 있고 여러 고객분들한테 충분하게 가격적으로서 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대활동이었는데요.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활동이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398원입니다. 한각은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요. 한각 안에 모두 30병이 들어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한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 황화구복액은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해도 장수촌의 장수의 비결이 바로 황화구복액 이 처방에 있다. 이렇게 국경 70주년에 본 처방이 영어 문자로서 국경 70주년에 뭐 한 70여 개 나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의 장수의 비결 그 비밀을 찾는 데는 황화구복에게 해답이 있다. 이 정도 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우리 40대 중후반부터 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은 기본으로 비례수를 따질 필요가 없이 40대 중후반부터는 거의 눈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심형박 색소변성이라든지 당망증이라든지 이런 안과 질병이 큼직큼직한 이름을 이미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인정하는 때는 거의 효과를 뭐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한각의 가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으로 15각에 15각 100% 무료로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봉하셔.
0: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예, 저희 남편분이 지금 황화구백액을 지금 드시고 있는데 효과가 참 좋습니다.
1: 아, 선택이 너무 우수할 겁니다. 슬슬 그 감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실 건데요. 예.
2: 예. 한 가지, 두 가지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겠단 말입니다.
1: 그렇죠.
2: 신체가 약하고 그 위로 또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워낙
1: 아, 위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이 제품 자체가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 가운데서는 아주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저구난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 황정이라는 성분이라든지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2: 예, 그래 위로 수술해 놓으니까 3분의
1: 1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죠. 예,
2: 예 1이 놓으니까 밥을 식사를 많이 못하고 또 소화 잘 안 되고 자꾸 벌거리하고 식후물이 올라오는데 이 약 드면서 그 소화가 잘 되고 투림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 밥량이 한 양 정도밖에 못 잡았던 게 지금 한 양 반 잡습니다.
1: 아 이제 점차적으로 두 양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2: 예. 예. 그래 식사가 쌀이 막대라고 늘고막이 쌀을 다 싸야 되니까.
1: 아 그렇죠. 잡수지 예. 않게 되면 모든 별 하늘에서 별 나라에서 가져온 약도 말 듣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예.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신체 그냥 아까 감기 자주 걸리고 길림이 자꾸 기침 깊고 가래골 그런데 그 감기도 어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그저 옛날에는 1년 12달 감기를 했는데 지금은 감기를 그저 1년에 한두 번 하고 하면 또 그냥 한 일주일이면 버티나 이게 나가고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1: 여기 처음 말한 성분도 들어갔고 뚜중이라 성분도 들어갔고 이 제품들 자체가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 데는 알아주는 특히 머리 혈관을 개조하고 심장 혈관에 대해서 유도한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네. 잘 됐습니다.

0: 일단.
1: 예, 이것저것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아까는 환자도 신심이 생기고 해서, 어떤 계속 이 악마 잡수겠다고 완전히 의존합니다, 완전.
2: 여기에다 신심 가지셔. 제가 그 예.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이 제품 그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수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2: 늘 건강 개운합니다. 예.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이 황화900 요즘 몇 달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이거.
2: 아, 그래요?
4: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나는 원래 이 빈혈이 있습니다.
2: 예.
4: 예,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한 게 막 어지근증이나고 예, 이러고 그리고 몸이가 예, 이 손이부터 바디가 많이 차갑습니다.
2: 예, 예. 예. 부족입니다. 그리고 예. 수면장애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밤잠이 네, 못자고 그다음에 예, 특히도 그런 건데 이 전립선 비렐려서 예, 소변 밤에 예, 한 대여섯 번씩 보다는 특히 밤도 못잡니다.
2: 전립선 예, 그거는 남성들이 50대 중후반부터 큰 문제인데 건파 공능이 아주 강하면 전열선은 웃질 못합니다.
4: 예, 그리고 조금 조금씩 나가고 소변들 또 냄새라는 게 예, 많이 나고 그런데 지금은 이거 쓴다음부터는 소변이가 어제는 하루날 한두 번씩 보고 그리고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고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 아, 그렇죠. 예.
4: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이 허리다리 아프던 게 있잖아요.
2: 예.
4: 이 지금 허리다리 아픈 데서 이 봄 가슬이 오게 되면 예, 영 약 그날 먹고 가침도 맞고 했는데 지금 예, 이런데 와서는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2: 아, 여기 들어간 성분체 하수를 비롯한 이런 성분들이 기본으로서 근육과 골격만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야만이 이제선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제 하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벌써 이 약 쓸까나 머리부터 정신하고 맥이 납니다.
2: 그렇죠. 예. 예.
4: 나 아는 시야 걷고 돌아다니게도 다리가 맥음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이거.
2: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어쨌든 이 약 쓰고 지금 내 여러 면에서 지금 고루고루 효과 다 잘 보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렇죠.
4: 예. 오늘 볼까나 이제 오늘까지, 내일까지 저기.
2: 아, 15일까지 내일까지 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은 다른 때에 비해서 비교해서 폭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 놓치게 되면 그 다음번에 가서는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5: 저도 황화구복에 먹는 환자입니다.
2: 아, 그래요.
5: 저는 주약에 만성 담낭염도 있고 간도 좋지 않고 그걸로 인해 그런지 항상 입안에 쓰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전 음식을 먹기만 하면 인천 배가 부르면서 사람이 힘듭니다.
2: 비가 허하고 간 공능이 합성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예.
2: 그렇습니다.
5: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 황화구복약 우선은 몇 달 먹었습니다.
2: 예.
5: 그러니까 지금 내 우선은 기본상 오던데나 답지하십니다. 다 나왔습니다.
2: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예.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제가 이 제품을 그 받아본 다음에 너무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구나.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그 광소장족 자치구의 제일 세계에서 우리 세계 몇백 개, 일백 몇 개 그 나라 가운데서 장수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바로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바마현에 광소장족 자치구 바마현에 있다는데 그게 100세 인구가 매 10만 명이 33.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연결로 말하면 한 250명이 100세 이런 노인 이사해야 되는 건데 대비하게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바로 이 처방이 장수 처방으로서 알려지는 데는 도리가 있습니다.
5: 예, 그래 그런지 그건 중요한 건 이제 먼저 얘기하면 이것도 해결되고 밤섭에 잤던 것도 해결되고 그리고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소리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어쨌든 나이 드니까 아야 근데 어떤 게 지금 내 하나 둘 나 사진이 알립니다.
2: 아, 그래요.

0: 예. 계속 더 먹으려 하고.
1: 예.
0: 그리고 이 명소방 문약인에도 좀.
1: 아, 예.
0: 예. 저도 눈이 이게 좋지 않아. 시력이 자꾸 하강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백내장 초기 진단 받고 선생님과 문의하고 이야기 얻었은지 몇 달 됩니다. 그런 게 지금 기본상 시력이 온정되고 마에 나사진 표주입니다.
1: 예.
0: 그래 저도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오늘 저의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분데 가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눈이 좋지 않아서 이 백내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쓰고 좋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도 좀 써보자고 하는데 선생님과 계속 문의하고 쓰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내 선생님께 문의합니다.
2: 이제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친구분이 백내장 진단까지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겠다면 예. 병원에서는 서의적인 방법은 그 영궁징태로 바꿔있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물요법으로서는 백내장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게 이게 유일한 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수술한 다음에 오늘은 좋지만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1, 2년 지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뭐 이전에 나타나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이야기하면 시력이 올라가고 지금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좋은 치료인데 시력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황차 수술을 받더라도 이 제품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다. 만약 수술을 좀 늦춘다 하게 되면 이 제품을 빨리 시작하게 되면 땅바닥에 그 머리끼도 보이지 않고 문제도 있던 게 보이지 않던 게 점차 이 제품 쓰고 나니까 좋아진다. 잘 보인다. 머리끼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이렇게 되더라고. 채소 가르기도 편리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우수한 성분 조합이 눈병 치료에서는 단순 눈에서 눈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중약세로서는 병을 치료하기보다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져야 눈이 좋아집니다. 황차 이 제품은 상처, 폐혈과 심장혈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치료해주는 제품이니까 이 제품 선택은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될 겁니다.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친구한테도 예. 이 제품 소개하며 마이 치아를 들을 겁니다. 예.
0: 예. 그럼 우선은 우주 활동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요.
2: 그럼요.
0: 예. 빨리 이 좋은 때를 이용해서 살려고 합니다.
2: 건강 기원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예, 안녕하세요.
4: 황하구복에 어선이 해 두석 달, 석 달 거의 쓰고.
2: 예.
4: 영 좋습니다. 뭐, 한라리에 공복에 세 번씩 땄다 먹으니까, 예. 위 용 편안한 게.
2: 공복에 든다는 거는 위, 비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복에 약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간에 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라. 이렇게 공복은 이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 예, 예, 예, 맞습니다.
2: 맞습니다.
4: 벌써 11시 반에 먹는다 하면 벌써 예, 11시 거의 될 때 한 시간 전에 먹습니다.
2: 예.
4: 그 밥맛이 당길까요? 밥이 한 깨를 먹는 것도 그렇게 고소할까요? 막 힘이 난다, 선생님.
2: 아, 그렇죠.
4: 예. 예. 밥을 다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자꾸 이렇게 일하기 쉽고, 무슨 자꾸 예, 밥, 채소도 더 무슨 해 먹기 쉽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2: 예.
4: 먹는 것보다.
2: 예.
4: 예. 세 번씩 오래 딱딱 그렇게 먹겠거나, 예. 그 다음에는 위에서 배부고 소화해지고 오른쪽 배에 간 부위가 뜬뜬하고 그렇게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예.
4: 예, 없어졌습니다. 예. 이야기. 예.
2: 북한선 예. 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입니다. 여기.
4: 예, 예. 정말 장수약이 맞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4: 예. 저번에 내가 좀 많이 썼으면 내정세도 오롤 요약에 장수선약이라고도 싸겠답니다, 선생님.
2: 전 세계에서 여기 와서 장수의 비결을 조사했는데 바로 이 황하구박약이 여기에서 답안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장수로 인해 제일 많은 지구가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광서장족자측의 바마현에 있습니다. 바마현의 기본 비결이 여기에 들어간 저구란이라든지 호마란이라든지 황정이라든지 텐마라 삼칠 령지 옥죽 들어보게 되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거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선택이 너무 우수하니까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약재 아짜가 제가 너무 계속 먹겠습니다.
2: 알지. 여기 령지 같은 거, 천마 같은 거, 황정, 저구란 얼마나 맞습니다. 우수한 성분이 다른 데는 이런 성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4: 예.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

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유난히 높고 푸르러진 가을 하늘.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도 빈손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계절인 가을. 별을 내어주고 열매를 내어주고 나뭇잎마저 하나둘 내어주면서 그렇게 텅 빈 들판에 서서 다음 봄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비우고 나서야 알게 되는 넉넉함. 가을은 그걸 가르쳐주는 계절인가 봅니다. 그래서 가을 여행은 무언가를 채우러 가는 길이 아니라 조금 비워두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이 계절에 더 잘 어울리겠죠. 가을 여행은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푸른 하늘 한 조각, 한 줄기 바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문득 떠나보는 가을 여행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관광 정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시 관광 열기가 계속 오르면서 연길 인기 간판벽 앞은 인파로 가득했고 변경도시 연길은 매일 관광객 흐름 고봉기를 맞았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연길 인기 간판벽 구역은 불빛이 찬란했고 도로 양측에는 오성붉은기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선명한 중국홍과 화려한 도시 야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차량과 인파가 어우러져서 생생한 휴가 풍경구를 그려냈습니다.

상권 내 중저우로 수입 상품 슈퍼마켓도 인기가 뜨거웠는데 관광객들은 진열대사를 오가면서 특색 간식과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변경도시 특유의 상업 매력을 느꼈습니다. 북적북적한 거리와 짙은 민족 풍정은 관광객들이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형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은 민족문화, 상업소비, 야간유람 체험을 깊이 융합해서 문화관광소비 활력을 꾸준히 발산했고 각지의 관광객이 변경도시에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늦가을의 10월 벼밭에서는 향기가 퍼집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추수절 주제 행사를 바탕으로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명소를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관광구는 무형문화유산을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학습연구 실천, 가족 휴양 등 다양한 업태를 융합시켜 관광객들이 조선족 농촌만의 독특한 매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인수로 관광객 5만여 명을 맞이했고 국경지역

농촌 관광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밭 관광 기차가 이랑 사이를 오가고 학습 연구 기지에는 도시의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에 8개 시현에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연변의 창작 노래 가사에 장백산 아래 과수나무 줄지어 서 있네라고 불려 있지만 오늘날 연변에는 줄지어 선 것이 과수나무만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봉산업단지에는 검정기 버섯 균봉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6억 5천만 개의 균봉이 3만여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유기농 콩을 폭넓게 재배하고 우량종자 보급 면적이 100만 부에 달합니다. 2025년 우리조 전체 식량 생산량은 38억 9,600만 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 있는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살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우수한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와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경지역 일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방을 쌓고 물을 산비탈로 끌어올리자며 사람의 힘으로 강물을 높은 산으로 올렸다면 지금 연변은 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바다와 멀지 않은 훈추는 항구를 기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성장하고 대개가 전세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동남아시아에 직접 도착합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상품은 먼 바다로 나아가는 연변 사람들의 분발해 나가는 정신은 6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는 15기간의 국경을 흥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며 국경을 안정시키고 변방을 튼튼히 하는 모범구역을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안정이라는 글자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하나하나, 현 하나하나가 차근차근 쌓아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연변주 민족사무위원회 방국동 부조임은 연변은 전국 민족단결진보창작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뒤 벌써 다섯 차례나 이 영예를 얻었고 두 차례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국가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동문인 변영화가 모교로 돌아와 2026회 졸업식에서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젊은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면서 변당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의 변강을 비춘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통하고 과일은 익고 쌀 향기 퍼지며 떠났던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율은 연변 8개 현시의 새 모습을 비추며 언제나 여러 민족 군중의 소박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변방의 땅에서 살림이 갈수록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천부적으로 뛰어난 생태자원과 우수한 벼 재배 기반을 바탕으로 가을철 광동촌의 전원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생기 넘쳐납니다. 국경절 연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가을 풍경을 구경하며 농촌의 추수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색 있는 논밭 소기차를 타고 구석구석 이어진 논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면서 온통 금빛으로 물든 전원 사이를 지납니다. 길가에는 파도처럼 펼쳐진 벼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논밭의 풍작과 화목한 농촌, 가을 정취가 가득한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북방, 변방, 농촌만이 지닌 가을의 시적 운치와 풍작의 기쁨을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최근 몇 년간 광동촌은 우수한 쌀을 주도 산업으로 삼아서 현대 농업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쌀 품질과 산업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원 생태 자원을 깊이 발굴해 농업으로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성시키며 풍작의 논밭을 특색 있는 농촌 문화 관광 장소로 탈바꿈시켜 논밭 관광, 전원 휴양, 가을거지 체험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은 식량 풍작이라는 근본을 지키면서도 농촌 문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해 풍작의 들판을 인기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어 변방 아름다운 농촌은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있고 가을에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며 농업 생산 증대, 농촌 미관 개선, 군중 소득 증가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유산은 어떤 것인가요?
1: 네, 오늘은 음력 9월이 세시 풍속에서 한로와 산강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한로는 양력으로 10월 8일 무렵이 되는데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로 무렵에는 국화가 한창이라 국화꽃을 가지고 국화전을 붙이고 국화들을 담그는 좋은 계절입니다. 또 산 등성이마다에 단풍이 물들어서 어디를 가나 그림 같은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계절이지만 농촌에서는 추수를 마무리하느라고 바쁜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농가에서 추수 때문에 바삐 보낼 시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입추가 지나고 추분을 거치며 가을이 점차 깊어지면 연한 그런 서리가 내리는 한로절기가 다가오는데 이 한로절기는 24절기 중에서 17번째 절기로서 밤기온이 점차 낮아져서 공기 중 수증기가 차가워지며 풀과 나무 잎에 흰 이슬로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0: 네, 이 절기의 특별한 특징은 있을까요?
1: 네, 한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이 높지만 이슬이 차가워지면서 서리로 변하기 직전이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무더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정취를 더해줍니다. 연변의 산야는 한로를 기점으로 더욱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게 되는데 산에는 단풍이 붙고 노랗게 물들고 들판에서는 곡식이 알이 꽉 차서 풍요로운 가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 예, 한로가 지나고 나면 자연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까?
1: 예, 예, 사람들은 한로가 지나면 가을이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로가 되면 기온차가 커지면서 자연이 모든 것들이 성숙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과일은 달콤하게 있고 각종 곡식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며 들과 사는 풍요로운 생동감으로 가득 찹니다. 또한 공기가 건조해진 절기 특성상 사람들은 몸을 보호하고 수분을 보충하여 가을 건강을 챙기는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0: 네, 이런 절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개괄하면 좋을까요?
1: 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한 해의 노력을 돌아보며 결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평화로운 연변의 가을 풍경 속에서 한로의 정취는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높은 하늘, 물든 단풍, 차가운 이슬,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조용한 가을의 운치를 완성합니다.
0: 네, 한로 참으로 이제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계절이지만 결실과 풍요 또 평온함을 품은 아름다운 절기인 것 같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속에서 자연의 섬리를 느끼고 소중한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로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어서 소개해 주실 절기는 산강 절기겠네요.
1: 네, 산강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산강은 24절기 중 18번째 절기로서 매년 양력 10월 23일이나 24일 경에 뜨는데 태양의 환경이 210도에 이를 때 찾아옵니다. 이름 그대로 서리가 내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밤에는 수증기가 엉켜 첫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절기랍니다.
0: 예, 상강의 삼후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1: 네, 옛 사람들은 상강부터 립동사의 기간을 5일씩 삼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서후는 승냥이가 산 짐승을 잡아먹는 계절로서 승냥이들이 겨울을 나기에 산 짐승을 잡아서 쌓아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 시기를 여겨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후에는 초목이 누렇게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가을이 깊어져서 풀과 나무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 그런 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루에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가 모두 땅속에 숨어든다고 했는데 벌레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모두 땅속으로 숨어들고 자연이 고요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0: 예, 상강절기가 지나면은 날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1: 네, 상강은 일교차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는 좀 따스한 것 같지만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밤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첫 얼음이 오기도 합니다. 기상학적으로는 가을에 처음 내리는 서리를 포산 또는 이른서리라고 부르며 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서리를 종상이라고 하는데 상강 무렵에는 국화가 피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0: 네, 상강에는 어떤 풍습이 있는지 또 이 시기에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1: 예, 상강절기에는 감을 먹고 국화를 감상하며 국화들을 마시고 단풍 나들이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감 먹기를 보면 이 시기 감은 완전히 익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상강이 감을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상강이 감을 먹으면 겨울에 콧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화 감상을 말하면 상강 무렵 북화가 활짝 피기 시작할 때 때문에 그 옛 사람들은 곳곳에서 북화회를 열고 북화를 감상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단풍 구경을 말하면 상강 이후에는 단풍이 설정이 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산에 올라 단풍을 감상하고 시를 짓는 것이 옛 문인들의 풍류였습니다.
0: 예, 상강이 그렇다면 농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1: 예, 상강은 추수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상강 무렵이면 겨울을 타작하고 감이나 밤을 거두며 고구마와 땅콩을 캐는 등 가을 거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시 풍속집 동국 세시기에는 상강 무렵이면 들판이 곡식을 다 걸어지고 장터에 곡물이 풍성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상강이 내리는 서리는 다가올 추위를 예고하고 하는 겨울이 전명사로 여겨져 왔으며 농부들은 보리파동 등 겨울 준비에 분망했습니다.
0: 네, 상강과 관련된 별미는 속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상강과 관련된 속담이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강이 지나면 나달이 재구실을 한다는 속담은 곡식이 상강 무렵에 수확되어야 알이 차고 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상강이 지나면 고등어가 살이 오른다는 속담은 산 기운이 돌면서 해산물이 맛을 더한다는 의미이고 상강이 거둔 곡식은 기둥에까지 간다는 속담은 늦게까지 잘 익은 곡식일수록 저장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오늘날 이 현대에서는 상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1: 예, 현대인에게 상강은 달력에 특히 표시되지 않은 체감으로만 느껴지는 절기일 뿐입니다.
0: 예.
1: 그러나 옛 풍속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강은 양의 기운이 물러가고 음의 기운이 자리를 잡는 시기로 사람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단단히 해야 하는 때입니다. 겉으로는 단풍이 마지막 빛을 내면서 화려함을 남기지만 속으로는 고요히 겨울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상강 깨워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변문화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의 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0: 대 무형문화유산 세시풍속으로 보는 우리의 문화유산 9월의 세시풍속 한로와 상강절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찰로와 상강. 아, 상강은 돌아봄의 시간이라고 해도 될 듯합니다. 한 해의 로그와 결실을 돌아보고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또 단풍을 구경하면서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만끽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산강, 화려한 단풍의 아름다움과 겨울을 예고하는 차가운 기운이 공존하는 계절인 듯합니다. 깊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느끼면서 일상 속 평온함을 간직하시고 건강한 나날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행 가이드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과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또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이죠.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의학자 장종량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건신고 이번에 새로운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과학 사는 분들은 세 과학을 더 드리고 열 과학 사면 여덟 과학을 더 드리면서 열 과학부터는 우리 그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PQQ 뇌세포 펩티드 드립니다. PQQ라는 것은 그 영어로 나온 게인데 주약의 다노젠링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뇌 이런 그 대뇌를 젊어지게 한다 이런 효소죠. 예, 그래서 이 원래 이 대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뇌가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그런 물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마 안지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몽땅 그 우리 중약재에서 추출해내서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약과학을 축본다 할 때 어떤 물질이 들어갔다. 예, 이것을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문 뇌신경이나 뇌혈관이나 예, 뇌세포 예, 여기매를 젊어지게 하는 그 PQQ 시바오 능량타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큰 그림으로 대뇌 그림이 거기 밝혀져

있습니다. 15곽 사는 분들은 직접 15곽을 더 드리면서 비큐큐도 드리고 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침구는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분들 제가 동시에 같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환자들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다시피 이때까지 제가 침을 넣으면서 침 넣는 숫자는 점점 적어집니다. 옛날에는 12번씩 나서 되는데 지금은 8번밖에 못 나서시죠. 어제 그런가 제 혼자 힘으로 지금 당해내기 바쁩니다. 환자들은 넣는 게. 그래서 빨리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이게 취미가 넣는 것이 제가 매개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다 나까나 이것이 제 혼자 힘으로 지금 따라가기 바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 넣는 번신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침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황제내경에 그걸 딱 지켜가지고 서리 원칙대로 침을 넣을 거는 다 제대로 넣고 하기 때문에 침 많이 넣을수록 제 몸에 기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제가 또 휴식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도 점점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오늘이 결정에 산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이 딱 전화와서 오늘 딱 사겠다. 이래야 BQQ를 드리는 게지. 오늘 전화와서는 내가 고려해보고 다음에 전화칠게. 다음에는 없습니다. BQQ도. BQQ도 이게 공장 측에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만 줘라. 이랬습니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드리는 겁니다. 6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이 구분기라는 게 그겁니다. 환자분들이 지금 진단이가 다 잘못됐습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약 처방이 치료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득 팔고서리 치료는 안 되고 그렇죠. 어떤 병은 또 점점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분들 제가 항상 첫마디로 말하는 게 뭐니까 환자분이 그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진단 받아봐세요. 그래서 제 말이 맞다 할 때는 제하고 합동 체결해가지고 서리에 직접 치료를 들어가고 네, 제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없었던 일로 치고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있을지 병원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우기병원 2층 우기병원 원래 기차역점 마승캔이죠.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꼭 예약해야 됩니다. 288-0018번에 전화지 예약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쇼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크 하게 되면 이거는 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병이라죠. 그래서 중의에서는 한초시치 이 한朝 시기라는 게 영 시가에 깁니다. 공元前 202년부터 공元 220년까지입니다. 대다 오래 지속되어 왔죠. 서한에서부터 신朝 건립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한으로 넘어가고 이 한朝 그때부터 이 당뇨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뭐 차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무슨 어디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길에서 용전까지 가자 해도 걸어서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래서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초 시 그때 왜 당뇨병이란 게 있었는가? 그거는 그 황제들이 특히 이런 관원들을 하며 전문 앉아 댕기고 또 먹기는 용 잘 먹고 여기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당뇨병이. 그래서 당뇨병은 간단하게 놓고 말해서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절대 내가 영양가 모자라서 걸린 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뭐나 다 자동적이고 나가면 차를 몰고 댕기고 집에 오면

0: 계속 앉아서 소지만 보고 먹기는 용도 잘 먹고 이래서 옛날에 그 황제들이 걸린 병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는 쇼커증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초시시 그때 징구요리 그 장중징이가 직접 량종 쇼커 이것을 먼저 제기를 해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직접 거기면서 한 가지 쇼커를 더 가해가지고서니 우리 황제 내경에서 말하는 산양지의未知쇼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양지 세 가지 양에 속하는 이런 장기, 그러니까 양에 속하는 그 경락, 거기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 속하는 경락 뭐인가? 기술은 우리 오장육부를 놓고 말한다 할 때 육부가 몽땅 양에 속하는 겁니다. 양이란 건 거치고 안에는 인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몽땅 오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육부에는 특히 산양이라는 띠거 양, 제일 양은 위입니다. 위는 중저에 속하는 겁니다. 중초에. 그래서 우리 중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第二个阳은 대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면서 중저에 속한다고, 중저에 속하는 거 보고서 이게 중쇼라고 말하면 또 아예 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위하고 대장 어간에 한 가지 장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우리 이센이죠. 이센, 이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센은 중에서는 이센이란 말이 없습니다. 추이로우랍니다. 예, 추이란 게 그 외지방의 그 객가나 주, 아, 추스더 추. 이 두 가지 합해서 그래서 이를 추이라고 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남은 자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이 헬베강하고 건신고 다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전에는 풍수방도 세 가지 다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그전에는 이 두 다리 너무 덜해서 예, 그래도 약 써도 낫지 않고 이러는 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풍수방이라 하며 건신고라 헬베강이라 먹으니까 예, 그게 이내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어전에 예, 모든 게 거진 떨어진 것 같습니다.
0: 아, 예.
2: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거의 안정됩니다. 안정됩니다.
0: 네.
2: 그러고 예, 전번에 선생님이 나를 포동만은 내 옷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 뒷단들을 자꾸 이렇게 꼬그러든다 이래던 게 선생님이 나를 보더면 수비 많다고 그랬대다.
0: 네.
2: 그래서 선생님 첨예하게 일주일치로 박선생님이 또 수월에 개왔었대다.
0: 아, 예.
2: 예. 그래 그날 저녁에 그거 한 섭을 대패 먹었습니다.
0: 네, 예.
2: 그래 대패 먹고 예, 한잠 자고 일어나까 예, 뒷단들이 속벌이 싹 젖었지 않을까.
0: 네, 예.
2: 그리고 내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게 수분이 나오느라 이런 말이다.
0: 네, 예.
2: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아, 예.
2: 그리고 예, 이튿날 저녁부터는 예, 아무 일도 있었지 않을까.
0: 오, 예.
2: 그렇게 첫날에 땀이 나던 게 이튿날은 땀이 아예 납니다.
0: 네, 예, 예.
2: 이래 이 첨량 먹을까 해 많이 좋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 어떻게 잠깐 연결에는 선생님 저런 용한 이사 있는 것 같았다고.
0: 아, 감사합니다.
2: 천사. 예. 그런 이사 어디 있습니까? 예. 한더거리 속표 다 알고 첨약 줘주는 이사 어디 있습니까?
0: 네.
2: 예. 내 용 선생님이 용하다고 일치간다. 그래
0: 예.
2: 앞으로도 이 첨약을 조금 계속 먹자고 그랬다.
0: 아, 좋지요. 예, 예.
2: 예, 그래 그거 좀 한 대여섯 번 먹을 예사입니다.
0: 예, 예. 좋지요.
2: 예, 예. 그래 앞으로도 예, 경제가 허락되면 예, 예. 그 뭐 잘 나온 이야기라
0: 예, 황금 상태
2: 다 먹으려고 예. 합니다.
0: 좋지요. 예.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산양지에 그러면 예, 제일 첫 감이 양이가 위지 않습니까? 위하고 그 다음에 띠알 양, 다창 위하고 대상 거기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소리 뜨겁다는 것은 뭐 설명하는가 하면 예, 이 루동 약간은 이런 움직이는 것이 빠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게 되면 물 먹게 되면 물이 한물을 겠거나 한 곱부 먹게 되면 한 곱부 그대로 소변을 쑥 나가버리고 예. 그 다음 음식을 잡수자마자 또 배고프고 이 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위하고 대상 어간에 또 이 추위로라는 게 이게

0: 이상이라지 않습니까? 서유에서는 이센. 게다가 이센옌. 서유에서는 이센옌. 이센을 인해가지고서리 무슨 뭐 이런 당뇨병이 온다 하는데 이거는 그저 한 가지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놓고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센은 와이프미 있고 내분미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프미는 그 직접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리 거기에 이해하고 단단난관에서 분비하는 담즙이가 한데 혼합해가지고서리 소장 내려가서 소화를 돕는 겁니다.
1: 잠시만요.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근신코하고 혈배강 같이 씁니다.
0: 네.
2: 예, 이 약 너무 효과 좋아서 정말 최고 약입니다.
0: 네.
2: 이 약 쓰기 전에는 간이 나쁘니까 나 간염약을 따로 먹고 입이 쓰고 당뇨약을 계속 썼습니다.
0: 네.
2: 이 약 쓴다부터 여러 가지 약을 쓰는 데로부터는 다 끊고서 딱 이 근신코 한 가지만 쓰고 있는데
0: 네.
2: 간 당남 다 좋아지고 이 약이 피를 보충하니까 빈혈이 있었는데 빈혈도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온몸이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 약 쓰기 이전에는 다리하고 팔이 계속 얼어두던데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다리하고 팔이 얼어두는 게 요즘 발이 요즘 그냥 하긴 합니다.
0: 네.
2: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위도 좋아지고 하고 조금 먹어도 소화 아이래던 게 지금 과일하고 음식을 아무거나 다 모두 소화는 너무 잘 된다.
0: 네.
2: 그래, 내 이 약이 너무 효과 좋아. 지금 우레 용이 우대를
0: 저기나
2: 좋게 내 약을 더
0: 싸겠습니다. 좋죠. 네. 이번에 우리 우대 활동에 PQQ 드리지 않습니까? 따노젠링수, 예? 뇌를 젊어지게 하는 효소, 예? 예, 이거 드릴 때 빨리 그 오늘이 결정하세요. 예? 오늘이 딱 결정하는 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예?
2: 예.
0: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근신고를 먹고 나는 효과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 드리다 그럽니다.
0: 네.
3: 난 어제 그 근신고를 먹었는가 하면 예, 이렇게 저기 뭐 요즘이 돼서 지금 예, 덥지도 않고 겨울에도 춥고 이랬는데 예, 이렇게 땀이 거서 계속 잘 거서 이 손에도 땀이 나고 발에도 땀이 나고 이 여름에도 예, 더워서 원래 땀도 나지만 겨울에도 난단 말입니다. 이게 배이지 않을까.
0: 심장이 나빠서.
3: 의사들이 네. 보이면 예, 크게 몸이 없는데 무슨 뭐 이렇게 나니까 약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습니다.
0: 네.
3: 여러 가지를 써도 예,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속된 시간이 어제는 3년이 됩니다. 3년이 되는 것도 예, 좋다는 약 여러 가지를 많이 써보고 또 어떤 의사들은 아 그 침을 언니 아이 맞으면 해결된가 침구해라고 또 그래 침도 아픈 거 그거 예 한 달씩 맞아도 쓸데없고 소약 먹어도 쓸데없고 이렇습니다.
0: 네.
3: 그래 이게 땀이 난 게 기실은 별이 같지 않다도 이 여름이라는 원래도 더운데 더 나가 바깥에 벌써 이 온도 20도 넘으면 나가기도 그렇고
0: 네.
3: 겨울에 시분데도 땀이 난 남들은 발이 쉽다고 속해 양말 신고 뭐 두꺼운 거 두 개 신고 근데 여자들 맨발 댕기고 이래서 벌써 그 여자들 스카프 양말 신어도 벌써 그 발이 땀이 나서 대비에 막 이렇게 땀이 났던 거 그다음에 식은 발이 또 시리고 이렇습니다.
0: 네.
3: 그래 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겠나 돈을 써도 해결해야 되는데 별나게 병이 걸려가지고 그랬다. 우연히 방송 들은 게 이 근신고가 좋다고 이래서
0: 네.
3: 다른 데는 몸이 없는데 땀이 나는 거나 해결해 주시오 하니까 야 그게 문제 없습니다 된다고 이래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겸내 이거 뭐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 먹었는데 처음에는 한 열흘 먹어도 거의 없었지다. 그 내년은 원래 이게 뭐 어디서나 아이젠다는 게 또 이번에도 이게 뭐 돈을 했었다 하고 그래도 일단 약 쌌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3: 그래서 이래 먹었는데 어전에 이거 지금 한 달 반 먹었는데 땀이 지금 다 정사되고 여름에 바깥에 나가도 예, 올 여름에는 땀도 아예 흐르고 지금도 예, 이 날씨 오늘도 25도인데 밖에 나왔는데 딴 때 같은 이때 거서 덥다고 더워라 하고 거서 어서 가슴이 해치고 이렇게 댕겨야 되는데 지금 정다 입고 이래 댕겨도 땀도 아예 나고 남보게도 덥고 남이 보면 오 저는 무슨 큰 일을 했어 어제 땀을 이리 흘리면 이런 게 얼마나 창피합니다.
0: 네, 큰 거 해결했죠. 예.
3: 예, 이랬는데 이게 예, 근신고를 먹고 이게 그래서 예, 싸고 없어지고 정사돼가지고

0: 어찌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야, 내가 처음 이렇게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1: 많죠, 예.
0: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번에 또 활동도 있다고 이러니까, 이번 활동에 좀 참가해서 더 싸먹으려고 그럽니다.
1: 예. 이번에 활동이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예.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내분비는 그 이센이가 내분비 계통이 있습니다. 외분비가 있고 내분비가 있죠. 내분비는 그 거기서 분비라는 이에 그 이선 액체죠. 그 액체는 예, 직접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외분비의 그거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단난관에서 나온 담수비가 한데 혼합돼가지고 직접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로 도움 되지 않습니까?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3: 예, 나도 예, 이 근신고를 선택한 게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모른다.
1: 네.
3: 예, 나도 그 약하다 못해 형편 없었던가.
1: 그렇죠. 예.
3: 수술도, 예, 수술도 몇 번씩 하다 나니까나 원래 저혈압인데다 되고 수술거든 맺고 패시 받고 나니까나 지네 엄청 쇠약해서 내격다 못해 형편 없었습니다.
1: 네.
3: 예, 막 거리 막 휑하지 어지럽지 예스럽지 아이 뭐 어떻게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3: 예,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를 하는 맥도 없었습니다. 막, 그만, 높은 자리만 찾고 이런 환자 됐습니다.
1: 예.
3: 그래, 이게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건신고가 피로 많이 도와주고, 예.
1: 네.
3: 그런 데서 용 호감이 가더라 말인다.
1: 네.
3: 예, 그래서 그거 쓴 게, 예, 내, 예, 거기다 대고 또 심장도 나쁘고, 그래서 머리에서 땀이 닦고 나오고 하니까, 그, 혈배관과 같이 썼댔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이런 증세 몽땅 다 해소돼 얼마 좋은지 모른다. 내 추위든 안보다 더 특별하게 탄 사람입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서 이 몸에서 항상 나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뱀살이란다 자꾸 뱀살이야 자꾸 이랬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그래도 이 이야기 좀 쓰고 하거나 손발이 좀 따뜻해지더라 말인다.
1: 그렇죠.
3: 예, 그래도 이 추위라이 탄다.
1: 네.
3: 네, 지금 원래는 남보다 특별하게 추워서 문둥방들 못 열어놓게 하고 이 가을 때문에 문둥방들 못 열어놓게 했습니다.
1: 네.
3: 그래도 이게 대비 내가 더워서 어느새 더워서 열어놓을 정도로 됐습니다.
1: 네.
3: 예, 얼마나 더 효과받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손이 그럼 이 손끝이 그 손인데 자꾸만 꼭띠금 세게 발라가질 때라.
1: 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3: 예. 그게 어렵으니까는 얼마나 더운지 모른다. 껍질 발가도도 이 여수에 이 어느 손이나 그것도 이 형편 없이 박았었습니다. 완으로 농촌 사람들이 그런 일에서 더덜더덜 하는 실패로 됐댔습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이 그게 빤빤하게 되고, 이 아, 그 다음에는, 무슨, 약간, 머리에서 땀이 막 흐르고, 이래서 숨이 타고, 이것도 용서하지, 욕습대다.
1: 네.
3: 네. 그리고 나는 선생님 친구 거다 하고, 이 이러고 한 게, 이 그룹 지내 먹지 못해서 그래도, 이 지금 밥 용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이 과실도 먹을 수도 있고, 이.
1: 네.
3: 예, 그 과일한 거 원래 금방 못 먹었습니다. 네. 아무나 속탈이 생겨서 벌써.
1: 그렇죠, 예.
3: 예.
1: 몸이 원래 찬데다, 예. 과일 찬성질 되지 않습니까, 예.
3: 맞습니다. 그래는 니네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원래.
1: 그렇지.
3: 또 먹여봐서, 예, 하나 먹으면 약주사에 먹고는, 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그게 다, 예, 도와줘서, 지금은, 무슨, 진치면 진치고, 어이면 어이고, 과일이면 과일이고, 먹을 수 있어서 살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그, 저기, 나도.
1: 아, 저기 세죠, 예.
3: 예, 이 저기, 어떻게 몇십 년 돼서나 그래서 많이 받고
1: 있어요. 많이 풀렸습니다, 저기. 예.
3: 예. 뭐, 이렇다시피 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3: 예,
1: 저기 플레어 식사를 잘하죠.
3: 예, 그래, 내 항상 병원에 댕기면, 뭐, 병원에 의사들 자꾸 더 해달이 약속이니까 잘 먹으라 한단 말인다, 예.
1: 네.
3: 그런데 잘 먹으면 좋은데, 이제는 먹어둬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3: 예. 예, 먹지 못하고 자꾸 얼리 미루고, 예. 야, 그게 용답법대다 얼리 미는 게, 그 경련이 일어나는 게 대단히 힘들 때다.
1: 네.
3: 예, 그래던 게 고중사에 없으니까 예, 용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얼여름이에요. 지금 거든 예, 용 무사히 건강하게 살.

0: 보내고 있습니다. 탈이 아이 생긴 가지고.
1: 네.
0: 예, 그리고 그 친구를 하면서도 그 녀석은 있던 게 그 내 친구를 하면서도 그게 없었어.
1: 아, 친구가 하면 없어졌죠. 예.
0: 예, 그, 그 다음에 싸게 바람 부는 거, 그, 예. 그것도 밤이 뭐고 산뜩산뜩 거, 그 다리에서 쥐 올라오는 게 용 바쁘던 게 다시 제 발에 아예 합대다.
1: 예.
0: 예, 네, 예, 선생님한테서 예, 정말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이제 들어온 게 할때 또 예, 좋은 활동 시간이 됐다. 예. 예. 예, 그래, 네, 그, 비큐금
1: 네,
0: 먹어봤습니다.
1: 예.
0: 전번에 당연히 그 약살 뗐다 먹어본 게 용 좋았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거기.
0: 예. 예. 그래, 또 이번에도 또 거기 있었대다.
1: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약도 좀 거의 떨어졌지 해놓을까나.
1: 네.
0: 네. 우선 떠오지 말아야 되지, 뭐.
1: 아, 그렇지.
0: 네. 응. 이, 이마에도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응. 간진단 받고서 이렇게 건강 되찾게 됐는데.
1: 네.
0: 약을 떨구면 아이 되지.
1: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0: 야, 그 우울증은 정말 응. 좋아졌습니다. 네. 응. 선생님이 정말 박선생이요, 전 선생님이요. 아, 용, 정말 내 가족처럼.
1: 가족처럼 돼야지, 우리는.
0: 예. 아, 그렇게 편안하게 했으니까, 내 응. 마음이 그렇게 열리더라 말인데.
1: 그래.
0: 예, 그래서 그건 우선 없어져서 내 용 캐러가게 보내자, 얘기 좀 잘하게.
1: 네. 이야기를 옛날, 옛날에는 석가명 왔을 때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고,
0: 예.
1: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잰가, 이런 눈치 보면서 그래던 게,
0: 맞습니다.
1: 지금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예.
0: 예.
1: 활발하고.
0: 그 자꾸 얘기를 하기 쉽고 이래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아이, 배우 환자들이도 싫어다 주고 싫어하고 하니까, 나 우리 같은 환자들도 싫음 놓고 필요를 할까, 나 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예.
0: 예.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
1: 예.
0: 찾아봐도 있는 것 같단다.
1: 예, 예.
0: 예, 그래, 나는 내 같은 것도 불편한 환자인데, 그 바람에, 예, 아이, 그렇게 편안하게 댕기고, 이래 치료를 이렇게 잘 받아서, 이렇게 건강 찾았단가.
1: 예.
0: 예, 그래, 항상 나는 선생님 내용 감사합니다.
1: 예.
0: 숨이 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 용도 없으니까, 충격 올라오는 것도 사춘님 높지 않아도, 숨이 차서 지내 몇 번씩 올라오는 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1: 예.
0: 이 구름 폐다 이거 없어 이것도 짐이 그게 그런 채소도 싸라고 한 야단 것이 너무 매고는 허장 쉬지도 않고 단숨에 올라온다.
1: 네.
0: 예. 좋은 효과를 봤으니까.
1: 네.
0: 네, 예. 내 예, 선생님 정말 은인입니다.
1: 나한테는
0: 아, 예. 은인입니다 정말.
1: 응.
0: 감사합니다. 내 약 딱 했습니다 그래.
1: 예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1: 네.
0: 예.
1: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간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 이해가 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간 안에서 혈당이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해 이 이젠 내분비 계통이 이게 물라에 왔거나 이렇게 되면 예, 반면에 이 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혈당이가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래 되면 이장 그 안에는 있잖아 여러 가지 동맥 혈관이가 굳어지고 예 이래서 그다음에 이장이가 마지막에 모든 그 이시엔이가 지방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공을 잃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서유에서는 이시엔 예, 이시엔 염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 우리 반면에 물어보게 되면 예, 이시엔이가 어째 염증이 생겼습니까? 하게 되면 서유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모르죠. 이시엔이라는 게 어째 생기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서부터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항상 병원에 가서 물음표를 다세요. 그러니까 무슨 염증이 생겼다 하게 되면 어째 염증이 생겼습니까? 이러면 물어보세요. 그 병원에 가 검사하는 거는 검사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검사하는 거는 기껏해 결과를 알아내서 하는 게지 그거 가지고 검사해서 병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가 검사합니다. 한번 검사하면 됐죠. 그 다음에는 원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을 때는 그 답안이 없게 되면 제한테 와서 답안 찾으세요. 그래서 중의에서는 옌정이란 게 옌 글자가 보게 되면 호즈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예, 위에 불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에 불이 있고 위가 뜨겁고 대상이 뜨겁고 위하고 대상 중간에 이시엔이 있을까나 같이 막 뜨거워 나는 게죠. 그래서 이 이시엔이가 몽땅 타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 저혈당증이 와가지고 손도 막 떨리고 가슴이 황황해 나고 두근거리고 식은땀 흘리고 열이 나고 이런 현상 나타난대. 그래서 시간상 관계를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상세하게 알자면 예, 좋기는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러게 되면 제가

0: 전면적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효과를 보자면 예, 우리 건신고를 써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먼저 다면 작사 리하수 작곡의 남은 인생 이렇게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노래인데요. 사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하는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향 연민의 자랑을 노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유민호 작사 梁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입니다. 단감처럼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 담은 인생. 씹을수록 고소한 우리네 삶의 맛을 경쾌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안용수 마곡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원간 작곡의 연변에서 즐겨보시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연변에서 마음껏 즐기고 웃어보자는 흥겨운 초대장입니다. 비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이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분만 내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이 아닐까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내 마음의 뿌리, 바로 고향이지요.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

0: 길림 흥룡강 두 성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해 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게를보도 왕에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5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천규릉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삼삼오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집단 천규릉 림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 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 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림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터를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업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방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먹이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월가미 제거와 밀렵 단속,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여 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청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춘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보호중심 공회 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의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 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 안심다리가 지식.
0: 감축 결과 현재 동굽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 했습니다. 이 살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굽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천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2: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동문에서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 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재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 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에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 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근일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부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촌 종합부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중개 플러스 분류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인수, 육로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제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출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노선을 개통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출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혼출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 발전 구도를 형성을 했으며 통관 및 창고 회전 효율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종합보세구는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천에서는 동산구 통관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 하며 부세 종계, 다국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무역 안정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다국무역 발전에 병목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2: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진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년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사고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영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백 당분 축적과 풍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배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만무사과배 재배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정품원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채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에 용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용정 사과배 특색 우세를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근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이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의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용정시 사과배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0: 영결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이라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국농길림용화 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는 연결시 하남구역의 열 공급 임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장백살로 남강거리 서쪽, 신풍거리 동쪽, 부르하통화 남쪽, 철도선 북쪽 구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자입니다. 여기는 집중통제실입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보이라 일식설비와 열공급 도관망의 급수 온도, 압력, 흐름량 등 각종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3일꾼들은 일터를 지키면서 여론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국능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의 설비와 열 도관망 검수에 만전을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업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시 당위 정부의 열 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러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소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두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 주요 도시 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여론 도감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좋은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철에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철에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 공급 계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2: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3: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

0: 변형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

0: 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베개 한 개와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인 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우대 활동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0: 네.
1: 우리 제대로 말하게 되면 이제 반날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그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쓰시려 하는 분들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활동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이 활동에 그냥 참여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하게 되면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해 줄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반날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더 드리게 되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는 이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반날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간을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에는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미량원소, 셀린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용산매가 들어있어가지고 혈액의 혈름을 돕는 도와주면서 혈관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어가지고 혈지, 혈섬도

0: 동맥경화, 심혈관병을 치료해주게 되고 다른 약이 없는 특수한 물질, 지금 우리 그 비모포장원이라든가 지금 좀 중안병, 중안병에서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게 되면 비모포작은 중안병에 쓰이는 이런 물질 들어가 있고 알파 분해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고 우리 소화계통이 좋아져서 위가 좋아졌다는 분들, 위약이 아닌데 위가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는데 알파 분해매란 거는 다른 위약이 없는 이런 물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계통, 비장, 위, 간, 담낭, 소장, 대장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계통, 비장, 위를 치료해주고 305개의 활성유익군이 작용을 인해서 설사, 변비 등을 해결해 주면서 특히 우리 지금 설사라는 분들, 비장이 양육한 분들,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인차 설사를 하시는 분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위열로 때문에 우리 변비가 생긴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이 300억개의 활성유익군이 작용을 인해서 이 설사, 변비 등을 해결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병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동충하초에 진단하고 피해는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내 이 진단이 있으니까에 어떤 때는 큰 도로 올리는 것에도 눌려서 숨이 올라요. 또 그게 조금 났으면 또 답답해서 기뚝뚝뚝뚝 맥히면서 또 숨이 올라요. 이러면서 연구도 이 진단 매일 약으로 개발했었는데 어제 해결해야 되더라 말입니다. 예. 거기다 또, 이 피해라는 거는 같이 어제 동반해서, 그냥 마른 기침이 나고, 간에 성에 뭐가 돼서 올라다녀고, 내려다녀가고, 그러면서 숨이 칵칵 막히면서 또, 아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 지금 선생님 간이 듣고 지금 썼는데, 심장에 그렇게 떨어 올려놓은 것 같고, 기 막히던 게, 그게 훌 열리니까 예. 어디면서 근심은 들어오는 것 같은 게 영 속이 시원한다.
0: 맞지요. 예.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좀 있으니까 예. 그 목에 붙었던 가래도 없어지고 기침도 마른 기침도 아예 나고 예. 영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지. 혈지, 혈당 이 조절이 다 잘 돼가지고 소리. 예. 영 이 배도 아예 아프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을 잡아 이 추위 이렇게 해도 감기 다이하고 예?
0: 맞지요.
2: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감기 아이하니까나 예. 그래도 감기약 하루 건네 먹던 게 감기약 아이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지요.
2: 예. 그리고 밤 소변 자주 잦아서 예. 그래도 소변 식재 없이 누느라 자지 못했습니다. 원래 잠이 아였는데 다 조금 잘만 안 하면 또 오줌마라가 일어나고 하잖아. 아침에는 이 머리 힘이 해서리 정신 하나도 없고 예. 남 정신이 살고 이랬던 게 지금이 밤소변 차수고도 두 번이나 많아야 그러니까 예. 깊은 잠은 그저 푹 자고서니 아침에는 정신 나고 기억도 많이 돌아오고 영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0: 맞지요.
2: 예, 동충하초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영 그저 어디나 있으면 아예 아픈 데 없이 예. 고루고루 다 나서 매일매일 좋아진다. 약 먹기도 하루에 한번 먹으니까 용 좋은데다. 예. 어떤 때는 하루에 한번 먹어 약이 효과될까? 이래는 어이구 오늘은 또 이게 아프구나 이러면서 예. 지금 용 날마다 좋습니다.
0: 맞지요?
2: 예, 그래 내 이렇게 동충하초 쓰고 내 몸에 집에 많이 좋아지니까 우리 동생이 있잖아. 예. 빈혈로도 고생하고 자꾸 예. 무수고 조금만 먹으면 찬물이라도 먹으면 솔사라 하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예, 너무 또 음식은 맨밥이라도 또 먹게 되면 또 변비 생기고 이러면 그다대 약도 많이 썼는데 아이들이 된게 이번에 이 동충하초를 내 이제는

0: 술에 쓴지 이거는 농딸이 된다. 그런데 얘 지금 설사도 먹고 변비도 해결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앓는다 잰까?
1: 맞죠. 정상입니다.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비뇨도 누워서 매겨서 어떤 데는 이러다 해나고 이래던 게 지금 그런 정신 없이 일어나서 떼시고 또 살 끓이고 친구들과 같이 바깥에서 놀기도 하고 용도 쓴다 어쩌든지. 그래, 얘, 이 마지막 우대할 때 지금 반나래밖에 안 남았다는데, 얘, 우대할 때 이 마지막에는 용 선물을 후하게 줬대다, 예.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얘, 오늘 얘, 우리 동생이하고, 내하고, 두 집에서 배달 받자고 그립니다. 저를 예배하다 깡수하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지금 동청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주약이 실학지 조선 아이디고 자꾸 피해를 입었다가 관심 빼시면 심률도 고르지 했고 소화도 다니 조선이 의심이 소화다 아이디 마음이 특히 저번 탓도 자꾸 말씀해주는 게 썼는데 말이 지금 나사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그렇죠.
3: 이랍도 전에 애들 눈 많이 나고 지금 기워 다들 이전에 증가를 생각하는 게 그게 없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심리도 자꾸 고르자했던 것도 많이 좀 걱정되고 특히 밤에 서면 차수가 여러 두 깨나든지 차수가 좀 많이 그러든가 잠 좀 제대로 잔다 지금.
1: 그렇죠.
3: 예. 대부분이 활동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내다봐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제.
1: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기회라는 게 가면 다시 오지 않는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전합니까?
2: 그렇죠.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나는 예, 동충하철순지 나도 좀 어떤 오랍니다. 그래 선생님 나는 우선부터 뭐 좀 혈압이 정차에 대놓고 내 용도 때 마음이 비난하고
1: 그렇죠.
4: 예, 무슨 혈압이 높을 때는 예, 어떨 때는 별난 생각도 다 납니다. 무서운 생각도 다 막 나고 어떤 사람들은 예, 혈압이 내 쓰러져서 무슨 심자라 어때서 연결이 돼서 무슨 병원이라 입에 나는 연구를 그래 나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나던 게 어떤 혈압이 정차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네, 예, 뇌를 검사를 했지, 뇌를.
1: 예.
4: 그런 게, 예, 통통 하토록 먹어 그런지, 예, 뇌로 진사에 안도 아이 왔다.
1: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4: 나, 골이 좀 아파서, 예, 갭이 나서. 그래서, 예, 예 저, 뇌를 검사를 했습니다, CT를. 그런 게, 예, 나는 용 좋다제, 이사.
1: 그렇죠.
4: 좀 이사, 이사야지. 예, 우리 여기는 아줌마니 용 좋다는 게지, 네. 걔네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예음 좋다는 게지 뭐. 걔얘 무서운 먹었는가. 그래 내 말했지. 내 동충하초를 어디서 좀 먹은지 오라다며. 그래 놓고 난 내도 좋아하던 뭐라며. 그것도 관계 많겠다는 게지. 이제는 이 나이에 어디서는 80이 거의 되는 게 내 이렇게 좋아진 게 다 고약덕도 있겠다. 선생도 그리지?
1: 그렇죠.
4: 그래, 예. 예, 예, 그래 나는 서울이 자랑스럽고 더 말하겠는 것도 이파리 사람들 많이 나서 또 너무 준다래하는 것 같아. 그래 말아야. 그래 나는 선생님 활동마다 조금씩 싸대 계속. 예, 대변 문제라 이런 건 난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정자리인지 오라나. 예, 그래 나도 활동에 자고 많이 또 싸다.
1: 그러시오. 이제 이날 오늘 오후밖에 없는데 쌀이양이 따게 되면 지금 인차 283에 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난 일 없을까나 선생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뭐 지금 어떤 게 지금은 밥을 잘 먹고 있고 오가는 감기를 다 하던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합병증이 와서 눈이 뿌옇게 보이는 게 이전에 어떤 망상감이 나고 혈탄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탄이 정상을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지요.
0: 선이약을 쓰면서 서로의 땅약에서 효과를 보.
1: 네.
0: 지금 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이 효과도 거의 연락하고 배달받아서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2832-0600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씨입니까?
1: 예.
2: 네.
3: 네, 어제 전화했던 분입니다. 도무인다, 이게.
1: 예.
3: 예, 근데 제가 약을 금방 사서 먹는데 지금 원래 샀던 약이 병원에 끌어 있는 거 같이 먹는데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1: 만약 그게 중약이라면 우리 지금 동청하자 발효분하고 20분 내지 30분 간격을 두십시오. 만약 그게 서약이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간격을 크게 두지 않고 예,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3: 그거 30분 그저 이제 주문은 약 먹어도 됩니까?
1: 예, 예, 예, 됩니다.
3: 지금 문제는 혈압이가 지가 높고가 그거 병원에서 떼온 게 있단 말입니다.
1: 예, 서약이면 예, 그냥 동충하철 바르기는 복용한다면 인사같이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3: 아, 그럼요.
1: 예, 예.
3: 이게 통풍도 나설 수 있을까요?
1: 통풍이란 것도 예, 우리 일반적으로 뇨사이란 게 높아도 통풍이란 게 온데
3: 예,
1: 신장 콩팥장 관계있습니다. 손님 지금 지가이란 지금 높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3: 예,
1: 이게
3: 예.
1: 다 신장하고 관계인데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 동청하철 발효기문은 예, 우리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막힌 부분을 열어주면서 예, 우리 막혔던 이런 부분을 열어주기 때문에 꼭 해결받을 예. 수 있습니다. 그것도.
3: 그러니까.
1: 예.
3: 그럼 시름 넣고 같이 약 먹어도 이제 그 약을 다 먹고서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1: 지금 그 손님 우리 방송 그냥 듣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원래 여러 가지 약을 쓰던 분들 지금 한 가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것이 동충하철 발효기문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예, 같이 쓰는 약을 다 쓰고 예, 쓰지 않고 동충하철 발효기문 한 가지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 예, 그만 이제 먹던 약을 다 먹고 그거 다 끊고 그래서 그거만 두 개씩 할 날에 먹으면 되겠지요.
1: 예,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증상 없을 때는 그래서 그거만
1: 예, 한 봉지만 한 봉지만 해도 되고 예,
3: 예,
1: 예 지금은 예, 두 봉지를 같이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3: 그리고 그다음 약 이따기 병원에게 떨어지면 아예 먹어도 괜찮겠죠.
1: 안 잡숴도 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이야기를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도 동청하철을 쓰고 있습니다. 예, 들립니까, 선생님?
1: 예, 들었습니다.
4: 예, 위축성 위염이 있고 미량성 위염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이 영 맛이 있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참을 먹어도 설사하고 그다음 과일 먹어도 다천변호하고 이러면 이런 곳에 했는데 그 검은변도 자주 보고 이런데 그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렇죠.
4: 약은 진짜 선생님 좋은 약입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숨이 차서 승기를 올라올 때마다 예, 층마다 안 다시 쉬었다 올라왔는데 이제는 단숨이 올라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1: 맞지요.
4: 민간이 있고 지방간이 있어요. 땀이 나파는지 지금 땀의 정사입니다. 사변 자주 보는 게 사변 자주 보지 않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잠을 잘 잡니다.
1: 그렇지요.
4: 동서 하천에 바로 된 약이 있잖아요. 30벨로 효과 좋은 약이고 4500m 고산지역에서 자란 약이고 또 별에는 벌리고 여름에 풀로 자란 약은 난 어디서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 그렇지.
4: 신기한 약이가 선생님 효과 좋은 것 같으라 한다.
1: 맞습니다.
4: 그리고 예, 우리 할 때 오늘 마감 날이다가 예, 난 약 있는 것도 싸무 절반 가면 얼마 더 제품입니까? 예?
1: 맞지요.
4: 예, 아무래도 계속 쓰겠는데 오늘 열다도 갔다고 우리 언니는 예, 내출이론 진료해집니다. 징계 쓴데 효과 좋고 또 유방암 수술했습니다. 근데 예, 영 효과 좋습니다.
1: 맞지요.
4: 예, 약 쓰다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 봤다면 우리 언니 또 열다도 갔다 하겠답니다.
1: 이 발사

0: 다음에 0666번에다에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아까 시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활동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하루도 아니고 이제 반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시려고 개혁하고 있는 분들을 하게 되면 이 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시고 사실을 갈 것도 알려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게 되는데,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그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 합병증이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한 80여 가지가 오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많이는 합병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갖다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당뇨병으로 인해서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 모두 이런 그 합병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반복해 드리지만은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그 서에서 말하게 되면 당 성분이 많은 다뇨라고 부르고 있고 중에서는 소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슐린 분비가 절대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관역 조직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돼가지고 당이라든가 지방, 단백질, 물하고 전해질 등 일련의 대사문란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림상에서는 많이 먹고 많이 마이고 소변이 많고 여는 것으로 주요한 특징으로 쉽게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일단 주위에서 치료하지 않거나 혹은 치료가 합당하지 않았다게 되면 잔폐가 되거나 혹은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인해서 전신성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 당뇨병, 눈병, 일반적으로 우리 그 당뇨병이 되면 눈의 문제가 빨리 나타나게 되는데 실명도 초래할 수가 있고 신소구병변은 노독증을 초래할 수가 있고 신경병변은 전신의 오장육부의 공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병이거나 고혈압을 초래할 수가 있고 뇌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뇌경색이거나 뇌혈전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신체 온당한 생태 환경을 조절해가지고 비장을 보호해주고 피를 연하게 하고 이선이 정상 분비

0: 이 독특한 치료 효과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와가지고 지체에 나타나는 동맥경화는 흔히는 하지에 나타나게 되는데 폐쇄성 맥관염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는 이런 경제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동충하초 발효금을 써보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히 남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거리는 가을에서 우리 겨울로 바뀌어지는 이런 날씨에 날씨가 차게 되는데 이런 찬 날씨에 내가 몸을 차게 한다게 되면 우리 전립선 비대의 증상을 더 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그 소변이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또 우리 야간에 배뇨차수가 증가돼가지고 밤중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줄기가 약하고 방광이 숙죽작용이 안 된다게 되면 방광이 소변나지가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고 하고 닿는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면서 또 우리 그 옷을 적시거나 배뇨곤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대가 온다게 되면 뇌액이 흐르는 이런 출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뇌서류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신장에 물이 생기게 돼가지고 적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생아를 초래할 수가 있고 뇌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고 생명의 위험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 전립선은 세포 돌편으로 인해서 암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위라든가 비장, 소장, 대장, 폐, 간 등이 기화를 전면적으로 완화시켜주면서 수료로 인해서 방광이 기가 불리해지면서 소변차수가 빈번한 증상, 배뇨곤란, 소변줄기가 약하고 맥이 없도 그런 이런 증상이라든가 혈부의 동통이 나타나는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특히는 피모 보자균의 작용을 해서 뇌도 경색, 뇌조루, 전립선 암이 나타나지 않게 미연에 막아주면서 비대 문제를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 알려드립니다.

것입니다. 조금은 낯설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 우연이 나를 가장 잘 드러내줄 단서를 품고 있을 테니까요.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만 걸어왔다면 오늘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낮 사이 도나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4, 5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천재에게도 한계는 있지만 어리석음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 이 말은 허바디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성공을 말로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일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여준 실천적인 사상가 허바디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허바드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당신의 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어차피 살아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세 번째,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위대함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준은 비난을 원망 없이 견뎌내는 데 있다 등 명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파드의 강연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그의 직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가였고 출판인이었으며 사업가였고 강연가이기도 했지만 그 언어 하나만으로 그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과 글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험했던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1856년 미국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에서 태어난 그는 뉴욕주 이스트 오로라라는 작은 마을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공하려는 젊은이라면 도시로 떠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허바드는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려 하던 작은 마을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삶은 흔한 성공담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일할 만한 곳,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직접 만들어 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가 세운 로이크 포트르 공동체는 바로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허바드는 자신이 이룬 일을 거창한 자선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보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을 도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로이크 로프트라는 공간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회사이면서 학교이고 작업장이면서 문화 공간이기도 했던 독특한 공동체였죠. 허바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임금을 주는데 끝내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물건의 품질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사람은 배우고 책임을 맡으면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자신도 더 깊이 배운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만든 공동체를 일종의 학교라고 표현했고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역시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 교육이나 직장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앞선 발상이었던 셈입니다.

계속해 허바드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바드가 흥미로운 인물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이상적인 생각만 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때로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허유와 위선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잡지의 이름도 필리스틴이라고 붙였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았고 유행한다고 해서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좋아하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비판을 받는 일이 결코 적지 않았고 그 자신도 자신을 둘러싼 논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허바드가 비판을 단순히 성공의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으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을 받은 뒤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함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준은 비난을 원망 없이 견뎌내는 데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는 허바드 자신의 성격이 상당히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박수 받는 순간보다 반대와 비난을 마주하는 순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작은 여행이라는 독특한 작업입니다. 허바드는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단순히 연대기처럼 정리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 실제로 어떤 공간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싶어 했습니다. 1894년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 구상을 발전시켰고 이후 여러 인물들과의 삶과 사상을 찾아가는 글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위대한 사람을 박물관 속의 완벽한 인물처럼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작은 습관, 주변의 분위기, 재미있는 일화까지 끌어내며 독자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역사책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먼 시대의 위인이 갑자기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는 한 사람처럼 가까워지는 거죠.

이 작업은 무려 14년에 걸쳐 이어졌고 매달 한 편씩 사람들의 삶을 찾아가는 글이 출간됐습니다. 훗날 이 글들은 여러 권의 책으로 묶였고 허바드를 대표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시력을 지킬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국제안과학회에서 제안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눈 건강 습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20분마다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하지만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눈의 긴장을 풀어주고 망막을 혹사하는 걸 줄여줍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1시간씩 모니터를 쳐다보다가 눈물이 말라붙고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창밖 멀리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은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두 번째, 눈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인데요. 눈에 좋다고 하면 당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비타민 A, 루테인, 오메가3, 아연, 비타민 C, 안토시아닌 등등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잠 잘 자고 계신가요? 수면은 단지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 또한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눈물 분비도 줄어들고 안구 표면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성 수면 부족인 사람은 시야 흐림, 안구 건조, 눈 떨림 등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최소 7시간, 가능하면 8시간 정도의 수면은 눈을 위한 처방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안구 건조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조한 실내, 렌즈, 스크린, 눈은 말라가고 각막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럴 땐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하루 2회에서 4회 점안해 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건조함을 느끼고 전에 넣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빼먹는 게 있죠. 바로 눈 운동입니다. 눈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또 위쪽을 바라봤다가 아래쪽으로,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눈동자를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보세요. 이걸 하루 세 번만 해도 눈 근육이 덜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땐 사실 나만의 길을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제와 다른 내가 오늘을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헐뜩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백채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드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가는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치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가는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가는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채에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학원에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흉은 향앙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버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버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버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버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는 매일 밤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버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버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버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버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 한 문을 여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교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접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균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김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김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저승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1: 목걸이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2919333번으로 여러분께서 부르고 싶은 민요거나 또 민요풍의 노래도 듭니다. 부르고 싶으시면은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근데 40분 전에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 첫 번째 분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예.
1: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1번으로 오셨습니다.
2: 이 핸드폰에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그 노래 고음 부르실 땐 좀 핸드폰하고 거리를 좀 띄워주시면 돼요.
2: 들어보니 하나도 안 들릴 때다. 앞이가 둘이 조금 들리고 이번에 또 해보겠습니다. 그거.
1: 그 노래 부르실 때는 좀 멀리 하시고 하세요. 조금 한 뽐, 예, 예. 한 뽐 사이로 예. 간격 두고.
2: 이번엔 좀 그 둘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1: 둘로.
2: 침대나는 그 길로 어떤가.
1: 네. 좀 멀리 하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 들립니까?
1: 네, 들려요. 하세요.
2: 저 말아야 돼.
1: 불러오세요. 들립니다.
2: 예, 예, 예.
1: 잘 들리거든요.
2: 너들 강변 봄버들 비늘어진 가지에다 봄버들

0: 절만 흘러가노라. 들립니까?
1: 네네, 들렸어요. 가끔씩 하다가 끊겨지는 경우가 있네요. 여보세요?
0: 예?
1: 네, 가끔씩 하다가 좀 안 들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또 안 들려요?
1: 네, 근데 괜찮아요. 이어졌습니다.
0: 이건 어제 거기 말로 내게 바로 안 들립니다.
1: 잘 안 들려요?
0: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그 효과나 봐서 저기 영향이나 본다.
1: 아니면 신호 다른 방에서 노래를 다음에 또 다른 방에서 해보시든지요. 그러면 또 효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0: 네. 그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1: 괜찮아요.
0: 영향이나 봐서.
1: 아니, 괜찮습니다. 안 들릴 땐 제가 같이 하면은 좀 끊겨지지 않거든요.
0: 거기 집안에 맞추면 내 이렇게 노래해서 영향이 있어요.
1: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노들강변 잘 배우셨네요. 예. 네. 또 얼만큼 배우셨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신호가 안 좋은 부분은
0: 영향 미칠까 봐 나쁜 영향이 이렇게 돼서.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호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괜찮습니다. 네. 예. 잘 부르셨어요.
0: 예. 예. 수고하세요.
1: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0: 예.
1: 네. 근데 김여사님. 김여사님.
0: 예, 예.
1: 혹시 어디서 지금 전화하세요?
0: 연길입니다. 오랜 북경 안 갔습니다.
1: 아, 그래요? 연길 네, 어느 네. 쪽이에요?
0: 이 연변대학 앞에.
1: 아. 아. 아, 거기 계시네요.
0: 예, 예, 예.
1: 네. 네. 그러면 거기 이 사람이 너무 많으셔서 아마 거기 또 우리가 그 연변대 앞에
0: 굉장히 많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0: 예, 이전에는 아이 되는데 금년이 이렇습니다.
1: 네. 괜찮습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쪽 방에서 예. 하셨다면 다음에 하실 땐 예. 다른 방에서도 해보세요.
1: 예, 예. 네,
0: 괜찮아요.
1: 이야기 중에 바글바글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또 인터넷 예. 스타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1: 무슨 영향이 깼습니다, 이게.
0: 아, 예. 사람이 아, 또 많이 또 예. 괜찮아요.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 그런 원인도 있겠네요. 왜냐면 또 거기에는 단막벽도 있고 해서 이 우리가 요즘은 왕궁 도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신호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노래를 또 고음으로 하시다 보면은 핸드폰 가까이 하시면 조금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노래 부릅니다.
0: 자, 불러보세요.
2: 상간에 보면 좋아.
0: 아, 상간에 보면 좋아라.
2: 네, 좋아. 반주 있습니다. 예.
0: 에이, 알겠습니다. 반주. 자, 반주가 어떻게 또 될지. 저희는 반주가 좋아. 오오오.

한곡한 이 맑은 냇물 훔쳐며 기도하

0: 네. 전주가 나가고 있어요. 아다. 어머니 좋아. 간주가 저희는 안 들리거든요. 타라따라.
1: 오해로는 전하네.
0: 3절이요.
1: 해갈 밝은 산기슭에.
0: 타라따.

0: 끝났어요?
1: 끝났습니다.
0: 오, 잘하셨어요. 3절까지.
1: 네.
0: 네. 저는 간, 예, 간주는 들을 수 없어도.
1: 간도 알려드릴까?
0: 좀 이지막하게 들리거든요. 예.
1: 이제 1절은 좀 코드 높았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
0: 아.
1: 높여줄게. 1절 낮춰가지고 하나, 3절은 하나 낮춰가지고.
0: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이제는 뭐 키도 넘나시도 예, 조절을 하시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느긋하게 하시네요.
1: 예, 글쎄,
0: 네.
1: 어제는 뭐, 노력을 하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발전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제는 제일 처음에 정 선생님 오셨을 때랑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 알죠?
1: 예.
0: 네. 이제는 막 뒤에서 누가 그 퍼수가 와도 끔찍 안 하실 것 같아요.
1: 에, 그래도 안 듣고 멀었어.

0: 예, 괜찮습니다. 만족하셔야죠. 이제 좀 더 하시면은 더 느긋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여자들은 나 먹어도 나이 들어도 목소리가 이렇게 쨍쨍하고 그렇죠. 남자들은 아이들인데 나 먹으면 목소리 점점
0: 부러져요. 왜요?
1: 아니 어쨌든 그렇게 됐다. 남자들은 어쨌든 좀 목소리.
0: 노래를 자꾸 하셔야 그 소리도 튀죠.
1: 네,
0: 그거 남녀 뭐 불문하고 뭐 그 성대는 다 똑같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근데 여자들이면 뭐 할머니들도 목소리가 쨍쨍하게 좋지 않거든.
0: 그게 다 대부분이 아니에요. 네, 성대는 또 쨍쨍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판소리에서 말하면 검사근 소리 조금 그런 소리를 좀 또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내 소리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부르시면 돼요. 다 특색 있잖아요. 똑같이 청량하고 맑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끔씩 그 우리가 그 된장국이 생각나는 것처럼 된장국 맛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아주 맑고 고운 목소리만 추구하면 되겠나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에서 어떻게 많은 분들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0: 그러니까 정 선생님 그래서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다른 분들도 동력을 되잖아요. 동력이 되어서 아 나도 부르고 싶다 이렇게 충동을 느끼시고.
1: 여기는 무슨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없지
0: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우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나를 알아봐서 저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내가 해서 어떡하겠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그렇지, 걱정하겠지. 그런데 걱정해도 기준은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입니다.
0: 그렇죠. 다들 정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네. 내 목소리 이런 게 나가 마음대로 어떻게.
0: 정선생님 목소리는 들으면 그냥 청년 목소리예요. 예, 30대 청년 목소리에서 아주 본인이 목소리가 아주 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하지 말고요. 네. 네, 정말 확실합니다. 네.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 안녕히 계세요.
1: 네.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어미란 선생님 2주 만에 만났네요.
0: 아, 그래요?
2: 너무 반갑고 이모미가 국경절 특집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고 하셨는지 재밌어서 또 듣고 정말 매일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들으셨네요. 예. 네네.
2: 그 기거에 저기 티미선 그 가야금.
0: 예예.
2: 이거 어린 아들까지 아이고 그날에 그 어미란 선생님이 또 번주 아리랑 얼마나 잘 부르셨는지
0: 아이고
2: 따라 불렀습니다.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2: 예. 네. 예. 어나리네에 네. 고향 가자.
0: 고향 가고 싶으세요?
2: 아니, 저는 그거 이 고향에도 있고 이랬는데 아랫집에
0: 네.
2: 또 80년 만에 갔습니다, 한국.
0: 어, 그래요?
2: 예, 그래서 그 패들도 어서는 70대 초반이니까나 이번에 마지막이라면 이랬는데 빨리 고향으로 왔으면서 이 노래를.
0: 그럼요. 네, 맞습니다.
2: 선생님, 네, 이거 지금 앞에다 놓고 이렇게 저기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신호가?
0: 좋습니다.
2: 예.
0: 네, 신호가 좋아요.
2: 예, 전화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신호 좋다면 이래더라 말입니다.
0: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아까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은 여기 연변대학의 그 주택이 그쪽에 계시거든요. 근데 신호가 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신호가 좋은지 좀 공유해 주실까요?
2: 제가 지금 네. 뒤에다가 가깝게 이렇게 대지 않고
0: 네.
2: 앞으로
0: 앞에다 이렇게 대고.
2: 예. 그래서 내 지금 이렇게 언어리서 하면 계속 이렇게 부르려고 그럽니다.
0: 그래요.
2: 김 여사님도 네. 이렇게다 해보고 저렇게다 해보고.
0: 그러니까요. 신호가 예. 어떻게 좋은 쪽으로
2: 그리고
0: 하셔야죠.
2: 그리고 많이 당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맞습니다.
2: 그럼 부르겠습니다.
0: 네. 예, 그래요.
2: 네. 이러기 울 때 떠는 고향 부모쓰다 기다리는 고향 서해비 따라 고향으로 가자 박씨를 물고 고향으로 가자

0: 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가자 가자 고향으로 가자 꿈을 안고 고향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1: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0: 어미랑 선생님.
1: 네, 잘하셨어요.
0: 제가 오늘이 아침에 한 5시간은 오늘 바람이 4, 5분다니까 생기를 치고.
1: 네.
0: 예, 오늘도 또 이렇게 바삐 보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또 나아 같습니다.
1: 잘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본인은 그냥 만족 안 되시는데 잘하셨습니다.
0: 이 권부분이가 권부분이가 내 계절이 이전 같은 이만한 거는 것도 쑥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겁니까?
1: 아 그래요? 혹시 노래를 오늘 연습하셨어요?
0: 오늘은 연습 못하고 여관에 마당에 달리니까 계속 달리 캐고 날이도 날인 달리 캐고 또 뭐 이렇게 간다 뭐 또 이렇게 그러다 연느라 그래 어서는 예,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대추막 해버립니다.
1: 아 그러시니까요. 농가에서는 좀
0: 얼마나
1: 바쁜 시기네요.
0: 사는 게 나는 이거 바쁘다는 생각 아예 합니다. 항상 그저 예, 제 먹을 게인데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생기를 가서 얼마나 뭐가 잘 되는지.
1: 오 그래요.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냥 농가에서 일하시는 게 아유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겠는데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즐거움으로 생각하시고 일하시니까 항상 예. 또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0: 예 그렇게 나는 어쨌든 일하면서 그리고 아랫집에 또 저기 언니 동생이 누나 이렇게
1: 네.
0: 이렇게 그래 8일날에 갔습니다. 그런 게 그날부터 나는 일로 잊어버리자고 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1: 괜찮아요. 우리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이 행복하게 살면은 또 귀향 창업하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시골 지금 농촌은 예전의 시골이 아니잖아요. 도시 사람들도 참 시골을 너무 부러워하고 그 주말이면 또 시골에 가서 풍경도 관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게, 시골에 사는 게 참 좋아요. 그럼요.
0: 장식도 얼마나 잘해. 집어 신면만 주고 싸고, 장식을 신면만 주고, 우리 생산되는 게 더구나 몽땅이 한 적이 없습니다. 몽땅도 한 적이 돼서, 그래서 이사오는 분들 형 많습니다.
1: 한번 용종 평안 이대라고 했죠.
0: 평안 이툰으로. 우리 여기는 지금 무슨 볼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칠 때는 커피등도 있고 칠 때는 영 잘 해놨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런데 우리 여 이틀은 앞으로는 어떻게 정말 젊은네 와서 무슨 올해 이사 온 그 집은 여자 45세인데 고수값도 지금 심을 예산하고 올해부터 심고 앞으로의 그런 구경이란 좋지요.
1: 아, 그럼요.
0: 너무 자제했네요.
1: 아니, 그, 김 여사님은 그, 용종의 평안, 특히는 평안 이툰의 홍보대사세요.
0: 예.
1: 예. 그, 매번마다 저희가 그래서 방송에서 아, 용종의 이툰, 평안 이툰이란 곳은 어떤 곳인지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잖아요. 근데 어떤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틱톡에서, 또인에서 보면은 그 어디에서 뭐가 좋다면 다 찾아가잖아요.
0: 예.
1: 예, 그러니까 한번 틱톡에다 올려.

0: 보시면 또 모르죠. 나중에는 또 스타들이 찾아갈 수 있는 예, 맹지로 될 수 있으니까.
1: 선생님 항상 정말 네.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네.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0: 아, 저도 영광입니다. 행복합니다.
1: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0: 건강하시고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어미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노래 잘 부르자니까 좀 목이 뭐 별로 지 감기 온 것 같습니다.
0: 키 좀 낮추시고요.
2: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0: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기침이 나네요. 아 윤여사님께서 기침 예. 저 감기 예. 걸렸다 하니까 제가 바로 지금 전화 받는 게 기침이 나네요. 아이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 타고 오네요. 네.
2: 그 전번부터 엄밀한 선생님이 자꾸 사철가를 언제 부르는가 이런데 오늘이네 오늘 한 서너 번 연습했습니다. 목이 아픈 것도 했는데 연습은 잠깐 했는데 네. 오늘 그 노래 부르자고네
0: 사철가
2: 이거 책을 보니까 선생님
0: 네.
2: 큰 책이 석자이 네. 됐다 꽉 막아
0: 그래요. 그게 사철이 굉장히 길잖아요.
2: 아게 부담 탁 돼가서 아야 이거 내 뭐 어떻게 뭐 이게 뭐 틀린 곳이 까딱하겠다 그냥 양해하시오.
0: 아유 뭐 틀린 곳이란 게 없어요. 네. 자 사철가 사철가
2: 예 사철가 그래 뭔가 이 사철가는 이래도 그 내용 보게 되면 인생 사계절을 비유했죠 그 뭡니까
0: 네
2: 예 그렇죠. 사계절을 비유해서 정말 인생은 정말 자연히 사계절은 몇 천년 몇만 년을 흘러가지만은 이 인생이 사계절을 비유한 거는 인생이 아주 짧다는 뜻이죠 그 뭡니까
0: 네.
2: 예 그래서 예 그 어쨌든 그래서 뭡니까 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중력이고 좀 오늘이 그래서 즐겁게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네 재밌게 네. 노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요. 맞습니다.
2: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자 불러보세요.
2: 이상은 서산 꽃이 피니 분명 그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 쓰호들아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곧날 백발 헌신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0: 허한을 쓸게 있나.
1: 예.
0: 통화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거라.

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하얼 상품 요란해도 제벌개를 굽히지 않는 황금 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싫었구나. 무당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언니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대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부망산천을 이루구나. 후에 반반진수는 바로 생전에 한 잔 술만도 못하니라. 개워라 개워라 개워라 가지마라 아까운 천천들이라는 다 개워라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떨 거나. 아.

0: 달아놓고 북극투숙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현대화 못 모르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더 신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인 애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그흐블렁 그리고 놀아보세.
1: 오, 야, 이 긴 사설을 어떻게 다 외워내셨을까요?
0: 예, 그래서 내보고 내 그래서 글이 그래서 인식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1: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아닌가? 네, 잘하셨어요. 요, 대단하세요.
0: 오, 첫다고 하는 게 음식하다가 내가 딱 떨길 때도 어제 떨긴 다음에 딱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기간에 이거 한다 이게.
1: 대단하시죠. 아니 그 사계절이 가는 게 후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노래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봄.
0: 아, 그 인생은 또만 너무 사계절에 눈비에 너무 짧고 쓸쓸하고 또만에 섭섭하고 예 그렇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얼마나 짧습니까? 사계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그저 내려가니 있다가 그저 가는 우리 인생이 어차피 정답 종말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내려야겠죠. 아주 섭섭하고 쓸쓸하고 예 쓸쓸하지 않습니까? 아,
1: 네.
0: 예 그래가나 오늘은 그저의 좀막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다음에 노래하고 춤추고 네. 오늘을 즐기는 것이 나는 행복하게 보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0: 예,
1: 인생이
0: 그렇습니다. 예.
1: 그 뭐
0: 그래 오늘은 예 네. 이렇게 부르고 또 다음엔 또 노들강변 또 불러야 돼.
1: 노들강변.
0: 아이고 노들강변 예 정말 네. 고급스럽게 이용관 선생님 비하수였지, 그만.
1: 네.
0: 예, 아주 고급스럽 거예요. 원래 그 노래를 좋아하고 또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냥 불러도 새나지 않고 들어도 새나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이 그 노래강면이 네. 아주 정말 고급스럽게 배웠습니다. 이번에 와는 어서 재견하게 어떻게 그거 고 와는 그거 저 그거 튼튼하게 그거 정말 재견하게 야
1: 그럼요.
0: 정말 배웠으니 정말 담보할 정도로
1: 네.
0: 내 노래강면 잘 불러 다시 있습니다.
1: 아, 아니 윤 여사님은 네. 판소리면 판소리 또 민요 민요 이렇게 네. 구분이 없이 지금 너무 잘 배워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소리랑 우리가 또 그 그냥 민요는 또 다르거든요. 판소리의 그런 맛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판소리를 왜냐하면 그 이제는 10년 배우셨죠.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영창이 다 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민요만 배우라면 민요는 되는데 판소리까지 하라면 판소리가 어려워요. 판소리 그 억양이나 다르잖아요.
0: 아리랑도 부르지.
1: 그럼요.
0: 여러 가지 배우니까 예. 네. 더 바쁜 건 사실.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부르면 잘할 수 있지요.
1: 근데 한 가지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 그 욕심 다 나죠.
0: 그다음에 오늘 한
1: 배워야죠.
0: 가지만 부르면 되겠는데 네, 잘 네.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네. 아 저기 또 욕심 나지 또 이거.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배움에는 네. 그 끝이 없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럼요. 배우셔야 해요.
0: 선생님도 수고 많이 하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 여사님 정말 네. 대단하세요. 이 사사계 사실 사철가를 다 부르셨으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네.
1: 참 대단하시죠. 사철가는 정말 우리가 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시면서 아 사철가가 이산저산 꽃이 피니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아닌가 싶습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온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주내 각 신학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선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야득게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이고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물어라 드립니다.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물어라 드리고 열여덟 곽을 싸면 여섯 곽을 물어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의 한 곽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아홉 곽의 세 곽은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의 6각은 8달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기본 지리적인 위치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은 너무 젊은이들은 뭐 문제없겠지만 해도 나이가 4, 50대, 6, 70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본 제품을 여기서 붙여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8각을 사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6각을 물어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 계담에 8달 혼자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보다 더 많은 숫자를 붙여보내거나 갖고 나가는 폐단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해관을 지나는데 다른 문제가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는데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리치합니다. 모두 폐경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서 돌출한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학설인데요. 림상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폐혈이 심하다는 게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전형적으로 심장병인데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거쳐 냄새가 모질게 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이런 림상표현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기침을 짓고 입에 냄새가 나고 보온 제품을 드셨는데 기침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한 달 반 세 각이 한 각 그 정도에서 네.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숨이 찬 증세가 완전 이렇습니다.
1: 그 전형적인 증세의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병이. 야드깨를 썼으니까 기본으로 어지간한 구심환 같은 걸 가슴에 가져다닐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0: 네. 그리고 밤잠이네 못 잠에서 네. 그래 애를 먹었는데 지금 이것은 밤잠도 참 잘 잡니다. 어제는 간단하게 한 6시간, 7시간, 옛날에는 한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1: 아,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모든 공동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예.
0: 그래도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온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약 밖에 먹고도 이래야 되는 게, 이번에 이거 먹으면서, 예, 혈압이야, 그냥 지금, 어제는 한 몇 달째 아이 먹어 뗐습니다.
1: 그래도 어떻습니까, 혈압이?
0: 이렇습니다.
1: 혈압 정상이죠.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인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주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들고 쓰겁고 예. 또 냄새도 나오고.
1: 아, 심폐혈이 전형적 예. 중한 전형적인 증상이죠. 예.
0: 이란 게 두근두근 동세 나오고 예. 그냥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이런 증세가 완전 없어졌습니다.
1: 너무 좋은 효과죠. 예, 예.
0: 예, 예. 이 약 아무래도요, 이왕 꾸준히 써야 되겠다고 이러게 되면 이따가 발작도 안 나고.
1: 심장병 때문에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죠. 예, 예.
0: 예, 예. 그리고 내 지금 우리 집사람도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한국 원래 우리 집사람도 예, 심장 안 좋습니다. 그냥 허리 놀라고. 그리고 예, 몸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그 유명각이다 밥잠도 내 못 잠에 그런데 내 그래 야 이거 좀 먹으라고 해서 야 지금 내 써보니까 되게 좋다고 지금 예? 모든 면이가 다 고르고 좋아지고
1: 아 그럼요
0: 예 그래서 거기서도 좀 내 쓰게 보내주려고 오늘 저래 예 연락을 깎으려고 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삼삼이 다시 껴보 연락하세요 예.
0: 예
1: 많이 나갑니다 예, 예.
0: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우리 할머니가 예, 독감에 걸렸다 해서 예, 병원에 가 검사하고 댄디도 예, 한 달에 했습니다. 그런 것도 낫지 않고 합디다. 그래 목이 커서 그렁그렁하고 할딱할딱하고 숨이 차서 바로 누워도 뭐 있고 예, 그래서 돌아도 뭐 있고 그래서 매 산질 합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난 그래서 로인 돼서 예, 입어서 그렇게
1: 나왔다 아,
3: 했는데
1: 예.
3: 그게 아이들아 말인다. 그러고 잇몸이 아프단다.
1: 예, 예.
3: 그래 했는데 잇몸이 아프다고 예. 그래더라. 병원에 가 댄디도 하고 청약도 쓰고 했는데 아이들아 말인다. 그래서 예. 아, 내 먹던 약으로 대접시켰습니다.
1: 예.
3: 그래 얘 한 달을 이래 대접시켰더만 아, 그렁그렁한 게 나사지고 그리고 모자빌로 못 넣고 이렇게 앉아서 그러던 게 그게 나사지고 예. 그 입에 냄새가 또 없어지고
1: 아, 그렇죠.
3: 그리고 잇몸이 아픈 것도 이렇게
1: 아, 바로 예.
3: 그런 거 우리는 이때까지 모르고 한 달씩이나 댄디라고 청약을 얼마 썼는지 모른다 예. 그랬던 게 이게 하나하나 소진되고 예. 그리고 그렁그렁 하던 것도 언데간데 없지 않고 기침이나 그렇게 깃던 게
1: 그렇죠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예.
3: 아까 또 싸서 얘 배달시켜 그래 약이 좋고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10년 있는 약 빠져서 팔지
1: 예.
3: 하거나 10년이라는 게 어딥니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얘 아까 배달 받아서 대접시키자고 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삼삼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두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우리 동생 지금, 예, 예 지금 72살인데, 어제 나이도 알맞는 게 심장이 그냥 아파서 가슴이 답답하다지. 가슴이 매우 떼니, 저는 이 가슴 심이 쓰는, 앉아서 못 잡니다. 그냥, 그거, 앉아있어도 그렇고, 또 누워있으면 또, 예, 막 또 워낙 기침은 또 어째 그리 나는지
1: 아, 그렇죠.
4: 기침까지 나면 가슴이 예. 답답한데도 기침나 정말 선생님 말 맞다 눈꼴까지 아프다며
1: 예. 그렇죠.
4: 그리고 그다 또 기침은 또 어째 그리 세게 하고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기본입니다. 예예.
4: 그리고 혈압도 이렇게 혈압이 완전 때리다 80, 160 보통
1: 되고 있습니다. 예예.
4: 예. 그래서 야 이 약에서만 말씀 쓰는 이약 병원에 때는 입원되었습니다. 막 심장이 나빠, 심장이 아프다. 심장에 병원에서 이랬는데, 이게 엄중하고에 이다음에 주사를 해야 된다고.
1: 아, 그렇죠.
4: 그러니까 예, 겁이 나서 의아하고 그냥

0: 그거 알게 된 게 내 속에서 이 약 좀 먹어보라 했단 말이지. 처음에는 정말 아프지. 이 약이 가시 소리마다 한 통이 뺏고시고 밖에 알지. 열이 틀리나 먹지. 얼마나 성공하고 소리. 벌써 한 개라서 뭐, 한 개가 한, 무슨 석 달, 세 통 싹, 넉 달 거의 먹게 됐지도. 예. 한 40일 먹게 되도.
1: 그렇죠.
0: 예. 한 40일 먹게 되도. 예. 그래서 먹어본 게 이야기 어찌리 싸워가면서 가슴 별로 막 답답하고 그러던 게 별로 숨이 활 나온다는 게지 뭐 가슴 답답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어찌 얼마 안 먹었는데 기침이 못 들어가지.
1: 아,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는데 써보니까 확실하게 기침약만 매달겠는데 예, 오히려 이 제품이
0: 이렇게 더 낫냐 어찌 몰랐는가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기침이 났지 이렇게 신장이 좀 이렇게 어난하게 될까 지금 뭐 한국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 한국 갈 때 한국 이제 다음 달에 한국 가게 되는데 가서 또 아플까 봐 소리 싸가지고 가겠답니다. 싸가지고.
1: 아 그래라 하셔. 이 제품 자체는
0: 그래라도 딱 싸가지고 가서 또 팔짝 가보지 이 양은 그렇죠. 이렇게 전냥은 처음 봤다.
1: 그렇죠.
0: 소리 가지고 나가겠답니다. 주장했습니다.
1: 예. 많이 나갑니다 이 제품이. 예,
0: 예. 그래 가지고 가겠답니다. 그래 오늘 일라도 꽉 다잘 바뀌시오.
1: 그렇게 하시오. 3325번 예. 연락하기 바랍니다.
0: 예, 3325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저는 병신만에 한 가지 사문 합시다.
1: 말씀하세요.
3: 예, 이형간염이라고 있습니까?
1: 예, 의령간염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국제적으로만 B형간염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B형간염 환자들 가운데서 소염제 같은 걸 많이 쓰면 간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예, 그런데 B형간염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함께 범하는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3: 예. 이 지금 심장에서 그도 예. 지금 간염보다 신자일에 더 꼼짝 못하겠다 생각.
1: 예, 예.
3: 그래서 이 좋은 통신만 지금 내 쓰고 좋으니까 내 지금 한번 선생님과 문이라고 자기 지금 써봤으면 좋겠는데 간염에도 있어요.
1: 아, 이렇습니다. 간염이 오히려 네. 써야 됩니다. 간주 장혈로 되었는데 간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장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동맥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이 두 개 그 장기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심장에 영향 주지 예, 그렇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 보온 제품 드시는데 아무런 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보통 그 서약 소염제가 간에 부담이 많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간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3: 예예. 예. 그러면 오늘이 지들이 9가구 배달 받겠답니다.
1: 그래라 하셔. 예예.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좋은 정신만 다음날에 오겠습니다.
1: 예, 말씀하세요.
4: 이 우리 누나가 한번 이제 쇼체가 검사 단계가 경동맥에 방파도 생기고 관심병 좀 있으니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1: 예.
4: 이래서 지금 약은 심장약 쓴다 하는 그렇게 자꾸 아이 돼가지고 이 좋은 정신만 좀 선택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다음날에 옵니다.
1: 아, 이제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경동맥 방파리 있고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까지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하는 게 아주 좋은 치료가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심장의 혈전이 올라가면서 뭐 혈관을 막게 되어 있거나 혹은 뇌경색 혹은 이제처럼 경동맥 방파리거나 이런 게 다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본 제품 좋은 청심만을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자기절로 어느새 해결된지 모를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그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
4: 오늘 이게 9가 배달 받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전화하고.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5: 나도 이 약수 어떤 효과로 맞으면서 말.
1: 아, 좋은 정신만 쓰시고. 예, 예.
5: 그러니까 1년 어떤 제가 10달 거의 돼요.
1: 아, 1년 10달 거의 된다. 네. 그렇죠. 예. 아, 잘 쓰셨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5: 효과 빠르고에 후에도 다시서 발작하네요.
1: 아, 다시 발작하지 않더라. 네. 예, 예.
5: 입이 쓰고 입에서 입이 마르고 그랬던 게

0: 그것도 이렇고 냄새 나더군. 그건 얼마야지.
1: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다른 치료에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쓰고
0: 예.
1: 그래. 예. 예.
0: 그리고 밥, 잘 못 먹을 때 밥도 많이 먹고요.
1: 심장병 치료했는데 밥맛이 좋고 소화가 네. 잘 된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렇게 골이 뻥하고 골이 싱하면 그렇던 것 같아서는 우선 그건 거의 다 없어져요.
1: 그렇죠. 이게, 예, 심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다각도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0: 그러나, 이게 내일 모르면 효과가 망설이면 앞으로도 계속 먹자고요.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네.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차수를 네. 조절한 차원에서 네. 거의 만 2년 쓰는 이런 계기로 되어 있으니까 차수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고 조절하면 쓰면 네. 끄떡 문제가 심장 때문에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
0: 그거는 지금 하루도 아니고 하나, 한 번이라도 꼭, 그래서 꼭 먹어요.
1: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견지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0: 반응이 없고 이게 또 좋아요.
1: 그렇죠. 다른 뭐 위에 부담이 가거나 네. 먹은지 안 먹은지 위 때문에 뭐 힘들고 간에 콩팥에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수고하죠.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이고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달고 있었는데 보호 제품 쓰면서 뭐 혈압이 조절 받으셨다.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기 힘들고 어깨가 아프고 입금이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적지 않은 분들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프고 이러한 증상은 심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의 증상에 속하니까 본 제품을 네. 열심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의 555번 335의 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 흑룡강 두 성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겨를보도 왕위에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5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천교릉 리먹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삼삼오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순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0: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집단 천규령 림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경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 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 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림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펌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펌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터를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급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방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먹이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단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여 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됐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천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춘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보호중심 공회 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에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축 결과 현재 동북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 했습니다. 이 산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북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천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동문에서 적십자 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

0: 용산구 국문 박해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통상구 국문 박해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 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재반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 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에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세관 총서가 건의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부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촌 종합부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 중개 플러스 분류 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 인수, 육로 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체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천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노선을 개통을 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천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혼천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혼천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 발전 구도를 형성을 했으며 통관 및 창구 회전 효율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 순위에서 혼천 종합 보세구는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 지역 9개 세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천에서는 동산구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하며 보세 중개,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 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 무역 안정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며 다국무역 발전에 병목 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0: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지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년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 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 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사고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용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

0: 치료비로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장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배 당분 축적과 북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배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만무사과배 재배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정품원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챗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에 용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용정 사과배 특색 우실을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근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이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의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용정시 사과배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1: 용정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국농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길화력발전소는 연길시 하남구역에 열 공급 임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장백살로 남강거리 서쪽, 신풍거리 동쪽, 부르하통화 남쪽, 철도선 북쪽 구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자입니다. 여기는 집중통제실입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보이라 일식설비와 열공급 도관망의 급수 온도, 압력, 흐름량 등 각종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3일꾼들은 일터를 지키면서 열원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공릉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길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에 설비와 열 도관망 검수에 만재를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이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시 당위 정부의 열 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화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

0: 양을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수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도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공급 질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 주요 도시 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여론 도감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저온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 처리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 공급 계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북경 동인강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장약 10내방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0: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 드리는 우리 활동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현금 2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감면해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감면해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 광주 백운산 익성균 두각을 증송해드립니다. 이 익성균은 주로 장도안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주면서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좋습니다. 유해균이 과도한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장도내의 균형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주죠. 예. 다시 말해 이 익성균은 장도의 특정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작용을 하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현금 3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합계 1910원을 감면해 드리죠. 예. 그 외에 광주 백운산 장도의 특정 부대라도 해도 가언이 아닌 익성균 내곽을 증송해 드리고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우리 경추병이 있다거나 견주염이 있거나 허리가 시큰시큰하다거나 아프고 예,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시클고 아픈 분들 그 아픈 부위에 붙이면 그렇게 좋은 백초 금골첩 5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대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금 5252원을 감면해 드리게 됩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원적 외선 토르말린 전기 온열 옥매트를 증송해 드리죠. 이 토르말린이 이 성분은 열을 받으면 음이온을 방출하게 됩니다. 음이온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 속의 산소를 말하죠. 우리 숲속이나 폭포 근처의 음이온이 많은 곳에 가면 상쾌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공기 속의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곳이가 이거 원적 위에선 토르말린 그 전기 온열 이 매트는 넓이가 1m 50이고 길이가 1m 90이 됩니다. 지금 그 많이 춥지 않습니까? 이게 집에 게까 침대에 펴놓고 저녁에 따뜻하게 깔고 자도 좋고 낮에 커튼에 펴놓고 따뜻하게 앉아 있어도 앉아 있거나 누워서 허리랑 뒷잔등이랑 따뜻하게 찜질해도 좋습니다. 이 홍화의 시엔이 그런 옥매트지 않습니까? 이런 매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 드리는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제든 방송 듣고 있었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전 육적인 혜택이 있으니까나.
1: 예. 예.
2: 근데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려서 엄청 고소다 아주 비참하게 살아냈습니다.
1: 예.
2: 어머니들 갔다 안 나갔다 해도 집에 가도 나이 되니까 나 사람이 거서 이래서 죽겠는가 했댔습니다. 그게 오래 있다가서 그 집에 이래 그런 성이나 방치하고 있다가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0: 속태음에 살고 그래서 뭐를 새하고 살아댔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에 선생님이 방송 광고 듣고서 이거에 당약이라고 하는 게 번뜩해서 서당약이 중풍이 치료된다니까 기번뜩해서 이것은 쓰기 시작했는데
1: 예.
0: 엄마가 같이 들린 게 하나도 없고 예. 안개가 딱 중풍이 치료한다고 하는 수술에 쓰여있는 것이니까 나의 정말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예.
1: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0: 거기다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 없었지. 또 선생님이 그렇게 방법 없으니까 나 두 달 되니까 그 후에부터는 엄청 잘 되니까 얘 당약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당약만 먹어도 그렇게 잘 돼서 인천에 세 사람 돼서 얼마나 걱정 없이 사는지 우리는 예, 우리
1: 그런 치료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원래
0: 예, 다른 사람들이 예. 모른다. 저 사람 중풍 걸렸나? 아니 난나 지금은 예, 정말 약이 예, 더 말할 데 없습니다. 예.
1: 예.
0: 그리고 소변이 사라지려고 밤에 소리치고 이래고 소리 그래서 무슨 시간 살던 게 지금은 똑똑한 사람 됐습니다. 나도 안 가진다. 예, 나 먹으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반 시중하면서 신경질이 많이 나서 그래서 정신 병자 시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팔팔해지고 똑바라졌습니다. 예. 옛날보다는 이뻐졌습니다. 시꺼매 줄줄해서 눈 뚝 부르뚝이던 게 지금은 얼굴이 웃음까지 하상됐습니다. 예.
1: 아유, 좋은 일이죠. 예.
0: 없으니까, 예. 이게 다 선생님이 덕분이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야를 소개를 해줘서, 예.
1: 본인이 선택을 잘한 게입니다.
0: 아, 그래도 혹시 선생님이 이리 좋은 거 해주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말 어느 누구 그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더 말할 것 없이 사드리기 싶습니다. 예, 근데 나도 이때까지 여기나 활동할 때만 다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량제가 이 약만 먹고 살자 했어.
1: 예, 좋죠. 그래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0: 예, 그래 이 정이나 지방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소개를 많이
0: 예,
1: 했습니다.
0: 그런데 우리 거성이나 일로에 있는 저기나 5층에 있는 거에 그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에 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가깝게 지낸 집인데 그 집에 그 아반이 그, 고혈압 심장대랍니다. 예.
1: 아, 예.
0: 심장이 핫다 하고 머리 아프고 어떤 때는 막 그래서 어떻게 매달지를 한다고 그랬대다.
1: 아, 예.
0: 그래, 형 바쁘다 그랬대다. 이게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지내도 예. 병원에 가면 이러고 나오면 또 그렇단다. 예. 그래, 형 미치기 힘들다며 그랬대다. 그랬는데서, 야, 우리 아빠 이런 약 써서 이렇게 써봤었다. 이때까지 그냥 평상시에 자랑하고 이랬던 게, 선생아 좀 그만 약 물어보라 하면서 우리 아빠 이거 쓰면 좀 되겠는가 하고서
1: 이게 이렇습니다. 이 고혈압성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그 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하주의가 부소히 생기죠.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런 분들이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지죠. 이 고혈압성 심장병 초기에는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뛰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또 불규칙적이 되면서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활동한다거나 또 혹은 정서가 결동될 때 더 명확해지죠.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면서 그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또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또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찹니다.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은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중위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5가지 원인을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약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압을 조절 고혈압이 조절해 주고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는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이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어떤 심장병을 막론하고 우리 정말 장약 심리방만큼 정말 심장병 여러 가지 심장병이 잘 치료되는 약이 없습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수정님 잘 알았습니다. 예. 감상정이나 오늘 내일로 배달받았습니다.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셨기 때문에 그 심장근육영양제 후미 교수의 이 동인당 깨입니다. 예. 이런 걸 두각 더 드립니다. 이제 금방 지금 아, 손님이

0: 그 문의하시고 지금 약을 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심장 근육 영양제 동인당 그 두 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1: 네. 다음 예.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장약신 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먹기 전에 저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0: 예.
2: 그리고 또 고기닥터 영양 세트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이 장약을 먹기 전에는, 예, 아, 1년에 몇 번씩 어떻게 활용했을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0: 예.
2: 어, 병이 심할 때는, 예, 요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신하지 야, 그 통신할 때는 정말 정말 견디기 바쁩니다.
0: 심장 빼는 사람
2: 심장이 아파나고 힘이 차면서 땀은 얼마 흐린지 모른다 바빠놓고 그러지. 이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만 관놓고 관놓고 했는데 그런데 아,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애신 예방을 선택해 먹은다면 이 약을 먹고 병원이 모르고 병원이 다금 입원을 아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어요.
0: 입원 아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2: 예. 온도 많이 살려야겠죠. 이건 편안함도 없고 입원 아예.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 되니까 혈압 소약 고혈압 약을 한 30년간 먹었습니다.
0: 예.
2: 어, 예, 그런데 이 예, 장약신 예방을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정확한 지도하에서 예, 이틀에 한 번,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예,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리솔료화 녹색요법을 아시는데 이 역시 신기합니다. 이 약을 먹은데 혈압도 저를 그래서 안 되지.
0: 그게 모르겠지. 유명한 요법입니다, 원래.
2: 그것이 말은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아홉 달 만에는 장약 신내방을 먹고 있는데 혈압조절이 그래서 잘 됩니다. 야, 그래 우리는 좀 우리 장촌에 이 장약 신내방에서 정말 여러모로 효도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빠에도 노년이 되니까 예, 신호시골병이 엄중해서 그냥 뒷골이 아프다지 그 다음에도 숨쉬기 바빠하고 숨이 그냥 차합니다. 그 다음에 어지럽증이 나지 에 전례선염도 그렇던 게 이 약 먹고 지금 예, 여러 가지 병이 하나하나 호전돼서 영 지금은 정신 나서고도 댕깁니다.
0: 예,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한 가지,
2: 예,
0: 두 가지.
2: 기쁘거든. 이 약을 먹으면 정말 그런 자꾸 예, 우리는 이번에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 약을 싸서 먹고 이번 또 활동이 얼마나
0: 이번에 우리 활동은 예,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주는 우리 활동입니다.
2: 그렇죠.
0: 예, 경제상에서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예.
2: 한번 가면서도 영, 그런데.
0: 좋은데.
2: 두 번이나 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땐 좀 아이스하면 영, 너무 손실이 많습니다.
0: 예.
2: 예. 싸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올케 한 부 있는데, 우리 올케는 어제 혈압조절이 그냥 아이디어서에,
0: 예.
2: 어, 혈압조절이 아이디어서에 영, 형이 바빠합니다.
0: 예.
2: 예. 혈압조절, 낮에는 혈압 재보면, 낮에는 이제, 그래, 괜찮답니다. 정상이랍니다.
0: 예.
2: 이게, 저녁에, 아침에 혈압은 지금 올라간답니다.
0: 아.
2: 어제 그런지 이거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0: 아,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그 정상적으로 하루 시간 중 오전은 양기가 상승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예. 많은 분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사이에 혈압을 많이 재보게 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선상신수가 분비가 증가되면서 예,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예. 예, 만약 예, 저녁이 돼서, 아, 그 예를 들어서, 뭐, 단기작용, 뭐, 혈압 강화제를 복용했다거나 이러면은, 약효가 새벽까지 못 가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아침에 재해보면은, 혈압이 그 높은 분들이, 실정에 맞게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창시올로 해서, 저녁에 혈압 강화제를, 그런 혈압약을 쓰시고, 쓰게 그, 쉬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드시면은 아침에 혈압을 재해보면 혈압이 정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인이라 할 때, 밤에 자면서 소변을 참으면은 방광 안에 비교적 많은 이런 요액이 축적되면서 혈압 상승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밤에 소변이 말아오면은 바로바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원인이라 할 때, 수면 질량이 차한 사람, 밤에 이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온밤 뜬 눈으로 보내는 이런 사람이 또 혈압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혈압을 재보면은 혈압이 높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네 번째 원인이라 할 때 침실이 온도가 많이 낮은 집이 봄, 가을 이런 겨울이면은 지금 또 그 가스리

되면은 집의 온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이 낡은 집들을 보면은 아, 또 난치를 줄 때도 난치를 잘 안 그런 집이 잘 안 됩니다. 예. 그 잘 순환이 안 돼가지고서 난치가 잘 아이오죠. 예. 이렇게 침실이 온도가

0: 원인이 다 해결되면서 혈압 조절이 잘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을 쓰라 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다 해결됩니다. 영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예.
1: 그래서 오늘 배달받겠던데.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241-7979번.
0: 예, 맞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예.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 일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인차는
3: 예,
0: 사실.
3: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저 그 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좋죠. 예.
3: 예, 저는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예.
3: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0: 예.
3: 우리 집
0: 됩니다.
3: 두 사람은 지금 예, 이 약만 딱 좀 찍어놓고 예, 이 약만 먹고 예, 건강 찾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도 예, 그 나이가 많으니까 예, 심혈관 질병 때문에 골이 휑 하고 예, 여러 군데 머리 막히고 예, 계속 숨도 차고
0: 예.
3: 잠금도 통신하고 예, 청결 올라갈 때마다 헐떡거리고 하던 게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그렇게 둘 다 효과 좋습니다.
0: 예.
3: 우리 둘이 효과 좋으니까 예, 정말 많은 사람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0: 하, 예. 좋죠.
3: 주위 사람 이런저런 친척, 친구, 활동실의 사람 한족들까지 예, 소개해줬는데 예,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아서 예, 나를 보고 예, 엄지손가락 내민다.
0: 좋아가지고.
3: 좋다고 예, 난립니다.
0: 예.
3: 어찌 일이 좋냐고 소개를 해줬는가고 예.
0: 이 약은 예, 누구를 소개를 해서도 요구하이 먹는 약이
3: 예. 예. 오늘에 활동실에 다니는 그 동생이 신장에 주자를 다섯 개나 했단다.
0: 아.
3: 근데 지금 또 왼쪽 가슴이 쏙쏙 찌르는 것 같아서 예, 단단히 키우고 예, 숨이 막 차고 견디지 못해서 지금 이 약 먹었으면 해야 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죠. 예.
3: 한 사람들 환자들이.
0: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심장이 지자를 다섯 개나 했다 잼까 지자를 예. 다섯 개나 한 이런 분들이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에서 그 다섯 개 그거를 다섯 개 그 혈관을 예, 구해냈을 뿐이지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는 그런 보자 있을 때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또 왼쪽 가슴이 바늘로 쏙쏙 찔거버리는 것 같고 뒷잔디람 켜고 이렇다지 않습니까? 예.
3: 예.
0: 예, 우리 이런 분들 보면은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어느 극부를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병이 치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 개, 세 개를 더 넣고 또 따초까지 해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3: 예. 예.
0: 그래서 이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전을 녹여주고 열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하고 지룡 또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심리방은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니 이제 이게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서 또 치료를 해주고 있고 예. 에, 결국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 관상동맥을 딱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관상동맥이 한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 현대의학에서는 지자를 넣으셔 이렇게 권장하죠. 예. 그런데 그 이 장약심리방은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해준다고 딱 그 약과기 치료 범위에 적혀있고 부단히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써볼 만한 약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선생님이 해석해서 예, 된다면 오늘 싸겠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활동 아주 좋죠. 예.
3: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어른이

0: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심리방 쓰기 시작했는데 이 중풍 환자에 좀 다른 사람은 전부 세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1: 예.
0: 예,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썼는데, 야, 약은 정말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약도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 근데 병이 좀 심해 그런지 잘 이렇게 배를 말았던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는 아이들 때다. 그런 게 이야기, 어쨌든 약재가 좋겠고 뭡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0: 예. 예. 약재가 좋고, 그 다음에는 청소를 취한다. 약이 딱 써있는 것을 때, 그 다음에 약방을 시작하고, 이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심혈이 또 빨라지는 게, 그것도 차차차 없어지고, 어른지라는 게 또 많이 나서지가. 그 다음에부터는, 아, 어떤 이야기 썼기 때문에 어떤 살았구나, 본인이 실심 가지고, 어전에 퍼포나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1: 하하, 좋지요. 예.
0: 예, 예, 예. 그니까 이 약재가 그, 낭문에 된 서장에서, 네가 지금 낭문을 약재 네가 지들 같은
1: 맞습니다.
0: 선생님. 예. 예, 그때 홍정천 어서 사병부터 이상 되는 약이, 아니, 그렇게 또, 또 이렇게, 아니, 약재 비싸게 고가 약재 들어가지 않거나, 병이 그 다음에는 그, 어쨌든 그 불이를 뽑을 정도로 왔는지, 그렇게 약재가 좋을까에 약 효과를 얻어 나타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 그게 또 병 미제 해결됐지. 부스코트 또 지러지지 말라 해야지, 그건 또 지러지 됐고, 아니, 그 다음에는 뭐, 예, 그 다음에는 이니까 혈압이, 혈압약 하나를 세 번 먹었대요, 선생님이. 차차차차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그 다음에 한 1회도 다 될까, 예,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록세력법 같이 겸했까, 예.
1: 그렇지.
0: 효과 더 좋았을 때, 확실히.
1: 맞습니다.
0: 좀 좋았을 때, 선생님
1: 예.
0: 얘기한 게, 예. 그래,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 다음에는 혈압이 차차 내리는 마지막에는 무슨 이약 맛을 잡습니다, 계속.
1: 예, 그래도 됩니다.
0: 예, 그래, 세 번씩 딱딱 일받치거나, 예. 아이, 그 다음에, 병이, 그 다음에는, 아이, 퇴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뭐니까, 반복이 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약, 그러니까 약은 어쨌든, 이 약만한 게 정말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 정말 뭐, 신문을 지르면 아무래도 최고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전문의, 이번에 우리 학동에 또 두 번 감면에 두 번 더 현금 감했습니까?
1: 그렇죠. 이번에 이승으로 감면해 주십니까? 예.
0: 예. 그래, 뭐니까, 이번에 뭔가 선, 약에서 거의 떨어진다. 원래 싸다한 탄이 잘 됐단 말입니다.
1: 현금 두 번 감해주는 게 얼마 좋겠습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쓰고 또막 건강 타든 한답니다.
1: 예.
3: 저는 우선 오랫동안 쓰니까 막 지금 그저 유지량을 대풍 예방하느라 계속 쓰고 있는.
1: 아유, 얼마
3: 확실히 약 써보면 이만큼 돈 양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이 뭐 시산이 두 번 오고 그다음에 이 신랑도 두자라는 사람이고 기울 분석이 심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풍도 두 번 나와서 정말 많은 고생하고 많은 약 써봤지만은. 아, 이제 와서 보면, 그래서 공동조치 자기 병 치료한다는 게 쉬어 있지 않느냐 했으니까 아무런 효과 못 보고.
1: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됐어요. 중요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 개발받고, 이 소장약이고, 아예 소장에서 그런 뭘까, 모두 장약 심리방에 들어간 약은 고가의 약재고.
1: 맞습니다.
3: 4,500m 이상, 그 다음에 홍경천은 5,400m 이상. 그 다음에 연한금을 부리는 소장에서 연한금을 부리는 약이 한 가지 달고 네 가지도 들어갔다 하지.
2: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네, 우리,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이 시간 예. 방송에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바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어느

화상해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왜 일을 하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답할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경제적인 행위를 넘어선 1%의 어떤 이유가 분명 존재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1%는 우리를 견디고 버티게 해줍니다. 한 심리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내 삶에서 단단히 믿고 있는 나만의 영역이 필요하다.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해내고 있는 여러 역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소중한 나의 자리. 오늘도 잘 지켜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우리 주 공교연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요. 옆에는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오후 내내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따금 한 마리씩 또 한 마리씩 낚아올렸죠. 젊은이는 참지 못하고 물었답니다. 저기 어르신, 어떤 미끼를 쓰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1: 나는 지렁이를 쓰네.
0: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죠. 저도 지렁이인데요. 그러자 노인은
1: 자네 지렁이는 산 것이고 내 지렁이는 내가 직접 기른 것이라오.
0: 젊은이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죠.
1: 차이라면 내가 지렁이를 기를 때 이미 즐거웠다는 거지. 낚시는 그저 도함일 뿐이야.
0: 젊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시면 다 드실 수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이때 노인은 물고기 바구니를 들어올려 철렁하고 전부 강에 다시 쏟아버렸습니다.
1: 나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네. 나는 그저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그 순간을 좋아할 뿐이지. 물었다면 오늘 헛걸음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물고기가 누구에게 가는지는 그건 나의 일이 아니고 물고기의 일이라네.
0: 젊은이는 텅 빈 물고기 바구니를 바라보며 문득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해의 초조함이 문제라는 것을. 어떠한 일이든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가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끊었는데요. 세 번 갔고 네 번 갔을 때 헬스장이 문을 닫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에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사장이 도망갔다고 욕설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아저씨만 아주 태연하게 입구에서 팔 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죠. 나는 물었습니다. 아저씨, 화나지 않으세요? 그 아저씨는

0: 화나지. 하지만 화내는 건 내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지. 사장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잖아. 어떡하겠냐. 방법이 없어. 나는 또 물었습니다. 아 그럼 이 팔굽혀펴기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회비를 운동으로 되찾고 있는 거야. 개인 트레이닝 한 번에 300원이니까 내가 한 번 올 때마다 300원 버는 셈이지. 헬스장은 없어졌지만 나는 혼자서라도 운동할 수 있어. 사장이 도망간 건 사장일이고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내 일이야.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 말을 듣고는 즉시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를 보고 물었죠.
1: 오, 아주머니도 연간 회원권을 끊으신 거예요?
0: 그러자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2: 아니에요. 저는 옆 미용실 회원권을 끊었는데 그 집도 도망가셔요.
0: 그러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 아, 그럼 온몸 일으키도 해야겠네요. 미용과 헬스는 단련하는 근육이 다르니까요.
0: 그래요.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같은 구덩이 속에 빠져도 어떤 사람은 누워서 울고 또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운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세를 바꿔가면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독일의 정치인이자 환경운동가이며 녹색의 용이라고 불리우는 페트라 켈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고 인약하지만 온 세상을 평화로운 녹색으로 물들이려는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페트라 켈리는 짧은 생애 동안 불꽃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녹색의 여신, 불꽃의 여인으로 불리며 독일 녹색당의 창당을 이끌었던 페트라 켈리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녹색운동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페트라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 부족으로 눈가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으면서도 독일 연방의회 연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녹색 희망을 외쳤던 그녀를 떠올린다고 하네요. 대학을 마치고 유럽 공동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녀는 원자력의 위험을 목격하고 평화운동, 여성운동, 녹색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반핵운동에 투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동생 그레이스 켈리의 죽음이 방사선의 영향이었다고 여겼던 페트라는 방사선과 암의 관계를 규명하고 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레이스 켈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네, 그녀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를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유럽연합의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면서도 평화운동의 끈을 놓지 않고 1980년대 내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독일 연방의회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생계가 보장되기 전까지 직장과 정치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녀가 직장과 정치 무대 두 곳을 오가며 활동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도 잦았는데요. 그녀의 허약한 몸은 그녀 자신이 만든 것이기도 했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일이라면 지나치지 못했던 그녀는 스스로 일거리를 만드는 지독한 일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사무실은 전 세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팩스와 우편물로 늘 비좁았고 그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며 수많은 문서를 읽고 이에 답장을 보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 연방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페트라는 녹색운동의 스타였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열정적인 연설 그리고 다른 정치가들에게 쏘아대는 명중탄은 언론의 조명을 받게 마련입니다. 가녀란 몸집의 그녀가 쏟아내는 해박한 지식과 집중된 에너지 그리고 열정이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녹색이나 환경이라는 말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지만 30에서 40년 전에만 해도 별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개념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현실 정치 무대로 끌어올린 데에는 페트라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녹색 이념은 단순히 환경 보호 같은 소극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시적 질문과 연관되어 있으며 환경과 인권, 평화의 기치 아래 함께 모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1998년 독일 녹색당은 드디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루어져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에서도 페트라는 비폭력을 강조한답니다. 비폭력은 세계를 단순하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생명을 부정하는 폭력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긍정하는 비폭력의 세계입니다. 평화를 꿈꾸는 사람은 그 과정 역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폭력을 단순히 경찰에 두들겨 맞더라도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페트라에게 비폭력은 그것의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폭력적인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구호가 나오죠. 부드럽게

세상을 뒤집자. 페트라 켈리는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불사른 녹색의 용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998년 독일 녹색당은 드디어 정권을 잡으면서 불가능처럼 보였던 페트라의 꿈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네가 죽은 1992년 이후 하인리히 재단은 인권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세계 활동가들에게 페트라 켈리 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그녀가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 희망의 녹색 신화로 남아있는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페트라 켈리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 희망의 녹색 리념을 보여주었기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답니다. 자, 일을 하는 1%의 리우는요, 평소에 흥미와 맞닿아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모습을 하고 있는 1%의 리우가 있겠지만 그 모든 모습들이 모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칠게요.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독창적인 치료 방법에 그게 바로 부강주사료법, 즉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면역각성료법, 복부 섬유화를 그 방지해주는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낫지 않는 여러 난치병 치료에, 만성병 치료에 모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우선 그 치료 범위가 아주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쓰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해도 영길시 현대병원의 이 독특한 치료는 여러분들한테 실망드리지 않고 확실하게 치료되게 함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어려운 병들 하면 여기에 물론 여러 만성질환으로 심장병도 있고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또한 완고성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초조한 증상 개선에 이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특별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근본을 따져서 왜 소이병이 오는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잠이 오지 않는다 하면 안면제를 보통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증상만 눌러줄 뿐이고 매일매일 약을 사용해야 되고 점점 약을 더 먹어야 하지만 현대병원 치료받고 나면 이런 약들을 줄이거나 또는 끊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어려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이게 참 어려운 병입니다. 우리 몸속의 면역이 기능이 잘못 작용해서 거꾸로 작용해서 자신이 몸의 조직기관을 손상주는 질병, 여기에 많은 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집에 아저씨가 전문 가면 허리 협착이
1: 척추 협착이 예,
2: 허리 협착이 있으면서 바로 걸지 못한다.
1: 그렇습니다. 그게 예. 허리에 문제 생겼지만 증상은 다리로 많이 나타납니다.
2: 예. 그러면서 거기다 또 이 태양성 무릎 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그걸 더 아프고.
1: 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2: 허리 펴지 못하지, 걸른다는 게 무슨 뚱비성 거리를 걸지, 원래 또 저 웅장하다가 뚱비성
1: 몸이, 예, 좀 많이 체중 나가는 편, 이런 분들이 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약도 드시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체중 관리도 해야 됩니다.
2: 이거 어떻게?
1: 체중 좀 빼야죠.
2: 얼마나
1: 체중 5kg만 빼도 무릎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 거기서 5kg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훨씬 감소돼서.
2: 그럼, 그러니까 걷기 힘들지, 무릎 앵겨놓기 힘들지.
1: 무슨. 맞습니다.
2: 맨날 집에 들어오고 아프다는 소리, 그래서 끝이 없이 한다고 일어나서 앉을 때나 설 때나 그래서 걸린 게 다리 꺾고 걸지.
1: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까?
2: 당기지고 다닌다 그래도
1: 네 그렇게 좀 활동해야 됩니다.
2: 그리고 또 물건도 다 들지도 못하게 우리도 어서는 다 늙으니까 무슨 물건도 힘들다
1: 힘들죠.
2: 방도도 못했습니다 크게. 어디다 방도에서 두들거리지 영 힘들더라. 그래서 지금 현대병원에 보강주사료 두 번 받았습니다.
1: 치료 두 번 받았습니까?
2: 굉장히 요즘에 무릎도 덜 아프다 하고 허리도 조금 계속 뵙대다 해도.
1: 예, 자꾸 앞으로 구부러드는 증상. 예.
2: 예. 저에게 우선은 아프다는 소리도 들어도 고생 입에다 달고 살았어. 아프다는 소리도.
1: 예.
2: 그래서 그것도 들어라고 얘기해도 조금씩에도 물건도 채소도 싸운다 해도
1: 심하라. 예.
2: 지팡이 짓고래도 싸운다 한 손, 지팡이도 한 손, 그 물건 두고.
1: 네, 두 번 치료받았으니까 예. 아직, 예, 완전 낫기 어렵습니다.
2: 예, 그 애 두 가지 배에 대해서 네 번까지 오라 미랩대, 예, 그랬대다. 그래서 지금 예. 세 번째 또 가려고 하는데, 갈 때 우리 형부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1: 네, 예, 그분은 또 무슨 문제
2: 있어요? 우리 형부도 저는 다 나했을까나 뭔가 뭐, 다 허리 문제 있습니다. 무슨 여수카팔 탈출한지, 무슨 탈출한지. 야고 그렇게 먹어도 아이 낫더라도 자고 싶은 떠는 자꾸 나타나면서리.
1: 네.
2: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 났을까 자기도 같이 따라가겠다며 이랬다. 네. 그분 예약하기시오.
1: 네. 그분도 그렇게 그냥 버티면서 기다려도 낫는 병이 네. 아닙니다.
2: 아이 낫습니다.
1: 예. 네. 그 약을 쓰나 뭐에 뭐 붙이거나 봉피를 하나에 다 이거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2: 안 돼.
1: 예. 마지막에는 큰 병원 찾아가면 수술하라는 밖에
2: 맞습니다.
1: 없습니다.
2: 예. 예. 맞습니다.
1: 예, 165120에 예.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예, 그 내일 아침에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예.
3: 저는 지금 무릎 관절하고 허리 너무 아파서요.
1: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3: 그 사슬이 당기면, 줄을 쓰게 했습니다.
1: 네. 예.
3: 구구도 해보고, 안무도 해보고, 예. 그래서 아이저 이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리 이리관내 선생님인데 가서 부강교법을로 그거는 이제 두 번 치료받은
1: 두 번 예
3: 두 번 치료받은 게 효과 영도였습니다. 무릎 관절이 이전에 몇 달 전에 너무 아플까나 가서 그 무슨가 버릴 수 안 나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거 아이디어 그 버리고 나 주사 맞으면 무슨 이렇다고 막 그냥 아픈다고
1: 예
3: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이리관내 선생님 그 관계를 들어볼까 그래서 이런데 부강조법 유명하다서 가서 맞은 게 줄이 한 대 맞은 게 줄이 진통이 뭔데
1: 예, 첫 번 치료에 그 효과는 알립니다. 예.
3: 알리지 않을까 예.

0: 벌써 나를 가는 거 맞았다 싶고 그러니 선생님 하니까 안죽도 한 두 번 더 먹어야 된다는 거.
1: 아 적어도 세 번입니다. 예.
0: 예, 두 번에 세 번 맞.
1: 예.
0: 허리 아픈 것도 약간 났습니다. 그래 내 다 아플 때 났을 때 가지고 세 보이고 내 보고 그저 치료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 효과는 영좋았습니다. 야.
1: 네.
0: 그래서 흔들어서 언젠가 치료하겠네.
1: 그렇죠. 이때까지 헛돈만 날리고. 예, 별로 효과도
0: 많.
1: 예.
0: 북강요법 이리 좋은 것은 뭐 생각도 못해.
1: 예, 직접 치료해 보니까 예, 확실히 알리죠. 예. 예.
0: 계속 치료하겠습니다. 선생님 수
1: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형님이가 예, 한국에 갔다가 저기 뭐냐. 언제 원하지 않습니다. 와서 예, 여기 응각이라면 일하다 일을 못하고 거기서 나이 있지 이 무릎 태양관절내면 거기서 검사하니까 나 수술해라고 그러고.
1: 오, 그러면 좀 엄중한 단계입니다.
3: 예, 그래 그거 한국에 있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뭐 또 그러다가 또 돌아왔죠. 예,
1: 예.
3: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지금 내 소개돼가지고 현대병원에 가서 이제 한번 치료 받았습니다.
1: 아, 한번 예.
3: 네, 한번 치료받은 게 그렇게 좋답니다. 지금 원래 어떻게 이 다리로 우비를 앉아서 예, 우리 전 사람들은 앉아서 밥 먹자 이 상에서 이 밥사에 땅에 놓고 무릎을 터지기 밥 먹.
1: 안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그 앉는 자세 이 조선민족들이 흔히 땅바닥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 앉는 자세 그 땅바닥 식사 생활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3: 예,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래 그 쌀 재밌게 놓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이랬는데 지금 요즘에 치료를 한번 가 받고 와가지고 예 봤어요. 조금씩 놀려 있는 것도 괜찮고 아프다는 소리 아예 합니다.
1: 지금. 느낌이 좋죠. 예.
3: 네, 매우서 야, 근데 이게 잘못한 한번 다 돈 많이 내고 한국에서 수술할 뻔했다고 해?
1: 예, 수술한다면 아마 10만 이상의 비용이 들 겁니다.
3: 네, 한국에 돈이 많이 든다.
1: 많이 들죠, 예. 네,
3: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무슨 그렇게 크게 뭐 병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1: 네, 잠시적으로 인공관절을 해서 그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안 나고 왔다 한 게 이번에 그 재미도 그랬다. 야 이게 정말 이게 맨발 아예 하기 잘했다고 와서 이렇게 약간 돈도 많이 아이 들고 또 치료 아마 이제 세 번 한데도 무슨 그게 더 얼마였지.
1: 수술이 필요한 정도면 한 네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3: 그렇지. 예. 세 번 네 번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 돈이 적게 들고 그다음 치료 시간도 짧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3: 본인도 영 좋아하고, 예. 이거 내가 와서 영, 뭐, 그러면서 사대기 못해준 게 지금 완전히 뭐, 이렇습니다. 이게, 뭐, 저, 이번에 나가서 아침에 조금 치고 나가 댕깁니다. 헐다.
1: 네.
3: 예. 그래, 한번 또 가려고 더 갈 시간이 됐습니다. 또.
1: 열흘 넘었습니까?
3: 예, 열흘 넘었습니다.
1: 네. 예, 그러면 265-2120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제 사촌 오빠 농촌에 있는 게 갱성관절이 한쪽 무릎이 아파서 예.
1: 네.
4: 예, 이 연골이 다 다스려서 현대병원에 간 게 예, 나사졌습니다.
1: 한 번 치료했습니까?
4: 아, 그때 예, 네 번 했었습니다.
1: 네 번, 예.
4: 그래, 치료한 지를 한 이전 1년이 된다.
1: 1년, 예.
4: 다 나사는데 또 금년에 와서 농촌에서 아무리 일하지 않고 보니까 예.
1: 네.
4: 무거운 거 들까나 아주 새끼들이 무거운 거 못 들게 했단다. 그, 걔가 내 원래 무거운 거 새끼 들었는데, 아까는 이제 나이지 않고, 뭐, 연세 많다 말인데, 이게 못 들게 한 것도 든 게, 심줄이 놀랐는데, 그 다리만 또, 이쪽 다리 또 무릎이 지네, 앞에서 온밤 못 떴단다.
1: 치료했던 다리는 문제문이 또, 다른 한쪽, 예, 다른 한쪽이 또 아파서.
4: 예, 그 심줄 놀랐다면, 있는 걸 내가 또 전화했단 말인데, 예, 전화 없거나, 길었거나, 예. 와서 다섯 거에 가시도 붙여왔을 때 이렇게
1: 네, 그거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4: 병원에가 한번 치료한 게 이전 다리 아예 아픈다.
1: 네.
4: 네, 공부해 하라고 또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더 해라했습니다.
1: 네.
4: 예, 리가 레몬자도 한두 번 더 해라, 한 세 번에 해라더랍니다.
1: 예.
4: 그래 또 예, 내일 가자고 그래 말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0: 우리 작은 거 뭐 이 조용히 있는데 그런 저 은행가 요 주판 투수 야수 됐단다. 염병병원에 가 그런 수술하는데 어제 면세 있는데 아이 수술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리도 펴지도 못하고 숨기도 예 얕은 거 그 지금 라인들을 끌고 다니는 숨기자가
1: 네.
0: 예, 지는 거 얕게 해서 그래가 앉아서 이렇게
1: 그거 허리 펴지 못해 그럽니다.
0: 예, 지네 고통스러워 그랬거나 염병병원에서 수술하라더라.
1: 그렇죠. 엄중하면 수술하라 합니다.
0: 예, 그래 동네에서 누기 한네 근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구강 주사를 맞고 소리 허리를 오 고통스럽게 구용조서 가서 한번 맞아봐라 하더랍니다.
1: 네.
0: 그랬는데 전화 왔으니까 그래 내리 예약하고 가서 검사하고 주사도 맞겠는도 해서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네. 예. 265-2120에 내일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피부에 나타나는 질병, 이 가운데 특히 잘 낫지 않는 자가 면역성 질병,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 가운데는, 예, 두드러기로부터 습진이라든지, 그리고 홍반낭창,

0: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사촌 오빠의 뭡니까 대양성 관절염이 돼서 이 무릎이에 붓기고 무릎이 뒤에 또에 이렇게 다가철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서 부강부사리 오빠분이 한번 맞았습니다.
0: 한 번, 예.
2: 예, 그런 게 그게 그 달걀 갖다 뿌는 게 그 많이 주산 닿았답니다.
0: 아, 예. 예.
2: 그래서 내일이 뭔가 모레면은 열 한이 난답니다. 그날에 예약하자 그랬나.
0: 아, 예. 열 하루, 예.
2: 친구를 또, 예. 한번 또, 그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그 배북이 그 주위에 자꾸 가라바람이 그거 빨리 됐단다. 그게 무슨 약 발라다 해야 되고 그쳐야 되고 그런 건 혹시 할 수 있겠는지 같이 가자고 그랬다.
0: 아, 예. 예, 이리고 예, 이해하세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의 사촌 동생이 이 무릎 관절이 나이 어린데 어째 무릎 관절이 너무 통.
0: 나이 어떻게 됩니까?
3: 나이 이제 58입니다.
0: 아유, 60 다 됐는데 어째 그게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뭐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는 차이. 하나는 너무 많이 쓰는 과정에 이런 네. 사람이 그렇고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더 합니다. 뭐 좀 몸무게 예, 좀
3: 시라고 갔다 말입니다.
0: 예?
3: 한국에 갔다 왔다 말입니다.
0: 한국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3: 그 식당 일을 하느라.
0: 아, 예. 그 좀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무릎 관절이 너무 이거 지금에 앉았다 섰다 하는 게 불편하고 저녁에 잘 때게 뭐 돌아눕기도 힘들단다. 너무 아파가지고.
0: 예, 통증이 심한 분들은 잠 제대로 못 잡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내일로 예약해 주시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저번에 우리 친구 예, 지네 허리 아파가고서 예, 그 뭐니까 부강차를 가서 맞았습니다. 한번 가서.
0: 네.
4: 예, 그 뭐니까 좀 나와서 예, 좀 노동 일을 하고 나니까 허리 지네 쓰지 못하겠는데 예, 맞고 나니까 예, 허리 아픈 통증이 많이 나아지더랍니다. 그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났으니까 내일이 우리 또 예,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외지가 일하고 온까 예, 이 앞에 보이 말한 것처럼 무릎이 좀 아파서 예달 걷지 못한다.
0: 네.
4: 내일이 오전을 어떻게 가자고 예약하자 그랬나요?
0: 예약 전화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652120.
4: 예. 아, 1652120이 네,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바이가 예 저기 뭐죠 구토하수인데
0: 네.
5: 구토하수 예 예 그 세 번 같이 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0: 이미 세 번 치료 받았습니까? 예.
5: 예. 그래 예 많이 나왔는데 예 한 번 더 가다 없어요. 그래 내리 예약하다.
0: 그거는 세 번 치료로 되는 병이 아닙니다. 아, 네 번, 다섯 번 정도 생각해야 되고, 전문가 선생님이 또 치료하라 한다면, 꼭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5: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선생님, 네, 저기, 이해해 주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말씀하세요.
6: 전체 한 분이, 요속 한 판 탈출을 다 올 수 있는 통지, 자꾸 허리 아프니 자꾸 부릴 것이네. 걸다가 자꾸 없겠다가 하고 그래서 기사도 맞고 이런 것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예약해서 치료받자고 한다.
0: 아, 한 번도 치료받은 적 없습니까? 아, 이 방송을 좀 관심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무릎 관절염, 요추의 협착증에 뭐 이런 여러 골관절병 치료에 이 부강주사가 아주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한번 1652120에 연락해서 예약하시고 가면 됩니다.
6: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미 얘기 드린 그 피부의 그 건선, 예, 소보짐이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질병은 이게 아주 왕관병입니다. 반복을 자꾸

0: 하고 점점 엄중해지는 병에 이래서 모두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한 분은 전신에 이미 퍼져서 고생하는 환자. 그래서 민간요법도 하고 고농도 호르몬 연고를 사용했는데 좀 짧은 시간에는 효과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는 전신에 병변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치료할수록 악화됐습니다. 예, 이런 환자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치료 받아야 하는지 문의를 했는데 이 고농도 호르몬 연고 즉 격소가 들어간 연고입니다. 예, 이거 아마 제일 흔히 사용하는데 림상에서 이게 참 예, 어찌 보면 사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무분별한 민간요법 고농도의 호르몬 약은 피부의 방어 장벽을 강제로 소모해주고 파괴하고 피부의 방어력이 죽말해서 파괴됩니다. 우리 몸의 피부란 방어의 제일 제일 방어선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피부의 그 방어선을 자꾸 파괴해버리니까 결국은 염증에 잘 견디지 못해서 피부 하층에 여기까지 병변이 퍼지게 됩니다. 연기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러한 완고한 건선의 소보침에 대해서 우선 전신의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원인이 면역이 문제인데 나타난 피부의 증상만 공제해서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치료받고 나면 재발률이 낮아지고 전신에 아무리 엄중한 소보침 환자에게도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근선을 몇 년째 앓고 있는데 가려움이 극도에 달하고 각질이 자꾸 떨어져서 반팔 옷을 거의 입지 못했고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피부질환이 자가 면역력과 연관이 깊어 외용약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즉 격소란 뜻인데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신체 내외를 병행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한 후로 약을 함부로 바르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 결과 증상이 진짜로 좋아졌습니다.
1: 네.
0: 이제 마음껏 긴 팔이든 짧은 팔이든 가리지 않고 옷을 입을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피부에 면역이 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두드러기라든지 또한 쇼그렌 증후군 이것을 건조종합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성 질병 즉 몸이 면역계통의 자고적인 공격으로서 자신이 외분비선을 공격해서 눈과 침샘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로 염증을 일으키는데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각막염, 결막염, 소화불량,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폐염이나 신우신염, 피부에 감염 등 세균성 질환에 쉽게 유한됩니다. 그 밖에도 악성 종양, 림프종, 백혈병 발생이 일반인보다 2배 내지 3배 더 높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 보통 안구의 건조증, 이거는 이 병이 아니더라도
1: 네.
0: 좀 많습니다.
1: 네.
0: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눈이 뻑뻑해서 눈뜨기 어렵다 할 때 아무리 안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는 다시 진찰을 잘해서 검사해보면 혹시 안구 건조증일 때는 그런 약을 아무리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입안의 침샘 분비가 장애를 받게 되면 입이 늘 마르는 증상. 눈이 입이 말라서 특히 마른 음식을 넣

0: 한국이 어렵고, 네, 자꾸 물만 마시고, 또 지운염이 잘 생기고, 구강, 궤양, 피부 건조가 함께 생깁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전국 보건건강대회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보츠와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또고 국무회의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전국 보건건강대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은 2035년까지 건강 중국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 시기이므로 중국 특제 보건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으며 신시대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관철하고 우실을 살리고 기반을 다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한 부분을 강화하여 보건 건강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총화 연설을 했습니다. 조락제 왕호령 제기 정설상 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민족 번영과 국가 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8차 당대 이후 당중앙은 인민의 건강 보장을 선체적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고 신시대 보건 건강 업무 방침을 확립했으며 건강 중국 건설에 관한 중대한 결정과 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체계, 전통의약체계, 질병예방통제체계,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해 보건건강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전방위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건강중국은 균형있고 보편적이며 질높고 효율적인 건강중국이어야 하며 강력한 건강관리능력, 질병예방통제능력, 의료봉사능력, 의료보험지원능력, 의학혁신능력, 인재양성능력을 갖추어 날로 증가하는 인민대중의 건강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주요 건강지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보건건강 분야는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므로 건강 선차적 발전 전략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각종 정책에 통합해 모든 분야의 업무에 반영하고 계획 수립, 정책 설계, 사업 타당성 검토, 공중 건설 등에서 인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라고 하면서 보건과 건강의 각종 기초조 근원적 업무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사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관점을 확립하도록 이끌어 효과적인 건강자 형성과 관리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학습 생활 습관을 키우도록 이끌고 독지 취미로의 전면 발전을

이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량완 생태 환경과 생산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의 체육 단련과 건강한 요가 활동을 고마워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음식물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질병 예방 통제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여 대규모 료행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조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것은 건강중국 건설의 중점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보건 기반 강화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의료보건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구조적 배치를 최적화하며 분급진료를 촉진해 인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의 종합적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치료, 건강관리 전 과정 봉사를 완비해야 합니다. 중의학 전송과 혁신발전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중소의학의 협동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건강 분야의 기초연구와 원천적인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총과의 전환을 촉진해 건강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진료 경험을 개선하여 인민의 진료 편의성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은 보건 건강사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라며 의료, 의료보험, 의학의 협동 발전과 관리 수준을 의료보건 체계 개혁의 주된 공략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건 사업 단위의 개혁 방안을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성을 지향하여 공립병원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현과 구, 기층의료기관의 운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층적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과 소모품, 공동구매, 의료보험 지급, 자금 사용 정책을 최적화하여 기금의 안전한 운영, 병원의 건전한 운영, 대중부담의 합리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 보장과 사용관리 기제를 건전하게 정비하고 국가 기본 의약품 제도를 개선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려면 보건 건강 분야의 간부와 인재 대우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각급 주관 부문과 의료보건기관의 지도부, 특히 제1 책임자를 잘 선발함으로써 수량이 충분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질이 우수한 의료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의덕과 의료기풍을 강화하여 량완 업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진을 존중하고 보건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람마다 건강을 누리는 것은 전 인류의 공동 염원이라면서 인류 보건 건강 공동체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 건강 분야의 중대한 도전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각국 인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 보건 건강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보건 대외 원조 업무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건강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해 국제적 공감대를 한층 더 결집시켜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총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보건 건강 업무의 일련의 근본적이고 방향적이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답했다며 사상성, 전략성, 지도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새로종의 보건 건강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기에 진지하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하여 정확하게 실천에 잘 옮겨야 합니다.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높여 중국 특색의 보건 건강의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건강 우선의 지향을 확고히 세워 인민의 건강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 의료보건사업의 공익성을 견제하여 전민 건강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기본 보장과 질 향상을 함께 중시하여 인민의 다양화된 건강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혁 혁신과 개방 협력을 심화하여 보건 건강 사업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 건강 사업의 난제와 걸림돌에 초점을 맞춰 인민의 시급히 해결.

0: 하는 바라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종래 질환의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분급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대중의 진료 체험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다차원적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종의학의 독특한 우세를 잘 다지며 로인과 어린이 건강 봉사를 잘 추진하고 과학기술이 의학 보건 발전 사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추진해 건강 중국 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위원, 중앙 서기처서기,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지도 동지, 국무위원, 최고위민 검찰은 검찰장, 전국 종협 관련 지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기획시, 신강 생산 건설 병团, 조항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일부 조항기업, 조항군사위원회 기관의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전문가 학자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조항텔레비전 방송이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표했습니다.
0: 10월 13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보즈와나 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수교 전인 지난 세기 90년대에 보즈와나는 새 중국의 유엔 합법적 지위 회복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쌍방은 현대화의 꿈을 실현하는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중국과 보츠와나 친선의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쌍방의 친선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쌍방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그런 과거를 기억하고 신시대 중국 보츠와나 관계 발전에 넓은 길을 함께 걸으며 세계 발전과 진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어 뜻이 같아야 길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보츠와나 독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 집권당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리듬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보츠와나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합니다. 쌍방은 경제 무역 협력 체계를 독보관하고 중국이 아프리카 수교국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무관세 조치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이전하도록 계속 장려하며 광고 분야의 남남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발전을 협력의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광업협력이 산업부가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부담 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금융 모델을 모색해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하고 개방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이 지정학적 대립의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각국이 진정으로 아프리카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 측과 함께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더욱 적합한 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이 빈곤 인구의 전면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하고 중국 특색의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개척한 것은 보츠와나가 깊이 배우고 참고할 만한 경험입니다. 보츠와나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부문별 책동과 중국 내정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또한 중국이 장기간 보츠와나의 국가 발전을 지원하고 도와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중국과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도움하는 중국 기업의 보츠와나 투자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일대일로 산업, 농업, 광업,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에서 도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습근평 주석이 세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는 대국의 책임을 보여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0: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요조합니다. 보츠와나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자주의를 견제하며 발전 도상국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중국의 단결 협력을 증진해 더욱 포용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글로벌 안보 장애 리행, 일대일로 공동 건설, 친환경 광물, 보건 의료, 인적 자원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 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방문 기간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보츠와나 공화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석군평 주석과 부인 평여원 여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보코 대통령과 부인 가온앤 여사를 위한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보코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정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사열대로 오르자 군악대가 중국과 보츠와나와의 군가를 연주하면서 천안문 광장에서는 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보코 대통령은 습군평 주석의 안내로 중국인민 지원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저녁 습군평 주석과 평려원 여사는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보코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0월 13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또고 국무회의 의장 포르를 접견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양자 관계의 위상을 신시대 중국 또고 운명 공동체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또고의 전통적인 친선은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직접 쌓아올린 것으로 기반이 매우 탄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양측은 마음과 힘을 합쳐 협력의 끈을 더욱 굳게 이어왔고 인민 간의 리해와 친선을 증진함으로써 신시대 전천후 중국과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생생한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중국과 또고 간의 친선 협력은 리넘이 잘 맞아떨어지고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양측은 양당과 양국의 각급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국정운영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확고히 상호 지지해야 합니다.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자주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제도적인 개방으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에 에너지를 부여하려는 중국의 특별한 배치입니다. 또고가 무관세 및 중국 수출 제품, 그린 채널 등 조치를 잘 활용하여 지역의 무역과 물류 등 중추적 역할을 더욱 발휘하고 자국과 지역의 더 많은 특산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이끌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또고가 인민폐의 국경 간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또고 측과 신에너지, 디지털 지능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또고의 산업화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또고는 국제 및 지역 사안에서 입장이 비슷하므로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아프리카의 주요 현안 해결에 각국이 건설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주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인민이야말로 아프리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지역 사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 당사자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전쟁을 멈추고 화해를 촉진해야 합니다. 전쟁과 일방적 제재만으로는 국가 간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상호 존중과 폭넓은 협상을 견지하고 공통점을 찾되 차이점은 인정하며 서로 리해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넷째, 근본 원인과 증상을 함께 다스리는 방식을 시행하여 당장의 안전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삼성퇴 청동 가면 인형은 발랄하고 사랑스럽고 각기 다른 모습의 참대곰 인형과 카메라를 맨 작은 말은 재미로 넘쳐나며 온라인 게임 원신 굿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78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중국관 부스에서는 생동감 있는 문화창작 이미지와 다채로운 도서들이 서로 어우러져 중국 문화가 깊은 축적 속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됩니다. 도서전의 중국연합 전시 부스에서는 3,000여종 4,600여 권의 우수 도서가 전시되었고 전시와 관람, 저작권 협상, 문화 교류, 체험형 인터랙티브 경험을 한데 갖추었습니다. 전시 부스 한쪽에서는 돈황의 비천, 삼성퇴의 청동 가면 등 IP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창 인형을 제작해 고대 문화 상징에 현대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사천대학 출판사는 슈프링거 앤드 브라더스 그룹과 함께 도서전 기간에 삼성퇴 영어 계열 총서를 선보였습니다. 총서는 지난 100년간의 고척 문명 고고학 발굴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문창 인형과 문명 이야기가 함께 선보이면서 신비로운 고척 문명이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북 출판 미디어 그룹의 IP 홍보회에서는 우아한 고쟁 연주와 경쾌한 고전 무용, 그리고 강약을 조화롭게 살린 태극 공연은 많은 관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열심히 촬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전 계열 그림책 서유기는 애니메이션과 다국어 출판물로 확장되었고 시경은 종이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방식으로 선보였으며 전통 자수는 도서와 문화창작 디자인에 녹아들었습니다. 중약 팔찌, 혼향 등 제품과 국화 창의 디자인 또한 매우 참신했습니다. 하북 출판 미디어 그룹 출판사업부의 당뇨 주임은 적절한 진입점을 찾기만 하면 중국 출판업은 풍부한 표현 형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업이 이미 스크린 읽기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국 출판업이 축적해온 문화적 저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롭게 빛나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해야 할 문화 자원이 많습니다. 출판기관은 변화를 포용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동시에 문맥을 깊이 있게 다지며 뒤를 돌아보고 멀리 내다보며 축적 속에서 혁신을 길러내야 합니다. 중국 도서 수출입 그룹 유한회사가 주최한 연합 전시 부스 앞에서는 인터넷 문학, 인터넷 게임, 인터넷 영화 드라마를 대표로 하는 문화 신삼종 역시 해외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판업 연구기관 콘텐츠 앤드 컨설팅의 창립자 류디거 비시엔바트는 전시 부스 앞에서 수시로 책을 훑어보며 기록했습니다. 류디거 비센바트는 이와 같이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발전은 중국과 서방 출판업에 더 폭넓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새로운 교류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유럽의 대중과 더 많은 대면 소통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전시 부스에서 두 명의 젊은 관람객들이 원신 캐릭터 화보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손에 캐릭터 피규어를 만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0: 미합류 관계자가 소개한 데 따르면 원신에서 중국 희곡의 영감을 받아 창작된 캐릭터 운근과 창단 신녀벽관의 공식 영어 자막판 영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조회수 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많은 해외 이용자들은 댓글란에 글을 남기면서 신녀벽관을 계기로 처음으로 중국 희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합류 관계자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이용자들은 먼저 게임 속에서 어떤 문화 요소의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 스스로 책을 읽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실제 문화의 기원을 탐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로 도를 전하고 문화로 소리를 전하며 문화로 사람을 교화함으로써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방문객 알렉산더 버글러는 기자에게 자신은 평소 베를린 동물원에 가서 참대곰을 자주 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도서전에서 산 참대곰 인형을 조카딸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딸도 참대곰 인형을 통해 참대곰과 중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크로스미디어 저작권 개발, 문화적 생명력의 지속 등은 이번 도서전의 주요 의제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문화 콘텐츠들이 책장을 벗어나 경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전통 출판과 문화의 전파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상적 함의와 예술적 가치를 함께 갖춘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해야만 문화 간의 소통 속에서 문화적 감화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명 사이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문화의 혁신적 표현을 느껴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글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자. 2021년 1월 11일.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학습관철 특정 주제연구토론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용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이론혁신과 실천혁신, 제도적 자신감과 문화적 자신감을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색입니다. 따라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론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강한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주왕 제19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는 것과 긴밀히 결부시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는 정치적 우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제하는 제도적 우월성을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제하는 이론적 우세와 통일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영도하는 당의 기능 배치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그 체계 및 기재가 더욱 완전하고 완비화하며 운영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도록 해야 합니다. 당주왕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잘 관철 실시하는 것은 향후 5년, 15년간, 나아가 더욱 긴 기간,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에 관계됩니다.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14.5 규획 건의는 거시적 구상, 지도 원칙, 전략적 사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도 망라하고 있으며 18차 당대회 이래 일관하게 실시해온 전략적 포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중요한 판단, 새로운 전략적 조치도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한 바 공을 들여 배우지 않으면 그 정신을 제대로 터득할 수 없습니다. 건의의 내용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 핵심과 요점을 포착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관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건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전제하에 그 중점 내용과 혁신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한편 이론과 실제를 결부시키는 훌륭한 학풍을 발양하며 현재에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해 사업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고위급 간부들은 마크스주의 정치가가 되어야 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치적으로 명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집된

0: 조항청 지국 민주생활회에서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경제사업은 추상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연관성을 띈 사업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정치적 판단력과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국가 대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정치적 능력, 전략적 안목, 전문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과감히 책임지고 능란하게 일을 추진함으로써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방대국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실사구시와 안정적인 성장 도모, 협동적 추진을 견지하고 전망적 구상, 전반적 계획, 전략적 배치, 전일적 추진을 강화해 발전의 질, 구조, 규모, 속도, 효과성, 안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도 뒤처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 격차가 크고 발전이 불균형적인 만큼 현대화 행정의 발걸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먼저 현대화를 실현한 후 다른 지역에 현대화 실현을 지원하고 견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당정 지도 간부들은 방역, 공급 보장, 민생 보장, 안전 보장, 안정 보장 등 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위험 해소 사업을 미연에 세밀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화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시화 방역 사업을 꾸준히 틀어주고 재반 방역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세밀하게 실시해 산발적 감염 사례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 모순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각종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음력설 기간, 에너지와 물자 공급 보장, 교통안전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치안 예방 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 사회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과 농민공예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집단적 사건을 유발하기 쉬운 문제들을 제때에 해소해야 합니다. 동지들, 나는 등소평 동지가 1992년에 건국 이후부터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중진국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다음 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는 악전고토해야 한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무겁고 책임은 막중하다 라고 한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지금 이 중임과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권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지혜로 풍년의 새 풍경을 그려가는 길림성 신식 농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분이 지나자 흑토구의 황금빛이 일렁이기 시작하면서 길림성의 가을 수확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기계가 우렁차게 돌아가고 벼파도가 출렁이었습니다. 기술을 알고 경영에 능한 신식 농민들이 스마트 농업 장비를 논밭 현장으로 들여와 과학기술로 농사에 힘을 불어넣어 안정적인 증상과 소득 증대를 이루는 풍년의 새로운 풍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길림성 영길현의 일락에진 9월풍 가족농장의 논밭 곳곳에는 영상감시, 기상관측 등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확기가 우르릉대며 지나가자 벼이삭이 모두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멀지 않은 가공작업장에서는 벼가 건조, 탈각, 도정 등 공정을 거쳐 알갱이가 맑게 빛나는 완제품 쌀로 변합니다. 농장 책임자 소감판은 올해는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더 좋아서 모두들 서둘러 수확에 나서 햇살을 하루빨리 시장에 내놓아 좋은 가격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길현은 길림성의 우수 벼 재배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에 뿌리 내린 신식 농민으로서 소금파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농사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현대적인 농업과학기술 장비를 벼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논의 생산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농장 사무실에 들어간 소금파가 마우스를 살짝 클릭하자 스마트 농업 시스템 화면에는 토양 수분, 기상 데이터, 작물 생육 생태 등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바탕으로 각 논의 벼 생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플랫폼에 전송되어 4천 모 논의 가을 수확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0: 미연묘소가 생기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보내 우리는 제때 현장에 가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홍수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시스템이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보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논에 빗물이 들어와 일부 벼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수 작업을 조직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농업은 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호벽을 튼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길림성은 1000억근 식량 생산 능력 건설 공정을 시행하고 길림 1호 위성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농업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경작지 보호, 농업 상황 관측 등을 방향으로 스마트 농업 장비가 식량 생산 현장에 적용되도록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광활한 논을 둘러보면 스마트 농업의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사평시 철동구 소탑자촌에서는 신식 농민 왕대용이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옥수수 성숙 상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대안시에서는 신식 농민 갈렴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논의 자동 관계와 배수 설비를 원격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과 힘이 많이 드는 고된 일이었던 농사일이 이제 걱정을 덜어주는 손쉬운 일로 한 걸음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길림성에서는 점점 더 많은 신식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스마트 장비로 전통적인 농경 방식을 개조하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투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을 끝내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젤렌스키 때문에 미국의 디젤 가격이 올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말한 내용, 이에 대한 각 측의 생각 그리고 미국의 압박 전략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생태계의 골칫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재료 문제로 우리 농민들과 목장주들에게까지 골칫거리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에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정유 공장은 공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는 공격을 당장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새 대통령을 교체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발발한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줄곧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젤렌스키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마땅히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그는 얼마든지 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여러 차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엑시오스 뉴스는 양국 정상은 지난해 백악관 다툼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미국의 러시아 비재료 무역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것이 러시아 비재료 무역 제재 완화를 결정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고 나약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특사 위토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는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정보 제공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양측 모두 동의한 에너지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지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어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르비 외무장관은 12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은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젤렌스키가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러시아 비재료 무역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한 것은 나약하고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정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의 관련 발언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측은 앞으로도 유럽에 대한 자금과 무기 장비 지원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독일 바트풀 외무장관이 11일 독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버닝엄 수상은 10일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4시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은 미국이 러시아 비재료 무역 제재를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교체를 요구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더욱 커졌음을 드러낸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젤렌스키를 비난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미국 측을 바이올린처럼 소나귀에 넣어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언론 앞에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방해하는 사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젤렌스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젤렌스키와 협정을 맺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0: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브 국제사회학연구소가 10월 6일 발표한 여론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약 71%가 전시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소가 올해 9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절반 이상이 젤렌스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48세의 키예브 시민 미콜라는 기자에게 압박을 극한까지 가하는 것은 트럼프의 일관된 수법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압박 전략은 우크라이나에 효과가 없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3: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덕길 중의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291-9333번, 291-9333번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덕길 장의 진료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길시 덕길 장의 진료소라 할 때에는 국가 대기업인 감로장애유한회사에서 초빙한 감로장애 전문가 선생님을 5년 만에 어렵게 모시고 천연적이고도 순수하고 효과가 뛰어난 이런 감로장약하고 서장지역의 특이한 전통장애치료법을 결합해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예, 이미 요즘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예, 많은 약을 썼지만 잘 해결을 못본 환자분들이 지금 장의 선생님이 진찰을 받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의 진료소는 전통민족 의료 특색하고 현대화 의료를 결합한 예, 이런 전승하고 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허가증이 있는 예, 정기적인 장의 진찰부입니다. 그리고 덕길 장의 진료소에서는 예, 우리 장의 세가에서 태어나고 40여 년간 장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고 이덕도 고상하고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감로장의 선생님을 예, 감로회사의 도움으로서 어렵게 모시고 환자분들이 외지에 갈 필요 없이 예, 우리 덕길장의 진료소에 오시면은 예, 유명한 장의 치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로장의 선생님은 40여 년간의 장의 의료 사업을 해오신 국가에서 발급한 전통장의학 계승인이라는 이런 법적인 자격증이 있는 예, 아주 훌륭한 장의 전문가이십니다. 예, 우리 지금 장기 선생님을 보시면은 인성도 좋고 이덕도 좋고 이술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예, 지금 진료를 받은 환자분들은 아주 호평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의 세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서장 충목 지역에서의 훌륭한 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산과 강을 넘나들면서 예, 장의학을 또 계승한 이런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의 선생님을 보면은 예, 서장 이학하고 이 현대 이학 중의학 이것을 다 같이 결합했기 때문에 예, 요즘 현대인들이 만성질병 치료에서 또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는 여기 소변이 잦아서 애를 먹었댔습니다.
1: 네.
2: 네. 특히 밤에는 그냥 한 뭐 반 시간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됐습니다.
1: 네.
2: 해가지고 낮에는 이 바깥 출입을 거의 불안해가지고 네. 가까운 요 장마당도 못 나갔댔습니다. 불안해서. 네. 아, 그런 또 뭐 소변이 잘 안 나가니 아랫배도 또 묵직하고 항상 손발도 차고 그렇습니다.
1: 네.
2: 예. 그러다 선생님 방송을 들으면서 요즘 뭐 그 서장 진료소에 그렇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한다고 합니다.
1: 예.
2: 예. 예. 해가지고 진료소 찾아갔지요. 뭐, 그러니까 그, 뭐, 서장이 뭐, 하여튼 여기하고 틀립대다. 예. 특별한 뭐, 다른 비법으로 그렇게 진료합니다.
1: 진단부터 다릅니다. 한 달에.
2: 예.
1: 예. 진단부터 다르고 관찰하는 것도 다르고, 예. 그러기 때문에 약을 배합하는 거라며 지금 이 어떤 분들은 예,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예.
2: 예, 그러면서 그 무슨 그래서 처음 듣는 그 무슨 팡쉐레오파라는 게 있어요.
1: 예, 예, 예.
2: 그거하고 전주로 결합해서 예. 하고 또 처방약도 따로 떼주고
1: 예.
2: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일째 지금 치료받았습니다. 제가요.
1: 예.
2: 하는데 지금은 예, 밤에 거의 그냥 한 시간에 한 번 그냥 온 밤 그 하룻밤에 그냥 한 두 번 갔다 오면 됐습니다. 이 차수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예. 그 이사 선생님도 그것이 그렇게 유명하겠지만은 참 이 장약이란 장 서장의 그
1: 치료법이가
2: 틀린다 예, 예. 하고 지금 한 20일째 지금 치료받았는데 뭐 료정이란 게 있을까?
1: 예, 료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 가실 때면은 예약하고 가시고 예. 지금 병정마다 이 치료법이 우리 특수 치료법이 우리 그 감로장이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이 황쇄료파도 있고 온열료법도 있고 예. 불뜸하고 쑥뜸료법, 금침료법도 있고 예. 그리고 맥세료법이라든가 우제료법 이거 환자마다 질병에 따라서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병정왕이 치료 과정

0: 상황에서도 또 변할 수 있죠. 변화하면은 또 그 정황에 따라서 치료법이라든가 예. 또 약물을 쓰는 게 또 다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러기 때문에 예약하시고 예, 예약하시고 치료 과정에 그냥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전화번호는 적었습니까? 8527111번. 예, 한 사람 예, 보는데
1: 처방되는 약도 지금 무슨 거의 다 먹고 거의 떨어져가지고 진료소를 한번 찾아 다시 가보고
0: 예, 결국에 한 환자를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약하고 예. 시간까지 정하고 가십시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는 이게 원래 기관이 약한데다, 예,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예, 자꾸 그저 먹이 캐 하면서만 마른 기침하고, 전화기에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계속 그저 마른 기침을 예, 하면서 이런 고생스레 지나다가, 진료소에 수당이사가, 예, 영안 수당이사가 왔다, 예, 가서 예, 찾아갔는데, 야, 그 선생님이 영 친절하시고, 영 차근차근 설명도 예, 영 자세히 잘 해줍니다. 겨우 예약하고 가니까 예 주로 안 서고 인사 보니까 예, 참 좋습니다.
0: 예.
3: 이게 선생님이 이게 저기 뭡니까 이 기침이나 자주 한다는가 예 이 뚱도 떠주고 그 뭐 약 처방도 그래 해주고 예. 그래도 한 열흘 저 정도 먹었는지 지금 기침 단기침 그렇게 하던 게 단기침은 지금 아예 안 다지.
0: 예 맞습니다. 예. 그 호흡기 질환에서의 그 치료 좀 특별히 용합니다. 예.
3: 예, 그래, 아이, 장기쯤 아야간 전하게 잠도 자고, 또 아침이랑 모관도 급분하고, 예. 야, 영 좋습니다, 아지.
0: 네.
3: 그래, 이래, 좋을 때 한 번 더 가보이러 예약하자, 그런다.
0: 예. 8527111번에 예약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예, 저는 예, 위가 쓰고 아팠습니다.
0: 예.
4: 그리고 냉하고 예, 그 배가 짱 하면서 예, 옆구리까지 쏙쏙 찌르며 아팠습니다.
0: 예.
2: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4: 그렇게 아침하고 여보세요.
0: 예, 얘기하시오.
4: 예, 네 그렇게 아픈데 덕질이 약간 거기 서장 선생님이 와서 진료를 한 게 영용하다고 예, 영착실하게 저기 환자들을 대하고 시간 제한이 없이 아마 또 잘해주고 친구도 잘해준다며 이러면 거기가 배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그 말 듣고 셀리에 또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또만 안마를 한 게 예, 야,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0: 네.
4: 그리고 얘 친구도 무슨 물약으로 뭐 어떻게 해주면 아마를 해주고 친구도 해주는 게 환자에 대해서 이 진심으로,
0: 네.
4: 진심으로 이 감동되게 그렇게 잘해줍니다.
0: 맞습니다.
4: 그래서 네. 거기 처방돼서 이 약을 한 어른까지 먹었습니다.
0: 네.
4: 네. 굉장히 영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4: 그렇게 위냉하고 쓰리고 아프던 게 다 없어지고, 예. 무슨 예, 이 완우유가 무슨 뭐 그저 구멍이 콕 뚫린 이런 식으로 예, 아픈 게 이렇습니다.
0: 네.
4: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나는 한번 더 가서 진료를 받겠는데 예약을 해야 된가?
0: 예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예. 우리 장희 선생님이 치료법은 예, 우리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다 등록이 된 이런 치료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예,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이런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아프면서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잘 본다. 예. 그래서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4: 예,
0: 예.
4: 알았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이렇게 아픈 증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0: 예.
5: 예, 뼈도 약하고 아프고 또 특히 허리 아프고 이렇게 관절도 아프지만 예, 무릎 관절이 주로 세게 아프고 해서 예, 이렇게 밖에 나가기 예, 힘들고 예, 밖에 나가 걸자면 예, 그래서 관절이 아프지 허리 아프지 하니까 그냥 나댕기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그저 여기저기 그저 이게 연관이 좋다는 데는 또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 이게 침도 많이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도 많이 해.

0: 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다가서 그 서두왕 그 선생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서리 한 2주 전에 한 2주 전에 그 덕길장 진료소리에 찾아가 됐습니다.
1: 네.
0: 그래 선생님 찾아가서 보였는데 정말 마과같이 아주 싹싹하고 영 친절하게 대해주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병도 영 세심하게 진찰해 주시고
1: 맞습니다.
0: 영 믿음이 가겠으리 이렇게 영 잘 봐주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도 그렇고 관절도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이렇게 불편해서 힘들다니까는 힘을 놔주고 뜸 뜨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처방까지 처방해준 그 약까지 이렇게 내서 그래서 수거란 말입니다. 세 가지를 그렇게 함께 쓰니까 내 생각에 이게 더 이렇게 효과가 더 좋았는지 요즘에 그렇게 다니기 힘들 정도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뻣뻣한 것 같은 게 많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요즘에 밖에도 나가서 가벼운 이렇게 산책도 자주 한다. 그리고서 보니까 이제 치료하면 보니까 그 서장 선생님 침 놓고 뜸 뜨는 그 방법이 다른 데서 치료할 때와는 좀 방법이 좀 다른가 이런가 들더란 말이야.
1: 다릅니다. 그 약도 다르고 그 뜸 심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섯 가지 치료법에서 이 관절 통증, 이 그 풍습성 관절이 있거나 요청하면 탈절이 있거나 하여튼 관절을 내서 척추 아프거나 이런 데는 이제 결국은 이 향증료법이란 거 해서 완전하게 낫게 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래 치료법도 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 치료 과정에 수시로 그냥 이 덕길 장인 문진에 찾아가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많이 아프지도 침 맞을 때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1: 맞습니다.
0: 또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침도 돌려주고 하는데 이게 침 맞으면서도 별로 시원하다는 느낌이 오면서 몸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2주 전에 침 맞고 그러니까 세 가지로 치료를 했으니까 누구 침 맞고 처방해준 약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이렇게 개냈었으니까 효과를 더 받는가 싶은데 아무래도 별로 희망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효과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처음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한번 더 예약해가지고서 더 보이자 우선이 그랍니다.
1: 40년간 림상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 림상 경험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 환자분들이 진료 과정이나 비법이나 이런 거 쓴 책이가 20여 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치료 못할 병이가 기본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 치료 비법이가 책으로 20여 권이나 됩니다. 아마 이런 환자분들이 이런 선생님 찾긴 좀 힘들 겁니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치료 다 될 때까지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0: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지금 아파서 이런 고생 세게 합니다.
1: 네.
3: 주학은 이 녹음 뇌경 세게 언제 한 1년 되는 게 어떻게 뒷골이 세게 아프다지 어지러운 층이 나서 있고 바로 걸지도 못한다 지금.
1: 네.
3: 그래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중약도 치료도 해보고 병원에가 댄지도 몇 번 맞아서 댄지라고 해서 맞을 때까지 집에 오면 또 막 어지러운 층이 나서 바로 서지도 못하지 특히 아침 자고 일어나면 막 하늘 선지가 다 떠나면 빙빙 도는 게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치료는 얼마나 했는지 중약 치료도 해보고 무슨 그랬는데 알겠어요. 요즘에 방송 들어볼까나 또 길상이 방에서 진도 소리 쳐와서 이 서장의 이사를 그리 이득이 높은 선생을 모셔왔다니까나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언니 병이 별 치료될 것 같은 게 우리 언니 가게 하는가 보니까 그런 서장의 그 약도

0: 무사고 이사도 유명하겠는데 너무 아파가 그래도 뒷골이 아파서 신도 못하는 가졌다는 게 이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를 해봤는지.
1: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심내혈관 질병이 있거나에 재풍이 염려되거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 심내혈관 질환 치료는 이 장애 치료가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름 넣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0: 이병 치료하면 별 중풍할까봐 겁이 나는데.
1: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중풍이 발생률이가 높을 때입니다. 이 11월까지 옆 변화가 심할 때.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시면은 중풍 예방도 하고 전체적으로 또 몸을 또 이 조절을 또 해준다.
0: 예, 가면 어떻게 가야 된가?
1: 8527111번에 예약 반드시 해요.
0: 선생님이 수장 이사 오실까?
1: 예, 가보셔. 가보면 예, 그 벌써 알깁니다. 예, 그 민족이 다른 사람인 게 환 알깁니다. 예.
0: 그런가?
1: 예, 예, 그래, 직접 찾아가셔.
0: 예, 확실하면 가봐야 되지.
1: 예, 가서 직접,
0: 예. 예,
1: 8527111번.
0: 예, 우리 내리고 예약하고 가야 되겠어요.
1: 예, 저녁에 예약하셔. 예. 그리고.
0: 저녁에
1: 예약하셔. 저녁에 예약 다 해서 예, 안배해 준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영고생 하다에 이번에 그 기상협당에 영한 장애가 오셨다 해서 예.
1: 네.
3: 가서 보였는데 야, 진단도 잘하고 영 상냥하고 예. 저 무슨 병도 잘 봐줍니다.
1: 네.
3: 그래서 예, 무슨 요법 하는가 뭐 그 방결도법도 하고 침구도 하고 이래서 예, 저 지금 약도 저 무슨 한 달가량 전에선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굉장히 잠이 아이오던 게 잠이 우선 괜찮게 잘 옵니다.
1: 예,
3: 잠을 잘 자니까 정신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도 개운하고 깨우 밥맛이 사람은 잘 자지 못할까 아침에 일어난 정신하고 그래서 내 탈만하고 정신 아무것도 다 저 귀찮지 않지 그런 게 지금 잘 자니까 밥맛도 있고 맥이 납니다.
1: 예,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용환 이사 왔는데 우리 친척이 한 분이 지금 허리도 아프고 허리 이 다리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더만.
1: 맞습니다.
3: 예, 낫다니까 예, 지금 모시고 가자고 그럽니다.
1: 예.
3: 그래, 예약해야 되지,
1: 예. 예, 예약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 지금 이 관절이 아프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불면증에는 예, 이 뭐 약주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약물로 이 데워서 이 온열요법으로 합니다. 근데 효과로 또 잘 봅니다. 결국 이 관절 예. 통증에는 이 향증요법하고 우제요법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는데 관절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여초관만 탈출이 있거나 협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자골신경통으로서 또 내리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죠. 예? 이런 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 이 우제료법이라는 걸로 지금 치료하는데 예, 예. 근데 효과를 아주 잘 본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이런 치료법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이런 치료를 받아 못 봤기 때문에 현저한 이런 효과를 본다. 그래서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잠은 알려고 합니다.
1: 예.
4: 그 서방이 고생이 있다시피 그 문의 하나 합시다.
1: 예.
4: 갔나 간 저기 담당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비하인도 왔어요. 소위 더블로가고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예. 아랫배 중간도도 했어요. 지금 이슬이 아프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구리가 자꾸 막 처음에 이슬에 예, 밥은 못 먹고 이러는데 예, 지금 서방에서 오신 그 선생님이 영 잘 본다 해서 예.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겠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가 강가 저기 담낭에 나빠가지고 또 그리 키우고
2: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4: 예, 눈도 간이 나쁘다나니까 이 눈도 텁텁하면서 이 눈도 갈갈하고 눈에 피도 지고 뽀개 잘 아이 보일 때리고 하여튼 여러가지 눈에 되게 여러가지 중사 있습니다. 꼬문들이 내리두르는 것처럼 이 눈앞이 가물가물하면서 그리고 당만이 안 좋다나니까 기름진 것과 기라는 군부 먹을 잡수고 이른다. 그래서 주방에서 오신 선생님이 잘 온다고 그래 방송에서 광고도 듣고 해서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는지 몰라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보면은 이 몸이 균형이 많이 깨지고 몸에 독소가 많은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치료가 지금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8527111번에다 예약하시고 가면은 됩니다. 그럼 시간까지 다 안배해 드립니다. 예.
4: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4: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4: 네. 가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전합니까?
1: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수고하셔.
1: 예.
5: 나는 선생님, 예. 바늘로 이렇게 알아놓고 눈이가 좀 잘 안 비웁니다.
1: 네.
5: 그러면서 눈으로 그러면 골이랑 아픕니다.
1: 네.
5: 그래 이 선생님을 배우자면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 네. 그 눈이 아예 보인다 할 때는 우리 네.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진 거 말합니다. 결국 몸에 전기가 부족하면 눈이 잘 안 보인다. 예, 그래서 이런 치료에는 이 장희 선생님. 예, 이런 치료는 또 장희 선생님이 용합니다. 전화를 하고, 8527111번에 예약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면 됩니다. 예.
5: 8527. 7.
1: 그 다음에 일자 세 개.
5: 711?
1: 예,
5: 11, 아, 예.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덕길 장기 진료소에서는 보면은, 예, 지금 장기 진료소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 이 풍부한 장의학 지식하고 림상 경험을 갖춘 이런 장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변춘의 환자분들이 예, 먼 길을 떠날 필요 없이 덕길 장의 진찰부에 오시면은 장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소장을 재나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덕길 장기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예, 진료소에 찾아가신다 할 때에는, 우리 감로 장기 선생님이 진찰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검주란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이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그 뒤에 숨은 진정한 이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부할 때 문제 정답만 달달 외우지 말고 그 속의 원리를 깨우치면 비슷한 여러 문제를 척척 해결할 수가 있죠. 친구들과 지낼 때에도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오늘은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면 관련된 여러 일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작은 단서나 실마리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헤아리는 법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제일 고운 꽃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하나를 부르면 열을 짚는다는 속담을 살펴볼게요. 이 속담은 하나만 말해줘도 열 가지를 알아맞힌다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를 알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까지 척척 헤아릴 정도로 매우 경우가 바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 풀이의 한 가지 원리만 알려주셨는데 그 원리를 응용해서 비슷한 여러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바입니다. 같은 뜻으로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만 제대로 깨우치면 비슷한 문제들을 일일이 새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공부할 때 단순히 정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을 기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평소 호기심을 품고 배운 지식을 다양하게 응용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이런 슬기로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수제비를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국수 만들기도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 일에 기본 실력을 제대로 갖추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일도 금방 익힐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도 국수 잘하는 솜씨가 수제비 못하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서 기본 자세를 제대로 익힌 친구라면 다른 종목의 운동 실력도 빨리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갖춘 실력은 비슷한 다른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시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렵지 않고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일

를 보면 열일을 안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보아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부터 그 친구가 다른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해낼 것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모습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작은 모습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소중한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성예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이처통 빨처통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관건적인 한 개의 구멍이 통하면 100개의 구멍이 자연히 다 통한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한 가지에 정통하면 그와 류사한 것에 부딪혀도 능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또 이파통, 완파통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핵심 원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서 한 과목의 공부 방법을 제대로 터득한다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그 방법을 응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제대로 터득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헤매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위시풍향, 이草시水流 라는 속담을 볼게요. 깃털 하나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고 풀 한 포기로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현상이나 아주 작은 사물에서도 큰 흐름과 변화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세부사항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면

생각지 못한 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힘입니다. 원이지시라는 성구를 볼게요. 들을 문, 한, 일, 알, 지, 열, 십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안다라는 말인데요. 배운 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반응이 빠르며 아주 총명하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성구입니다. 이 성구를 또 원이지알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설명 한마디를 듣고 그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스스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구가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明见万里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밝을 명, 볼 견, 일만 만, 마을 리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만리 밖까지 똑똑히 내다본다 라는 말인데요. 사물의 이치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앞일까지 내다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리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멀리 보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明见万里, 이 성구가 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선생님 휴식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연관된 여러 가지 일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작은 단서나 실마리를 보고도 전체 흐름을 헤아리는 법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이치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면 여러 상황에 응용할 수 있게 돼서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 바른말 이쁜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

곱게 빗긴 노을인가요? 배움길에 넘쳐나는 정열인가요? 앞산에도 뒷산에도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맘도 빨갛게 물이 든다네. 부모 사랑 담고 닮은 사랑인가요? 햇님 웃음 담고 닮은 웃음인가요? 변강 가을 수 놓으며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등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성

0: 비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와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와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의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감측중심 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 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 기지국이 림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 탐사 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 조망 설비, 3개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외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여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춘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네 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0: 가운데 세 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두 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조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모 벼 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 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4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지금 콩 수확기 다섯 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 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 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벼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므로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수확기의 우렁찬 기계 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야 곳곳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꾼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추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집안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0: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공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겨레일보도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2: 자. 하늘이.
0: 이곳은 두만강변의 백년 국문 도문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백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황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준례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국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개방 후 도문 통상구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 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구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공문, 백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백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써온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백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쇄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세 열 공급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최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3: 截止目前
0: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 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 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섣배치에 따라 활용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자금들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 연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붕입니다.
2: 공사 공사 전시

0: 우리 회사에서는 열 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 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 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 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 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 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 창급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 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 진드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율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에게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놀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굴어나갈 수 있도록 유익한 생활 건강정보를 전해드리는 석양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정문 원사이자 국의대사인 장백래 선생님이 제창하신 실용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정신수양부터 수면, 운동, 식습관, 일상 속의 건강상식, 그리고 로인 약물 복용 주의점까지 알차게 다뤄보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작가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네, 건강은 학습과 생활의 기초이자 인생 행복의 보장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중노년층이 건강 문제를 중시하고 양생 지식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병원에 맡기고 매년 한 차례 건강검진만 받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동적인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첫 번째 주체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건강관리, 예방중시, 양생우선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중국 공정원 원사이자 국의대사인 장백래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는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양생은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는 정신수양, 수면, 운동, 식사, 배변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사람들에게 사전에 예방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일반인들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건강관리 방도를 제시했습니다. 네, 우선 정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기가 필수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신이 꿋꿋하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정신과 몸이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정신수양은 양생의 첫 번째 임무이며 정신수양의 핵심은 한 글자 정입니다. 네, 마음에 잡념이 없고 외적으로 탐욕이 없으며 정서가 담담하고 고요해야 건강의 근본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서적 내면 소모는 자주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억울함은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억울함은 누구나 겪고 모순은 어디에나 존재하니 가볍게 여기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마음 쓰는 일 없이 담담하게 살면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면인데요. 한밤의 편안한 잠은 인생 최고의 보약입니다. 장백래 원사는 자연스러운 기상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수면은 양생의 큰일이니 모든 근심을 잊고 꿈도 꾸지 않는다. 천금을 주어도 한밤의 깊은 잠은 살 수 없으니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이다. 네, 수면은 인체 최고의 보약으로 이에 견줄만한 것은 없습니다. 약은 밤샘은 면역력을 파괴하는 최대 원흉입니다. 스마트폰 보기, 드라마 몰아보기, 업무 처리로 새벽 2, 3시까지 정신이 흥분된 채 밤을 새우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몸을 서서히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밤 11시 전에 침대에 누워 잠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는 자시로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수면 시간만 같으면 똑같다고 말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인지가 수천

2년 진화를 거치며 형성한 생체 리듬에 따라서 밤이 오면 장기들이 스스로 수복하기 때문에 밤샘은 리듬을 억지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피부 악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신경을 이완시켜 깊은 수면 상태에 진입해야 하는데요.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 신경세포 주변의 간극이 약 60% 확장되고 뇌척수액이 빠르게 흘러가며 혈 높은 청소 하천처럼 낮 동안 쌓인 뇌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강한 빛과 정서적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라면 깊은 수면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최대한의 무책임입니다. 네, 잠을 푹 자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실천하는 양생법입니다.

그리고 운동인데요. 네, 적당히 움직여야 기혈이 잘 통합니다. 움직이면 쇠하지 않고 쓰면 퇴화하지 않습니다. 장백래 원사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적정량 운동을 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며 꾸준히 실천하고 개인과 계절에 맞춰야 합니다. 적정량 운동이란 약간 땀이 날 정도를 말합니다. 운동 효과를 얻으면서도 과도한 피로나 신체 손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강도 상승이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과 강도를 늘리고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꾸준한 실천이란 사흘 낚시 이틀 쉬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30분에서 60분 운동하는 것이 가끔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개인 계절에 맞춘다는 것은 본인의 체질과 날씨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 종류와 강도를 고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실내 스트레칭과 제자리 걷기를 하고 날씨 좋은 날은 공원에서 빠르게 걷고 약간 땀이 나는 상태가 최적입니다.

장병래 원사는 식사 양생의 핵심을 네 고절로 정리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식사에 절도를 두고 개인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고르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음식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편식하지 않으며 조식, 채소, 육류, 계란, 과일을 균형 있게 배합하고 잡곡과 정제 곡물을 함께 섭취해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합니다. 내 식사에 절도를 둔다는 것은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고 7부 정도의 위를 채우는 정도가 적당하며 폭식하지 않고 너무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비위는 후천적인 근본이므로 과식은 근본을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개인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고르라는 것은 연령과 체질에 따라서 음식 선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중도년층은 비위가 약하니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한냉 체질인 사람은 생강, 양고기를 많이 먹고 열성 체질인 사람은 녹두, 동화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병래 원사가 알려주는 다섯 가지 건강관리 포인트, 정신수양, 수면, 운동, 식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숙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지키는 것, 바로 평범한 일상 속의 최고의 양생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저녁에 과일로 밥을 대체해도 괜찮은지, 과일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원칙, 그리고 흔히 겪는 락침 올바른 대처법 등 생활 속의 궁금한 건강 상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작은 건강 고민들, 특히 식습관과 몸의 통증 관련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입맛이 없을 때 저녁 대신 과일을 먹어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네, 일부 사람들은 식욕이 떨어지면 수박이나 다른 과일을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곤 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식사 방식은 성질이 차가워 위 영양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수박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단일 과당량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완전히 결핍돼 신체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 이렇게 먹게 되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내부 습기를 발생시켜 복부 팽만감, 야간 빈뇨, 아침 기상 시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량의 복합탄수화물, 고품질 단백질, 충분한 채소, 야채를 포함시켜야 하며 7,

20% 정도 배부르게 먹고 담백하게 찌거나 삶아서 조리해야 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야식이나 기름진 저녁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아래 과일 섭취 시 네 가지 건강 원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50g이며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로 정식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섭취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의 과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 아침 기상 시 얼굴 부종이나 안면 붓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에 혹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간식으로 섭취해 위장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냉동 또는 장시간 냉장 보관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놓은 수박이나 멜론은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상온 보관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은 1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넷째는 고당분 함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는 려지, 망고 등 당 함량이 높은 과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딸기, 체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박은 1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려지, 두리안 등 고열량 열대 과일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식사 사이에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고 식후 바로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로 과일 섭취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과일은 물론 뭐 좋은 영양식이겠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식사를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량과 시간, 보관 방법까지 잘 살펴서 건강하게 드셔야 합니다.

여서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픈 락침, 흔히 베개탓만 하는데요.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목이 뻐근하고 움직이기가 힘든 경험 한 번쯤 있으시겠죠. 바로 락침입니다. 대부분 베개를 잘못 빼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강한 마사지나 지압을 찾아주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락침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락침하게 되면 저녁에 잠잘 때 베개를 잘못 비워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락침을 겪은 뒤 많은 분들이 서둘러 흔히들 지압과 마사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통증 부위를 함부로 강하게 누르면 근육 경련이 심해지고 연부 조직 손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처치는 다리와 같습니다. 락침 초기에는 차가운 찜질로 근육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고요. 24시간 뒤 따뜻한 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발저림, 두통이 동반될 때는 병원 진료를 받아서 경추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락침에는 혈자리 지압법도 좋은데요. 바로 풍지혈, 견정혈, 추계혈을 지압하는 것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움푹 들어간 곳으로 경추 근육 경직을 풀어줍니다. 양손 엄지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견정혈은 어깨 중심 지점으로 목과 어깨 뭉친 근육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너무 세게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후계혈은 손등 새끼손가락 방향 혈자리로 낙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매회 3분에서 5분씩 지압합니다. 지압법도 어느 분한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의 경추 추간판

골탈출증 환자는 함부로 강한 마사지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있는 노인분들은 자칫 뼈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압할 때 힘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병 초기 심한 붓기가 있는 환자에게는 무리한 지압은 삼가하고 먼저 냉찜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마디로 낙침 초기에는 억지로 힘을 주어 누르거나 마사지하기보다는 냉찜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혈압, 골다공증이 있으신 노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중도년층의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을 빼려고 혹은 혈당 때문에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건강한 노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유지나 혈당 조절 등의 건강상 이유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의학회지 자매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중년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노년에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건강한 노화의 기준은 70세 이후에도 신체 기억력, 운동 능력, 정신 상태가 모두 량완 상태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네, 최소 70세까지 생존하고 정신 상태가 량화하며 기억력과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으며 암, 제2형 당뇨병, 심근경색, 심보전, 뇌졸중, 심보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파킨슨병 등 11대 주요 만성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고품질 탄수화물의 리점을 보게 되면 고품질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한 여성은 건강한 노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위험성을 보게 되면 정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한 노화의 가능성이 13%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핵심 열쇠인데요. 총 식이섬유, 과일, 채소, 곡물에서 얻은 섬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건강한 노화의 기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적으로 정제된 흰쌀, 흰빵보다는 잡곡, 채소, 곡류 같은 고품질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에 도움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우울감을 덜어주는 운동 중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것이 바로 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인기 있는 광장 후의 건강 효능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이렇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이 바로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 1위인 춤 운동입니다. 영국 의학 잡지에 발표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네, 그 결과 춤이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춤, 특히 광장문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 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문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이 있습니다. 네, 광장문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요.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서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혼자 하는 운동도 좋겠습니다만 음악에 맞춰서 함께하는 춤, 광장문은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밝게 해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노년층의 약물 사용 안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의 경험이나 이웃 말만 듣고 약을 함부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노인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몸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많은 가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웃의 추천에 따라서 집에 비치한 상비약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험에 의거해 약을 쓰는 습관은 노인층에게 큰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노인은 생리 기능이 뚜렷하게 변화하여 약물이 체내에서 흡수, 분포, 대사되는 과정이 젊은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의 약 사용 경험을 그대로 따르면 치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체의 간과 신장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간은 약물 대사의 주요 장소이고 신장은 약물 배설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두 기관의 기능 저하는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혈중 약물 농도가 축적돼 높아지기 쉽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이 정상 용량의 약을 먹으면 빠르게 대사돼 배출되지만 노인이 같은 용량을 복용하면 약물이 체내에 쌓여서 중독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노인은 체내 지방 비율이 늘고 수분 비율이 줄어들어서 약물의 체내 분포 용적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부 약물의 작용 시간이 길어지거나 독성이 강해집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무시하고 예전

용량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로잉 약인성 질환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로잉들은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흔하여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은밀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으로 병세를 판단하는 것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매일 같은 증상이라도 노인마다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치료 방안도 크게 다릅니다. 주관적인 느낌이나 과거 경험 안으로 스스로 약을 복용하면 오진과 잘못된 치료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정신이 위축되고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은 감염 전해질 불균형 또는 약물 부작용의 표현일 수 있을 뿐 단순한 피로나 소화 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기운을 내게 하는 약이나 소화제를 복용하면 진짜 병세를 가리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안전한 약물 사용은 정확한 진단을 떠날 수가 없으며 모호한 경험에 의거해서 스스로 판단해선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약 복용을 실현하려면 규범화된 약물 관리 절차를 세워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로인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서 종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현재 간, 신장 기능, 질병 상태와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토대로 개인 맞춤형 투약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안에는 약물 명칭, 용량, 복용 시간과 치료 기간을 포함하고 잠재적인 주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둘째는 가족은 도인을 도와 약 상자를 정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지우며 여러 가지 약을 따로 나누어 표시를 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력이 감퇴한 로인의 경우 약 나눔 상자나 알림 장치를 활용하여 제때 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빠뜨리거나 중복 복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떤 약물 조정도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진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돌보는 과정에서 감독자이자 소통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로인이 약을 복용한 뒤 나타나는 반응과 몸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전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이상 현상을 제때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로인에게 발진, 어지러움, 메스꺼움 또는 정신상태 변화가 나타난다면 가족은 즉시 의사에게 알려서 투약 방안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로인이 처방약,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사용 중인 모든 약물을 의사에게 스스로 알리도록 격려해야 하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와 투명한 소통을 구축해야 합니다. 네, 정보 누락으로 의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막고 중복 복용, 약물 상호작용 및 안전위험을 낮추어서 로인의 약물 사용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병대 원사의 일상건강관리법을 바탕으로 정신수양, 수면, 운동, 식사관리부터 과일 섭취 상식, 약침 대처법, 종로된 탄수화물 섭취, 춤운동의 심신효과, 로인들의 안전한 약물 복용 요령까지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석양널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기억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즘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주부님들은 옷장도 정리해야 하고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학용품이나 집안 살림도 다시

점검해야겠죠. 네, 게다가 김장 좀비, 겨울 난방 좀비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 텐데요. 오늘은요, 현명한 소비,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주부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요, 가정의 살림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곳곳에 여름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선풍기, 여름이불, 반팔 옷, 무기향, 쿨매트 등은요 이제 하나씩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반대로 겨울 물건은요 아직 깊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 두꺼운 이불, 가습기, 겨울 코트, 그리고 목도리 장갑 같은 것 말이죠. 요즘 살림 점

직업의 핵심은요,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같은 물건을 또 사게 되고 또 안 쓰는 물건이 쌓이게 되죠. 그럼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름옷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요, 겨울옷을 꺼내면서 올해 정말 입지 않은 옷을 따로 모아보십시오. 네, 기준은 간단합니다. 작년 겨울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인가? 그렇다면요, 올해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옷들은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면 공간도 생기고 작은 수입도 생겨나죠. 다음은 냉장고와 찬장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10월은 김장 준비, 가을 제철 음식, 겨울 비축 음식이 겹치는 시기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정리하고요, 있는 재료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장보기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채 또 사는 것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냉장고 문에 간단한 목록을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네, 그 다음은요, 겨울 준비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난방용품, 이불, 아이들, 겨울옷, 가습기, 손난로, 또 보온병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추워져 그때 사느라면요,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고 세일 시기를 노렸다가 겨울용품 할인이 시작되면 바로 그 최고의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집안 곳곳에 숨은 지출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되는 앱, 잊고 있던 멤버십,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 등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죠. 한 달에 몇십 원씩 세는 돈이 1년이 되면 꽤나 많은 돈이 됩니다. 방금 주부님들의 가정 살림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살림을 점검을 했으니 이제는요 실전에 들어가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알뜰 쇼핑 노하우는 꼭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골라봤습니다. 10월은 계절 상품을 노리기 좋은 날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는 맛도 좋고 가격도 낮습니다. 사과, 배, 고구마, 밤, 대추, 버섯, 시금치, 이 배추 같은 것들은요 지금 사서 저장해 두면 겨울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장용 배추와 무는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가장 신선하고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여름용품은요 늦여름에 또 겨울용품은 늦겨울에 사면 훨씬 저렴합니다. 계절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것이 알뜰함의 기본이라는 점 알아둬야겠습니다. 다음은요 시장과 마트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요 전통시장이 유리할 때가 많고요 가공식품이나 또 생필품은요 마트나 온라인 전기배송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각각의 강점을 이제 살리는 거죠. 특히 전통시장은요 10월에 가을 특산물이 많이 나와서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요 흥정과 비교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네, 그 다음은요 장바구니 목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먼저 확인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적어서 가는 것만으로도 충동구매가 크게 줄어든답니다. 특히 15월에는 김장 겨울 조미가 겹치기 때문에 목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목록 없이 마트에 가게 되면은요 계획이 없던 과자, 음료, 세일 상품이 장바구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건 목록이 없는데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지출이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은요 단일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큰 용량이 항상 싼 것은 아니죠. 100g당 가격, 한 개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의외로 작은 용량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행사는요, 단위 가격에 따져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온라인 쇼핑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 배송을 맞추려고 불필요한 물건을 추가하는 것은요, 대표적인 함정이죠. 또, 최저가만 믿지 말고, 배송비, 반품비, 품질 후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리뷰는 별점만 보이지 말고

하고 또 사진이 있는 후기와 최근 후기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가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일도 비슷한 가격의 다른 상품이 나타납니다. 네, 방금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알뜰 쇼핑의 또 다른 하나의 노하우라면요, 포인트와 쿠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카드 포인트, 맵 버십 적립, 앱 쿠폰을 그때그때 쓰지 않고요, 모아서 큰 지출에 활용을 하다 보면 체감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또 자동 결제가 되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도 큰 절약입니다. 다음은 중고 거래와 나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아이의 옷 장

장난감, 도서, 가전제품까지 중고로 사고 파는 것은요, 이제 자연스러운 소비 문화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과 돈을 동시에 얻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다리기 규칙을 써보는 것이죠. 이 고민이 되는 물건은 바로 사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보십시오. 다음날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면요,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충동 구매 90%는 하루만 지나게 되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하루 자고 나서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담았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대체 소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 소비. 꼭 새로 사야 하는지 빌리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밖에도 함께 사기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량으로 사서 나누면 단가가 확 내려갑니다. 쌀, 세제, 휴지, 김장, 재료처럼 소분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좋죠. 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만 활용을 해도 10월 생활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은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봐야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현명한 소비를 위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아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약은 린색함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절약, 린색함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 절약은요, 나와 가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쓰기 위한 선택이 되거든요. 오늘 아낀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고 또 아이의 책을 산다거나 또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 오, 이것이 진짜 알뜰함입니다. 돈을 안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아끼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 네, 다음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이 무엇을 사는지, SNS에 누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는 나의 소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의 소비를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 아닌데, 다만 이번 달에, 그렇죠, 이번 달에 무엇에 돈을 썼는지, 어디에서도 뭐 어디서 만족했고 어디서 후회가 되는지 간단히 메모해보는 습관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기록이 다음 달에 현명한 소비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씩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한 소비도 아주 필요해요. 모든 지출을 줄이기만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작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소비는요, 계획 안에서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알뜰 생활의 비결이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은, 그리고 또 책 한 권, 꽃 한 송이 정도는 나를 위한 예산으로 정해두는 것도 나쁠 것도 없죠. 좋죠. 그리고요, 가족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혼자 아끼고 혼자 참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번 달 목표를 정하고요,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할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 달은 외식 대신에 집밥으로 하고 그 돈으로 주말에 나들이 가자. 와 같이 작은 계획이 가족 모두를 알뜰 생활의 동참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방금 알뜰 쇼핑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늦가을에 대비한 현명한 소비,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장바구니 목록 하나, 영수증 점검 한 번, 하루 기다리기 한 번. 네. 그리고 또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살림을 더 넉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나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기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돈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돈의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과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 흡수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이런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두뇌의 힘을 높여야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이 향상됩니다. 두뇌력을 높이는 핵심은 뇌를 계속 혹사

것이 아닙니다. 또 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뇌 영양제보다 식단과 수면, 운동, 학습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메트로 등의 자료를 토대로 두뇌의 힘을 높이는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건강한 식사입니다. 두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B11은 생선,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안되고 치아에도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우유나 달걀 등을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뇌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데 달걀, 우유, 생선, 육류 등에는 우리 몸이 글루타티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테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남새와 과일, 호두 등 견과류도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설탕에 대한 욕구 줄이기입니다. 뇌의 특정 신경세포는 몸 안의 당분 수치가 치솟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들 신경세포는 구조와 모습을 빠르게 바꾸어 제2형 당뇨병 등 전반적인 대사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대사 변화에 대해 세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 등 영양소를 이용해 아데노신삼이란 형태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따라서 뇌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운동을 일정 기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량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는 코르티솔 등 호르몬은 수면 부족에 따른 혼란이 매우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명상을 하고 숙면을 취하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뇌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큼 불필요한 주의력 소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습이나 일을 할 때는 25분에서 50분을 집중하고 5분에서 10분을 휴식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절주,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건강 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와 심혈관 건강을 돕고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빠르게 걷기처럼 심박수를 어느 정도 높이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남새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와 씨앗류, 생선,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중심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과 과도한 당, 소금, 포화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에 좋을까요?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와 신경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뇌 건강이 나쁠까요? 지속적이고 심한 스트레스는 수면, 기분, 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독서, 글쓰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은 인지 기능을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두뇌 게임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사회적 교류는 인지적, 정서적 자극을 제공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것은 모두 치매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변화는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저하가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익숙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는 심혈관병 위험을 줄입니다. 국제학술지 미국 심장학회지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 두 스푼 약 7g을 먹었더니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폐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올리브유는 혈당 급상승을 막고 체중 조절도 돕습니다. 식사 전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축적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인 올리브유와 특히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도입니다. 여름철 식탁에서 주목받는 도마도는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이롭습니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도마도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활용법은 다양하지만 프라이팬을 쓰지 않고도 간단한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마도와 양파를 잘게 썬 다음 올리브유 한두 스푼, 소금과 후추 약간을 넣으면 샐러드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소량 추가해도 좋습니다. 두부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염증 제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올리브유는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부 반모는 84칼로리로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올리브 우유에는 불포화 지방을 비롯한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염증 억제, 체중 조절 등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 속 항산화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과 지방 덕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 풍부한 남사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리브유와 케일, 당근, 브로콜리 등도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남사에는 비타민 A, E, K 등 지방이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과 브로콜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남사는 생으로 섭취하면 일부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남사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등의 체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풍미도 살아나 조리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종국 공룡홍군 장정승리 90주년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굳센 신념으로 위대한 행보를 이어간 장정의 용사들을 기립니다.
1: 장정의 길은 험난한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식량 부족으로 풀과 나무 껍질로 배를 달래야 했고 적군의 끊임없는 추격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0: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사를 넘어야 했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지를 지나야 했으며 거센 급류를 헤치고 건너야 했습니다.
1: 자연의 험난함과 전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웅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0: 우리는 그들이 남긴 장정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팔자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여정 속에서 남긴 그들의 위대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0: 생명으로 조국의 매 한치 땅을 지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선열들에게 가장 숭고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총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0: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도강중의 문진보 지점입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강중 의원입니다. 도강중리는 우리 좀 교통이 좋고 찾아오기 편리한 지점에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린다 할 때, 100하는 누구나 다 아시죠. 우리 연변에서 100이 어딘지는 다 아시는데 100 북쪽 길 건너섭니다. 바로 길 옆이고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이 됩니다. 또다시 말하면 연변병원 들어가는 그 큰 길 오른쪽에 바로 있습니다.
0: 네.
1: 2, 3, 4가 다 이 도강중입니다. 2층부터 시작해서 이 종합적인 이런 그 중요원입니다. 중서위를 다 결합했습니다. 댄디도 넣을 수 있고 치과도 있고 치과도 예, 이 조선조 원장님이 계시면서 이 틀니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그다음에 잇몸 치료라든가 아주 알뜰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좋고 찾아오기도 좋고 또 병원 자체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물론 우리 전주 쪽으로 많은 중의원이 있지만 저희들 도강 중의원이 특징은 전문의들이 전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병을 봐준다 이 말입니다. 이 한두 명 의사가 전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한다는 게 아닙니다. 피부과 그다음에 심내혈관이면 심내혈관 그다음에 호흡도면 호흡도 간담이면 간담 골과면 골과 그다음에 소화계통이면 소화계통 전문의들이 따로따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전문의들의 특징은 전문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가 깊음에 따라서 병 치료를 진단하고 치료가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저희들 도강중의원이 계시는 많은 전문의들은 이런 그 진단 방면에서 아주 준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맥을 짚는다든가 그다음에 설전을 본다든가 서전 해를 보면서 우리 많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전이라는 게 중의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서전의 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거 말합니다. 예. 우리 해에는 설화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화정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중풍 걸릴 확률을 아주 MRI처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2번째 뇌신경이 설화신경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신경줄에서 12번째 뇌신경이가 혀를 관여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중풍 중정도 그다음에 중풍 초기 진단 이게 다 됩니다. 그다음에 눈이 그 흰자위를 본다든가 이래서 중에는 사진법이란 게 있습니다. 사진법 진맥도 하고 그다음에 이 왕전 이 서전이가 다 왕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 물어봅니다. 열 가지 이상을 물어보게 되죠.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런 진단을 끝에서 그 어떤 정밀한 기계보다도 MRI나 CT나 이런 비초나 이런 기계보다도 진단하지 못한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다가 시간상 관계를 끊긴 게 있습니다. 예, 한 남성분이 우리나라 양성프로 양성탕을 보다가 이 혓바닥에 설태가 하나도 없이 아프고 혀가 너무 아프고 이래서 병원에 가니까 혀암이란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중의에는 쓰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예, 중의 치료를 받고 석 달밖에 못 사다는 사람이 어제는 뭐 몇 년째 아주 무사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중의 이런 진단법이 아주 준확하다는 걸

0: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는 저 위가 항상 더부르하고 자꾸 올림이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면 배가 자꾸 불어난다고 합니다. 짱아.
0: 예.
2: 그러면서 그 이 미네 아래 내리미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약 좀 많이 쓰고 그 무슨 말 같다. 침도 많이 맞고 이래도 어째 그게 효과 없을 때다. 그래서 예. 마침 방송을 통해서 도강 중년의 김성춘 선생님 가서 뵈었는데 야 정말 내 팀에 보는 게 딱 맞을 때다. 위가 좋았구만 하면서.
0: 네.
2: 그래서 약 이국처 가다가 썼는데 벌써 세처 먹으니까 벌써 배에서 물고 손하면서 이 아래를 내려가더라면 안 돼.
0: 그럴 겁니다. 김성춘 선생님 그런 치료는 정말 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2: 네. 너무 예, 방송을 갔을 때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게 그거 이국수 다 먹으니까 벌써 예,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병을 맞춰주고서 정말 환자의 그 저기 기분도 똑같고 이제까지 얼마나 시심 가지고 지금 한번 내일로 요약하다면
0: 네. 진단이 준악하고 처방이 병과 맞기 때문에 그런 병 치료에서는 아주 빨리 확실하게 네. 효과 봅니다. 내일로 김성춘 선생님 네. 이야기입니까?
2: 예.
0: 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김성춘 선생님을 보는 게 환자인데, 야, 저는 예, 어떻게 무슨지, 그, 머리에서 그냥 윙윙 소리 났어. 거기 소리 좀 있으면 못할 소리인데, 나지. 그래 놓고 잠을 못 잤습니다.
0: 네.
3: 야, 그래서 예, 김성춘 선생님이, 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는 이런 병을 잘 치료한다고 가서 우선 몇 번 보였어. 몇 번 보였는데, 오, 잠이 요즘에는 너무 좋았을 텐데. 예전에는 초저녁에 약간 한 시간 안 자면 깨나면 다시 잠들기 바쁘던 게 지금은 그것도 깨놔두고도 인사 잠이 들고요. 잠이 영 잘 잡네요.
0: 왕거성 두통, 왕거성 실면증이, 예, 우리 전주 쪽으로, 김성춘 교수님 마에 치료 잘하는 분이 드뭅니다.
3: 그렇지만 내가 어디 한데 치료를 세게 했는데, 나도 있었는데, 무슨, 어선 몇 번, 한 서너 번 치료한 게 기본상에서 치료들이.
0: 많은 실면증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3: 그렇지만 요즘에 또 감기 걸려서 기침을, 감기 끝에 감기 약간 나신 것, 감기 끝에 기침을 치게 하는 전에 선생님과 말해. 나 요즘에 기침 나주겠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선생님, 맥을 볼까? 원래 그렇게 했다면서. 맥도 어떻게 잘 보는지 생각 딱딱만.
0: 맥을 잘 짚어냅니다.
3: 그렇지 말입니다.
0: 네.
3: 그런데 몇 번, 약을 먹고 또, 그런 게 요즘에는 기침 아예 해서 울면서 기침이 나니까 더구나 잠 못 잤는데 그다 더 못 자고 그러는 게 요즘에는 기침병이 뚝 떨어졌습니다.
0: 와, 들어보니까 깡큰 것 같습니다. 마른 기침, 가래가 많은 기침인 것이 아니라 마른 기침이
3: 깡커지 뭐.
0: 예, 그런 사람들 치료 제대로 진단 내고 약만 잘 쓰면 금방 되는 병입니다.
3: 무슨 약을 무슨 약 쓴지 다른 약 그리 써다 놔도 선생님이 그 먹고서 기침이 뚝 떨어져서 요즘에는 잠도 잘 자지 기침 안에 연구했습니다.
0: 그 기관지 점막 경련이란 날 때 약만 잘 쓰면 하루 이틀에 효과 봅니다.
3: 글쎄요. 그런데 요즘에 여기 병원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 피부병 환자들이 이 책임을 쓰는데 피부병 고치고서 특히 그 대장 포진 환자
0: 예.
3: 그다음에 숙도 내는 환자들이 다니면 보니까 모두 치료하고 기뻐서 예. 유명하다 하면서 나오더라 말입니다.
0: 유명합니다. 책임영 선생님 예. 피부병에는 유명합니다.
3: 정말 유명하다 지금. 그런데 우리 아바이 또 다리 어찌되면 이제 무릎 아래 양쪽 무릎 아래를 이렇게 빨간 그런 그 습진인지 무슨인지 그게 그리 잘해서 몇 년 고생했어. 점약은 얼마 잡았지 말았다. 다른 약은 얼마 바를 때 약간 나는 것들은 너무 그거 났어. 피 막 달랐어.
0: 예, 그런 거는 습진이 아니고 풍전이죠, 풍전.
3: 풍전이요?
0: 예, 풍전 같은 거는 책임인 선생님 몸에 처 아예 다 치료됩니다.
3: 그런데 가서 두 번 치료받은 게 지금 기본상에서 이루 없습니다.
0: 예.
3: 그래서 우리 아빠 이름, 야, 이랬다, 봤다고. 지금 용서 담으면서, 이렇게 담을 잘 들어. 그래서 담을 미니 해놓으면서, 그거 극단 내가 담으면 피란 게 얼마나 남지
0: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3: 우리 집에서 설에나 발신의 설에장 다 같이 먹었습니다. 너무 또

0: 붙었는데 할까 봐. 그래서 오늘에 또 이제 이 기사상에 나선 기사상에서 더 치료할까 해서 오늘에 나도 가고 우리 아빠도 같이 가서 이 피부병 치료하고 나도 기성병 잠을약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0: 오늘 예약 되겠습니까 두 분이?
1: 최원장 선생님 예약입니다.
0: 예, 최원장 선생님.
1: 예, 최원장 선생님,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옵니다. 예.
0: 아, 그럼 오늘 수요일 해야 되겠군요.
1: 예, 예. 501-735에 예약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예, 잘 알려드릴게요.
0: 예, 그렇게 합시다.
1: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조일만 선생님이 약 쓰고 서로 예, 말하려고 합니다.
1: 네.
3: 이게, 중풍으로 인해가지고 발다리 잘 쓰지 못하고, 그리고 예, 혈압도 조절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니까나.
1: 그렇죠.
3: 우리, 예, 발다리 잘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예.
1: 네.
3: 그러니까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던 도중에 젊은 선생님이 약 쓰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1: 잠도 잘 잘 겁니다.
3: 예, 잠도 잘 잡니다.
1: 예, 짜증 부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열이 세서 오는 중풍이기 때문에 짜증이 예. 나고 중풍 왔는데도 나 얼마 씨냐 하는지 막 그저 옆에 사람이 못 살 정도도 사람들이 저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성질도 개변되고 혈압도 예. 온정되고
3: 예. 예. 그리고 혈압이 요즘은 많이 온정됐습니다.
1: 네.
3: 발다리를 쓰지 못하던 게 점차적으로
1: 네.
3: 이렇게 나사진 게 중약원이 금방 낫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잘 나아지고
1: 오랫동안 계속 나아지고 이 예. 병과 약이 맞으면 그 중풍 후유증 치료 아마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3: 예. 그리고 예, 갑상선으로 해도 이것들 해도 또 고생했습니다.
1: 맞습니다. 간열이 센 사람들 예.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예, 이 약을 쓰니까 저 점차적으로 났으니까 정말 효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이 약을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이미 중풍도 왔고 후유증도 있고 증상도 명확하던 분이고 갑상선 뇌 문제까지 생겼던 분이기 때문에 재발하기 쉬운 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 수간 제위하고 몸의 독소를 빼고 관경락을 열어주고 이러면 재풍 방지도 되고 이 중풍 후유증 예. 치료도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절만 선생님 심내혈관계통에서는 전주적으로 소리치게 이름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 약을 예.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1: 네.
3: 계속 약 쓰려고 하니까 예약해 주세요.
1: 어느 날로 예약해랍니까?
3: 아,
1: 내일 해랍니까?
3: 내일 해도 됩니다.
1: 예,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다 나오십니다. 예.
3: 네,
1: 네. 예, 예약이
3: 네,
1: 됩니다.
3: 수고하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스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스님 문의 하자고 그랬다.
1: 네.
4: 어저께 우리 집에 아저씨가 불실로 선생님 오급병이 춥다며 감기 왔는 매라며 이래더라 말인가 그래서 네. 도물 많이 보라고 이랬다 말인다 예?
1: 네.
4: 그런 게 도물도 못 마이고 딸딸딸딸딸딸딸 막고도 손이고 발이고 그래서 온몸이 떨어가지고
1: 갑자기
4: 예.
1: 예.
4: 그래서 춥다던 게 감기 오는 매라며 이래던 게 무슨 그래더라 말인다 주방 가서 그래서 아 이거 나를 빨리 무릎 얘기해 달라고 이래지니까 그래서 내가 갔던 게 지네 제비로 골프를 들지 못한다 지네 떨어서
1: 예.
4: 그래 누워서 아이 이렇게 와서 앉혀놓고 더 무릎 말고 손을 막 문다 지수고 발을 문다 지수고 이랬다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세빌로 그랬대다 나를 좀 더 하나 달라며 이랬대다. 그래서
1: 예.
4: 그래다 쓰고 할까 조금 시간이 지나까 몸이 훈훈하면
1: 예.
4: 손발이 떨리는 게 낫기는 낫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으슬으슬하면 춥다며 이랬대다.
1: 예.
4: 그리고 손끝이나 발끝이 알지 그렇게 떨고 난 게 알지 사람이 이래대다.
1: 예.
4: 그렇습니까?
1: 그 다음에는 아무 약도 안 쓰고 지금 이렇습니까?
4: 그래, 부서리 선생님, 어쨌는가, 뭐에, 내 그게 본가 집 가서, 엄마네 집 가서, 그 엄마 볼라 가서 그랬는데, 그래, 오전에 한 10시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심 다 쓰고, 겨우 무서워서, 제비 집어 왔단 말입니다, 어제 저녁
1: 차에. 예.
4: 3시 만에 오기 전에 또 차에서 또 막 떨까봐 무서워서,

0: 대빌로 난 지금 그냥 이 몸이 자꾸 추우면 이상하다며 그러면 예. 또 하나 더 달라며 이랬더라. 그래서 제시만에 떠나기 전에 또 거기서 잡숫고 예. 버스에 앉아 오면서 또 무서워서 어째 그러면 또 배도 짱한다면서 이래더라 말입니다. 예. 잡았는데 그래 뭐 내게 이렇게 내 먹던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비장에 좋은 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따라 또 버스에서 난리 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그거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그냥 춥기는 춥단다.
1: 집이 연길에 계십니까?
0: 예, 지금 연길입니다.
1: 예, 그럼 지금 모시고 와서 예, 김성춘 예. 교수님 보이십시오. 일단 그런 증상이 예. 나올 때나 확실히 고열이실 때 사람이 그렇게 부들부들 떱니다. 예. 그런데 예, 정통폐라는 게 해열제이면서도 진정제됩니다. 일시적으로 예.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신경성인지 진짜 몸에서 오는 풍한 감몰로 고열이 갑자기 나서 그런지 아니면 또 이 신경계통 중풍과에 속할 수 있는지 와서 김성춘 교수님 모이고 잘 우리 진단합시다 먼저. 예, 그게 완전히 아니요. 해결된 건 아닙니다.
0: 예, 아닙니다. 걔네도 무슨 70대 초반입니다.
1: 70대 초반이면 늙었다고 말할 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와서 예, 제대로 진단하고 저희들 진단 가운데 중이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기계 검사에서 나오지 못한 검사도 할 수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변증 룬즈하고 우리 사진법을 통해서 와서 김성춘 교수님 먼저 보이십시오.
0: 그래 없으니 내 또 얘기할 거는 말할 거는 예.
1: 네.
0: 예. 예. 이분이 집에 아저씨가 40대 출근할 때에 관심병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40만 야들빈도 그때
1: 지금은 관심병 증상 신지껑스 쪽으로 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신지껑스는 막 그저 식은 땀을 콩알 같은 땀을 흘리고 예, 숨이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그게 그 정통편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와서 우리 급진약은 어떤 거 갖춰야 될까?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김성춘 교수님 보이고 진단하고 치료 좀 합시다.
0: 김성춘
1: 예,
0: 예. 예.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1: 501-7355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김성순 선생님 조금 늦게 샤바라면서도 봐드립니다.
0: 예,
1: 501-7355.
0: 아,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도강중이 전화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예약하고 그것도 급하게 진단하고 또 예. 병이 진짜로 번질 때는 생명하고도 관계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원래 조금 약합니다.
1: 약해도 진단을 바로 내고 치료하면 그런 고질병도 치료됩니다.
0: 될까요?
1: 예예. 예.
0: 어제 혼났습니다.
1: 이제 다시 발작하면 또 혼납니다. 이 전화 지금 하십시오. 예.
0: 예.
1: 예.
0: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우리 남편이 최기명 그 피부과 원장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3: 이 예, 저희 그저 몸에 아무것도 다친 게 없는데 형 몸이 가라가 했어요. 가서 한번 치료받은 게 몸이 아예 가랍습니다.
1: 예.
3: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 서부심이 났댔습니다.
1: 예.
3: 그런 게 그 가서 치료를 이전 두 번 받은 게 서부심이 없습니다.
1: 네.
3: 예, 기대했었으니까 또 선생님 한번 한 가지 더 봅시다. 선생님 영아 씨가 또 내 선생님과 뭐나 잘 물어보자니까 우리 언니 저 아직 직관을 그거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가 하겠습니다. 이게 딴 데 가서 이빨을 했다만 아래를
1: 네.
3: 운 굴리고 아래는 했는데 앞으로 제 이빨이 이빨이고 그다음 양옆팔이 들리쳐맸는데 안에 이빨이 이렇게 아이 그 쓸거놓고서 빼자고 이래 했는데 이거는 그 입금이 올라와 왔답니다.
1: 예.
3: 입금이 올라왔는데 그게 별로 암임 그렇습니까? 암임도 자꾸 우려는 약간 되는 거 물어봐랍니다.
1: 입금 암이 저 많이 없습니다. 예. 염증입니다. 염증이면 그렇게 불어 올라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1: 예, 예. 불어 올라오면서, 설질할 때 출혈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일단 와서 우리 치과 선생님 보이십시오. 암 소리 꺼져 나온다 할 땐 이게 좀 시간이 됐다는 거 말하고, 너무 아프지는 않은데 불어 올라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치과 선생님 직접 보셔야 됩니다.
3: 이빨 그 안을 내서 거기서 불어났다면 이럽지.
1: 예, 와서 보이십시오, 한 번.
3: 예, 네, 선생님을 이전에 한번 봤댔습니다.
1: 예.
3: 선생님 영하시지 않습니까? 병이 더 잘하고.
1: 영하고, 아, 영하고 간에 환자를 보면 더 잘합니다.
3: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예. 선생님, 우리 집에서 낫긴 났는데 한 번 더 가 검사해 주지 않을까?
1: 예. 한번 검사해서 권고 단계를 걸치십시오.
3: 예, 그 2층에 치과도 용사랍니다. 그 우연히 치과도
1: 원래 그 최기명 선생님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전문가입니다. 피부병 전문가. 이래서 예. 제가 지금 방송할 때 꼭 중점적으로 강의 드리는 게 뭔가 우리 도강중의원은 전문의들이 피부면 피부과 전문의 심내혈관 중풍이면 중풍 전문의 호흡도면 호흡도 전문의들이 계신다고 예? 이게 우리 도강중의 특징이기 때문에 병치료가 좀 뿌리를 뽑는다 할 수 있죠. 예? 와서 네. 보이십시오. 한 번 더 보이십시오.
3: 예, 지금 두 분 예약한다. 예.
1: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그, 저희만 선생님 예약하자 그런다. 우리 이미 전번 주에 가서 청약도 그때 오고, 그 중풍 후유증을 예, 그래서 어떤 세 번째 갔다 와서 막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각시 뭐 두 살 지하라는가 그런 게 중풍 같단다.
1: 네.
4: 예, 그거 지내 예, 손이 거들거들거들고 춤을 흘리고 하니까 오늘이 예약해서 가서 친구도 맞고 검사도 지키고 그러겠다는 게 같이 가자고 둘이 예약한다.
1: 저 선생님 이런 중풍 온 환자들이 이미 중풍 온 환자들 그 후유증 치료 효과를 확실히 네. 봅니다. 사실 어디 그 발신불수 온 다음에 다리라매 그 웃음에 걸고 원어 그림에 동그라미를 긁듯 사람들 어디 그리 치료 잘 됩니까? 회복이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4: 그렇죠.
1: 저 선생님 첨약하고 침을 같이 결합하는데 대부분 다 효과 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중에는 변증론지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하는데 아무런 큰 거 없이 그저 뭐 점을 치는 것처럼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뭐 점치개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환자의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해머 혓바닥에 어떤 설태가 누런 설태인가 하얀 설태인가 아니면 설태가 아예 없이 혓바닥이 얼룩덜룩 다 갈라터졌는가 우리 어떤 사람 D2서라는 게 있습니다. D2. D2라는 게 뭐인가 지도란 말입니다. 얼룩덜룩한 혓바닥. 이거 역시 우리 그 병을 진단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네, 지금 김성춘 선생님이 약을 먹고 육 처먹은데 지금 5월에 두통이 영심했습니다. 결국 아프지겠네 지금까. 막 눈말이 빠지고 다 밤잠도 제대로 다시 못했습니다.
1: 예.
5: 근데 지금 이 약의 고통성이 다 지금 어떻게 막 메스껍기도 한데 지금 고통성도 없어졌습니다.
1: 아, 메스껍던 증상도 없어지고, 예?
5: 예예.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서 내가 그랬다면 어제 선생님 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아프고 맥이 없는가 지금 질문 한번 뭐 맞아봐요. 질문 맞아요. 지금 다리용 해갖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1: 치무 제가 본 선생 중간에서 제일 제대로 된 우리 전통 치무 넣는 분이 김성춘 교수님입니다. 그 사람 치무는 예. 따릅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걸 얕게 넣는 치미 아닙니다.
5: 예, 그 왜 어떤 해또 손이 후두두두 떨리고 이랬습니다. 너무 이 두통이 심할지. 예.
1: 네.
5: 예, 근데 지금 고통성이 하나도 없을까. 밤잠도 잘 자고 가용이 좋습니다.
1: 네. 심장, 신경성 심장병을 개화하면 그렇습니다.
5: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에 이렇게 아프거나 하면 있지 않을까. 병원에 가서 링겔을 한 열흘씩 맞아고 맞을 때는 그거 때리고 뿐이고 또 아파했습니다.
1: 네.
5: 지금 이분 거 일곱 천 먹는데 지금 효과가 너무 좋았으니 지금 또 이 예약하고 가서 보자고 합니다.
1: 김성순 교수님 이야기 한 두석 달씩 써보시오. 많은 배에 떨어집니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예. 예약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1: 오늘로, 예?
5: 예, 예.
1: 됩니다.
5: 예.
1: 오십시오.
5: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1: 네.
6: 예, 네, 그 위아파 그런데 그 리민길 선생님 모레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모레를 해서 리민길 선생님이 네. 됩니다. 리민길 선생님 오전 오후 다 나오시기 때문에 예약이 됩니다.
6: 네, 알겠습니다.
1: 예, 하십시오. 말씀 주시죠. 네.

0: 저희들 도강중위원회는 독특한 점이 뭐인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온 연기 시내 맨 중위원회고에 용하다는 중위들이 많다는데, 사실 저희들 도강중위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 매일과 같이 이 반복하는 게 뭐인가? 쫑크라는 겁니다. 전업적인 걸로 중풍치료를 잘하면 중풍치료를 잘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호흡도계통이병이면 호흡도계통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 피부병이면 피부병계통에서 또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선생님, 또 소화 아이 되고 간이 나쁘고 골가병이 있고 하면은 또 이런 심내혈관계통하고 또 간선 딸코 골가병이 딸코 이런 전문가들이 여러 명 계신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명 계시기 때문에 오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강중위원회 찾으십시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위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체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었다.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배체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트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가는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버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체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가는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가는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체의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버의 아버지는 방 안 유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앙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버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앙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 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보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보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보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보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보는 매일 밤 소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보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보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보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보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 한 문을 여 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 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좁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균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균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균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조직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상업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시창작을 해온 신영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신영숙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신영숙 시인은 예, 1969년에 흥룡강성 탕원현 탕왕향 금성촌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따리 장사, 남새 장사, 떡 장사도 하고 상점, 식당 등을 경영했는데 장사에서 손실을 보고 빚을 가득 졌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한창 만원호가 나오던 이 시절에 4만원이라는 빚을 안고 있었으니 동네에서 저 집은 다 죽었다고 이젠 일어설 수 없다고 수근수근 했답니다. 그 후 감옥사에 가서 남의 집에서 콩나물 기르는 일을 3년간 하고 또 2년간 콩나물 기르고 빚을 다 갚던 날에 어머니와 둘이 부득히 않고 펑펑 울었답니다. 1990년에 엠변 자치주 수부 도시 연길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연길에 도착해서 조선족의 그 정취를 한껏 느끼면서 이젠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래서 청년생활 잡지 오자고 그 혼인 광고 프로를 통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또 둘이 함께 상점을 경영했습니다. 참 예, 긴 세월을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친정 식구들도 돌보면서 살아왔기에 참 보람있고 알차게 살아노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홀로 한국에 가서 치료하는 기간이 남편

0: 홀로 애 둘을 돌보고 상점을 경영하느라 참 힘들게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국에서 8개월 치료하고 돌아오자 남편이 또 큰 병을 앓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볼 사이 없이 남편을 병원에 모셔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년을 치료받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방암 환자인 그 환자가 40근이나 살이 빠져도 힘들단 말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잃고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기만 했다. 그 후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을 글로 쓰자. 그때 글씨 하늘나라님에게가 연변 문학이 발표됩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글로 쓰니 참 마음이 안정되고 숨이 좀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문학 사랑은 아마도 너무나 힘든 생활의 압력과 슬픔이 그 밑거름이 된 것이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에 연변민족문학원 제5기 문학 강습반도 다니면서 문학을 배웠고 또 연변대학 평생교육여성기업가협회도 다니고 등산협회도 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라디오 방송국에서 펼친 제6회 생활수기공모활동에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수기를 써서 금상도 받았고 연변일보 연변문화 문화시대 성화학 등 신문과 잡지 수십편의 시도 발표하였습니다.
1: 그럼 이제부터 신영숙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선생님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가방입니다.
2: 가방 신영숙. 너를 바라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다. 몸 전체를 들어 허리에 둘러도 넌 불평불만 한 마디 없이 몸에 착 감긴다. 너의 머리를 해보해도 가슴을 열어봐도 아픈 소리 없이 해맑게 하 웃으며 온몸을 보여준다. 그 안에 나의 세계를 품었다. 노트, 펜, 노트북, 심지어 화장품까지. 너는 그 많은 걸 담고도 나를 닮아 침묵한다. 상처가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칼로 찢는 아픔과 상처도 많겠지만 넌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어깨가 묵직하다.
0: 예, 이 시는 주로 가방을 인격화해서 오직 주인을 위한 가방의 그 헌신정신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방은 허리에 둘러도 불편이 없고 가슴을 열어봐도 아픈 소리 없이 해맑게 하하 웃으며 온몸을 보여줍니다. 다음 가방은 노트, 펜, 노트북, 지어 화장품까지 많은 나의 세계를 담고도 침묵하면서 무겁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웃기는 건 나를 닮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슬쩍에 자신이 생활의 그 중화에 눌려 살던 그 세월을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가방은 나처럼 상처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어깨가 묵직하게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흔히 보는 가방에다 자신을 빗대고 삶의 고달픔과 그걸 이겨내는 의지를 은근히 읊조르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2: 어머니 신영숙. 엄마가 엄마를 부르며 돌아앉아 오실 적에 난 살인문 살짝 열고 그 모습 가만히 훔쳐보았습니다. 애도 아닌데 엄마가 그립다고 울며 되뇌이실 때 난 어른은 참 웃긴다 혼자 깔깔 웃어버렸다.

0: 되었습니다. 립스틱의 아이섀도 또 무슨 맛, 빈잔도 자주 하였습니다. 엄마도 꽃향기 좋아하고 이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살며시 웃음을 지닌다는 것을 알기에는 50년 세월. 이젠 내가 엄마를 부르며 돌아앉아 옵니다. 영락 없이 엄마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난 영락 없는 엄마 딸이었나 봅니다.
1: 예, 이 신혼이 살짝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엄마가 자기 엄마가 그립다고 돌아앉아 옵니다. 내 엄마가 지금 또 엄마가 그립다고 돌아왔다. 나는 그게 신기해서 사람 문을 밖으로 열고 허허 웃습니다. 어른이 다 된 엄마가 무슨 또 엄마가 그리워 저렇게 부산 피우나 하고 생각합니다. 허나의 신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엄마도 누구의 딸이었고 엄마도 여자인데 그래서 립스틱 아이섀도 갖추고 엄마도 꽃을 좋아하시고 거울에 마주한다는 걸 쓰면서 다시 나옵니다. 지금 자신도 엄마로 되었지만 또다시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작마저 엄마를 닮아서이고 영락없이 엄마 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불새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별로 꾸미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은 시인데 가슴 짠한 시입니다. 또 이런 점이 신현숙 시인이 스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하늘나라님에게입니다.
0: 하늘나라님에게 신영숙. 반짝반짝 반짝이는 저 하늘의 밝은 별이 되어 당신은 내 가슴에 추억으로 꽁꽁 스며듭니다. 잠깐의 인연으로 잠깐의 사랑으로 나누었던 우리 둘의 알량 노래, 내 영혼까지 울려주었던 사랑이란 그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나요? 봄이 오면 철새들도 정이된 곳으로 돌아오건만 한 번 떠난 우리님은 영영 되돌아올 줄 모르네. 아, 사랑은 반딧불 사랑. 너무나 짧은 만남, 너무나 짧은 행복, 너무나 짧은 기다림이 오늘도 나를 울립니다.

예, 이 시는요, 연변문학에 발표된 시인데, 역시 아무런 장치도 화려함도 없는, 에, 평범한 시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가슴 한 구석이 짠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늘나라로 간 님을 위해 별에 비유해서 그 별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늘나라에서 내 가슴이 추억을 물결치게 합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 둘의 사랑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내가 유방암 투병으로 한국에 가서 8개월 있었고 또 돌아와서는 살이 40근 내리도록 알아놓은 남편 시중을 하다 보니 진짜 아기자기한 사랑 생활은 많이 줄었죠. 하지만 그 짧은 사랑이 더욱 짠하게 시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봄이 오면 철새들도 둥지를 찾아 돌아온다는데 영영 되돌아올 줄 모르는 사랑하는 님. 여기서 시인은 더 참지 못하고 외쳐댑니다. 두 분이 아가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서로서로 피소심으로 사랑했지만 둘 다 중병에 걸렸고 또 그 사랑이 너무나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마음이 짠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지평선입니다.
1: 지평선 신영수. 뉘엿뉘엿 풀더미 오에 노을이 눕는 지평선 저 끝에서도 진달래 꽃은 필까. 엄마가 계시는 그쪽, 아빠가 계시는 이쪽.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푸른 미아리. 이산이 아픔 노릇노릇 햇감자로 구워 눈곱이 까만 그리움 달래는 나이. 아리랑 쓰리랑 노래에 지평선 끝자락에도 진달래꽃 필까. 시퍼렇게 멍든 지평선 잡고 목매여 불러본다. 두 번 다시 지켜둘 수 없는 현련의 깃발을.

0: 예, 이 시에서는 예, 지평선을 경계로 두 세계 사람들이 리산의 아픔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 넘는 그 지평선 저쪽에는 엄마가 있고 지평선 이쪽엔 아빠가 있습니다. 헌데 그쪽에도 진달래꽃은 필까라고 두 번에 걸쳐 방문하는 것은 정감적 락인이 찍혀있는 진달래를 통해 진한 리산의 아픔을 더욱 짙게 색칠합니다. 그렇다면 아빠 엄마의 아이는 어떠한가? 저쪽에도 이쪽에도 오도 가도 못하고 시퍼렇게 멍든 지평선 잡고 목매어 불러봅니다. 그리고 시 마지막에 두 번 다시 지켜둘 수 없는 혈련이 기뻐. 이것은 예, 피로써 맺어진 그 진한 정을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예, 지평선을 경계선으로 이쪽과 저쪽이 예, 갈라져 사는 리산의 아픔과 한을 아프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2: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신영숙. 살다 보면 알게 돼. 너 잘난 거 따로 없고 나 잘난 거 따로 없죠.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만한 아픔과 행복쯤은 너도 나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겁과 허영의 탈 벗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마음 보자, 건강 보자, 최고 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오늘도 마음 비워 당신이라는 빈 술잔에 내 사랑을 부어 마신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0: 사실 시적자는 행복에 대해 아주 독특합니다. 가장 유평한 것은 시인이 시에서 주장하는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즉 허영과 욕심이 아니라 자유와 마음이 안정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직 자신이 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최고의 선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이라는 빈 술잔에 내 사랑을 부어 마시는 겁니다. 시인이 깃발처럼 휘날리는 건 마음 부자 최고 부자 이런 겁니다. 시인의 추구와 립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한 차원 높게 생각하던 자체가 이미 일정하게 깨친 사람이죠. 이 면에서 이 시는 이 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행복입니다.
2: 행복 신영숙. 아침에 살며시 일어나 내 이마에 기사하며 해를 업고 나가셨던 우리님. 저녁엔 별을 따서 내 품에 슬며시 안겨줍니다. 하루 종일 여자는 천진한 어린애가 됩니다. 빨갛게 무리든 한 송이 장미로 곱게 곱게 활짝 피어납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행복이 이런 건가요? 따뜻한 그 숨결을 느끼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종종, 방에 사랑이 보글보글. 사랑이 별 건가요? 서로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지.

이 시는 이 시인이 행복관을 잘 말해주고 사랑에 푹 빠졌던 한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마에 키스 날리고 출근하여서는 저녁에 배를 따다가 내 품에 안겨주는 그런 행복. 시인 한때도 한때는 짧았지만 한동안 있었던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인 자신이 총화해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비록 지금은 곁에 없고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자신한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줬던 나이님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여자는 천진한 어린애가 됩니다. 빨갛게 무리든 한 송이 장미로 곱게 곱게 활짝 피어납니다. 라고 읊조립니다. 시인이 그 한 생에도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누가 구남산을 심었는가입니다.
1: 누가 구남산을 심었는가? 신영숙. 아침 햇살 찬란히 비출 때 꽃장 펼치던 선체 출발에 고고성 울린다. 기다리는 대지의 여인 빛 감아준 섬소 목소에 그리움이 사랑 싹 틔워줄 때 누른 황금이삭 촐렁이는 품은 어느님 이름으로 계절 보듬어 주었는가. 버섯, 나물, 돌, 물, 나무 홀골 떠나가는 철새들 작은 눈동자에도 남극의 따스한 봄은 에너지 노래의 연장선 길게 금 그어주고 눈썹 파란 봄 소식을 맞이하려고 구남산 구남산 영접에 시동을 건다. 시작은 언제나 그렇게 계절 타고 간 자리에 팝콘 양 자취로 꿈 심어 가꾼다.

0: 예, 이 시는 예, 군암산이 군암처럼 생긴 걸 염두에 두고 예, 아예 군암으로 화해서 아침 햇살 찬란히 비출 때 선체가 서서히 출발을 구하는 식으로 천물을 떼습니다. 군암은 예, 연도에서 기다리던 대지내인도 싹트는 사랑도 또 누런 황금이삭 출렁이는 품도 예, 또 버섯이나 나물 예, 돌 이런 그 유혹도 다 외면한 채 오직 남극이 따스한 에너지 노래의 연장선으로 계속 떠나갑니다. 망경 창파 해가르며 떠나는 군함은 팝콘인 양 터지는 꿈을 위해 도처에 심어가며 영접의 시동을 걸어 바다로 떠갑니다. 군함산을 군함으로 보면서 출항을 알리는 그 멋이 돋보이십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녀늪입니다.
2: 옥녀늪 신영숙 너의 배호에 누워본다. 병화의 부드러운 피부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사랑의 불시착 아픔과 분노의 활화산으로 파도치는 가슴 달고 본다. 삭막하고 컴컴한 숲의 늪에서 홀로 발버둥치는 안간 힘의 궤적 서로 닮은 공존의 절약이 알몸으로 벼류의 깃을 편다. 무화과 열매 떨어지는 소리 생각의 연륜에 파묻으러 퍼져갈 때 그 속에 내가 있다.
0: 예, 이 시는 이 화룡 숭선이 그 옥녀늪을 보고 쓴 즉흥시 같은데 에, 언젠가에 저희들 시인들이 에, 시단 활동으로 한번 숭선에 가서 옥녀늪이라는 본 적이 있단 말 그때 아마 쓴 시 같습니다.
1: 예.
0: 에, 시는 옥녀늪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늪 위에 누워도 보고 사랑으로 파도치는 가슴도 달고 보고 삭막하고 컴컴한 숲속의 분위기에도 발버둥 치면서 안간 힘의 궤적을 그으면서 알몸으로 표류의 깃을 펴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선 바로 나, 나의 자존과 자아의 힘을 뜻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그 어떤 의지와 념을 옥녀늪이란 특정한 사물의 기타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아마 이 옥녀늪은 또 이 한어로는 지금 천녀욕궁지라고 그렇게 그 한어로 글을 썼는데 아마 이 만족이 그 조상이 바른지라는 그런 또 아주 깊은 전설이 또 여기 배어 있는 예, 그런 늪이죠. 예.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방천 내 고향입니다.
2: 방천 내 고향 신영수 맹세 세월 주름 잡는 그리움의 궤적에서 서술에 끌고 가는 조상님 숨결이 바위로 응고되어 있다. 다리 아픈 엄마의 애원 어린 눈길에도 마실 나간 소망은 귀갓길 모르고 산 넘어 꿈길 걷는 미로의 행적에 사랑새는 슬피 울었다. 방천이라 내 고향 두메라 산 장미꽃 붉게 피는 미로의 턱을 넘어 샨데리아 명묘라는 꿈의 터전에 블루수 발톱은 어이 박았노. 코스모스 반겨주는 옛 고향 그림자가 추억 안고 절삭이는데 가난 찢어 휴감은 하늘 아래 첫 동네는 언제부터 부자 동네 그 이름으로 별이 되었노. 가진 사랑 깡그리 나눠주시고 홀세 령원으로 결백한 내 고향 자손만대 대를 이어 갖고 갈 방천 오촌에 오늘도 하모니의 긍지로 꽃비 내린다.

0: 지역에서 방천에 가서 활동할 때 방천에 있는 두만강 그 제일 하류 지역에서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걸 보고 쓴 시 같은데 어제날이 어둡고 못 살던 방천촌이 오늘은 생활이 피어나고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오르는 경건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자손만대 대를 이어 갖고 갈 방천 어촌이 오늘도 하모니 긍지로 꽃비 내린다고 한 것은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아마 이 그 방천도 그 원래의 그 뜻은 버들이 많아서 원래는 이름이 버들방천인데 예, 앞에 그 버들을 빼고 방천만 예, 살려서 그래서 그 지명을 고착시킨 것이요.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빛꽃입니다.
2: 빛꽃 심영숙. 모두들 땅에 피는 꽃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나는 하늘을 몰아치는 꽃을 본다. 이 꽃은 어쩌다 한 번씩 특정된 계절에만 논다. 이 꽃이 올 때는 어떤 이에게는 사랑을, 어떤 이에게는 희망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연장을, 어떤 이에게는 아픔을, 어떤 이에게는 절망을. 이 꽃은 수많은 땅속의 꽃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모두가 알지만 어떤 때에는 나만 이 꽃을 보고 느끼는 것 같다. 오지 않은 계절도 기다림. 땅의 꽃은 지고 빛꽃은 쏟아진다. 스민 자리마다 씨앗이 돋고 빛꽃은 기억의 온도가 된다. 모두가 보지만 나는 가장자리 한 방울을 만진다. 빛꽃은 지지 않는다. 마음 틈에 고여 스민다.
0: 예, 이 시는 그 8월 7일 날에 중국공산당 창건 백공 오돌 시인 모임에서의 도문에서 상을 탄 시입니다. 시는 이 빛꽃이라는 범상치 않은 꽃을 통해 특정된 계절에만 내리는 감사한 비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비는 이 땅의 수많은 꽃과 달리 하늘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이 빛꽃은 이 특정된 계절에만 옵니다. 또 와서는 이 사랑과 희망을, 생명의 연장을 선물합니다. 때론 아픔과 절망도 주는 특이한 꽃입니다. 그래하면 실련하고 우울했을 때 비가 내리면 더욱 아프고 더욱 우울해지죠. 이럴 때의 비는 결국 아픔을 대해서 또 비가 내리므로 봄이 도래할 때는 겨울이라는 계절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비는 시인이 붓끝에 빛꽃으로 화하여 인간과 자연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구절은 바로 이 꽃은 땅의 수많은 꽃들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빛꽃만이 특허입니다. 땅의 수만 가지 꽃들이 아무리 예쁘고 요염하다 해도 수분이 없으면 말라 시듭니다. 이 면에서 빛꽃은 여느 꽃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인은 외치듯 강조하여 말합니다. 빛꽃은 지지 않는다. 마음 틈에 고여 스민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지지 않은 빛꽃을 자신을 달래고 인생을 촉촉히 젖히는 매체로 삼아 앞으로 억세게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1: 네, 오늘은 신영숙 시인의 생활맞이 다분한 시를 감상하고 또 임금산 시인의 시앗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 내과, 신장 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오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증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생활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이름 그대로 장수의 처방에 속합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와, 승인하지 않을 리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서 장수의 비결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면서 우리가 지금 노경이 있거나 신경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어디에 나가든지 늘 마음의 불을 안고 다니는 그런 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드시면 빨리 돌봐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장순호방은 한 가게 198원으로서 6일 동안 복용하는데 딱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 식전 공복하고 식전 다릅니다. 공복은 1시간 전이고 식전은 30분 전이고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공복에 드시면 되는데 한과간에 엿살이 들어있으니까 엿새 아침을 드시면 됩니다. 들어보시겠다면 드셔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만하세요 하래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합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물어라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그리고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0: 월간 작업 병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곽을 싸면 10곽을 물어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598원인데 30일 동안 병행할 수 있는 양으로서 15곽을 싸면 15곽을 물어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20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역시 몽석통도 한 곽의 가격이 15곽에 10곽이게 되면 1,000원 빼주게 되면 200원 잡아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로방은 40각에 30각을 물으러 주고 1,000원 빼주게 되면 한 각의 가격이 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셔서 지금 시대는 제가 늘 말씀 주시고 있지만 해도 뭐 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내가 관리하는데 주요한 그 장수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가운데서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약품은 확실히 믿음성이 갈 수밖에 없는 국가 비준허마가 없으면 여기 오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광고 비준허마까지 없으면 오르지 못합니다. 실험 넣고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믿어보시고 이번 우대활동 하루밖에 남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장수로방 어서 여러 다채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아, 소변이 급하고 아예 자주도 보고 참지 못하고 해서 자꾸 또 새고 이랬습니다. 근데 다른 약 아무리 먹어도 잘 낫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 이 장수로방을 여러 달 먹으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던 교수는 한 달이 넘으려부터 나서진 교수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장수로방이 제일 예. 큰 우점이라면 곰팥을 기본으로 해서 꾸범 배연해주는 차원에서 부선 정량해주는 차원에서 곰팥을 손대고 오장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원칙으로 28가지 우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사분의 말씀이 아주 절실합니다.
2: 네, 그리고 소변에서 또 소변은 다수보다 그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그 품도 또 많고 예, 색감도 진하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다 정상으로 됐습니다. 저는
0: 그럼요.
2: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다 또 우리 추석 위험까지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밥에 밥상에 맛을 안 끼나면 한 숟가락 먹고 자꾸 끓여 올라가고 트림이 자꾸 났댔습니다.
0: 아, 소화가 잘 되는 예. 성분이 여기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또 배가 예. 그냥 짱하고 터지하고 예. 밥도 맛이 없고 깨질깨질하고 먹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성상 많이 좋아서 아, 소화도 잘 되지 배도 쑥고도 들어갔거든요. 이 위가 좀 괜찮았습니다, 요즘에.
0: 내리 낀다는 걸 말하죠. 네. 어떤 분들은 드시게 되면 올리 밀어서 저기 올라온다. 올리 네. 밀어서 꼼짝 못한다는데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쑥쑥 내리 소화가 네. 잘, 내리 잘 민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예, 네, 그러니까 온몸에 맥도 나고, 다리에도 맥이 없고, 그런 짓을 잘 걷습니다.
0: 맥이, 다리에 맥이 네. 없는 게 그게 바로, 경락이 막히고 원기 부속으로 나타나는데 이 제품 자체가 꾸범 배 근본을 지켜주고 예. 원기를 돋아주고 곰팥을 든든하게 하고 잠이 잘하고 통변 작용이 좋고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폐 경락을 도와주고 이런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 자체가 여기에 들어간 28가지 우수한 성분 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사분은 법외급 상품을 얻은 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조금만 어디 간다 갔다 와도 뭐 마트 갔다 와도 다리 먹어봐 재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빨리빨리 걸었으면 좀 다리를 가면
0: 그렇죠.
2: 예, 예. 몸매가 나고 정신도 나고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그 여러 면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몽소통은 우리 언니가 지금 1년 전에 뇌경색이 왔대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많이 무겁고 예, 가봐 머리도 정신이 안 나고 올바에 앉아서 됐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게 한 달은 넘어 먹은 게 머리를 많이 막았었단다.
0: 그렇죠. 한 달 드시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0: 막힌 것 돌봐주는 예. 데는 이 제품을 너만 알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2: 예. 손을 많이 떨면서 좀 많이 흔들도 밥 먹을 때 흔들던 게 떨는 게 많이 났단다.
0: 그렇죠.
2: 이게 밥, 예, 흘리지도 않는단다.
0: 심장 공동으로 인해서 예. 주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리고 난 예. 우울해서 앉아있고 예, 기억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냥 우울했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신 차리면서 정신 떨어졌을 때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다면 이랬대다.
0: 예. 빨아 버렸습니다.
2: 예, 약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몰랐겠다. 모른다 말 어떤 거 막 두 번씩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 딱딱하게 갖춰서 먹는다 말 우리 집 형부가 그랬습니다.
0: 아, 예.
2: 요즘에는 이제 약을 계절로 갖춰 먹는단다.
0: 예.
2: 정식 경력이 많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약이 좋다면 더 싸겠다 하지 해서 나도 지금 더 싸려고 엄마가 돈에서 돈을 또 떼주지 약을 또 떼주지 얼마나 좋은 활동입니까.
0: 그렇죠. 예, 예.
2: 오늘 두 가지 우리 언니는 멍석통 나는 장수로만 두 가지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우대정책이 우수하게 되었으니까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그, 네, 이 몽석통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0: 예.
3: 예, 이거 원래 어째서인가 내 예, 어서는 나도 한 10년 전부터 이 심장병을 내서 예, 이 제일 앞도 온정하게 되고 막 이게 심장을 내서 예, 조금 숨이 차고 너무 숨이 차서 댕기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손발이가 예, 이거 어떻게 돼서 많이 저래납니다. 많이
0: 예.
3: 예. 그리고 마목도 오고 예.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되면 머리가 항상 예, 어지럽고 머리가 항상 변두터기가 아프고 그랬습니다.
0: 예, 예. 예. 예.
3: 그리고 목이라는 게 목도 이게 항상 뻣뻣한 다음에 항상 전화기는 항상 문 닫히고 예, 한참 주물어주고 하면 괜찮고 이랬습니다.
0: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생겨,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상술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 제때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점점 중할 뿐이지 명을 하늘에 달렸다고 거저 하늘이 주는 대로 내 살지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거는 우둔한 방법에 속합니다. 예, 현명합니다. 예.
3: 잠이라는 게 내 못 자고 왜 밤잠 잼자 내 잠 들지 못한다고.
0: 예.
3: 하루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도 더 힘이 상게 정신이 나면 이랬는데 지금 내 요 약 이제 승진 오라지 않는데 벌써 한 얼마 안 먹었거나 효과 이 약이 확실히 이게 내 설명서에 보면 벌써 이 약이 약소리가 좋은 약소리가 다 기본 다 들어갔었죠.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그리고 그 약이 벌써 먹어보면 효과가 예 얼마 안 먹었는데 효과 인탄하고 지금은 머리가 아픈 데서 없고 예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재밌게
0: 예.
3: 그리고 암전 잘 잡니다 이 시간에 지금.
0: 예. 예. 여기 암전. 성분들이 다른데 없는 우수한 성분들이 일국계 항이 들어가는가 하면 인공 사양도 들어갔고 인공 우황도 들어갔고 진주 물소뿌리 농축뿌리 이런 게 심장과 신강과 노공에는 확실한 효과를 뚫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국계 항 띵향 두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 사양 천향 이런 성분들 자체가 호시에 통로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나 이제, 지금, 예, 지금은 내,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요즘간에 오각이 차, 원래 이 팔 다리도 예, 자꾸만 이 관절이 한번 아파나고, 이것도 이렇습니다. 좋아진다. 이건 뭐, 관심이.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하게 돼서, 한을 몰아내고, 그리고 간과 거목, 특히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질 수밖에, 예.
3: 예, 그리고 마목이 오고 저리 든 것도 완전 이렇고, 확실히 약, 확실히 좋은 약입니다. 내가 써보니까, 내가 다른 약도 옛날에 많이 써봤는데, 이처럼 효과 받은 약이 없습니다.
0: 네. 알리죠? 예, 확실하게 알릴 겁니다. 예, 예. 예, 예.
3: 그래, 지금 이 활동에 이 솔직히 내릴 거지 밖에 없다는데, 내가 오늘 전에 저기 뭐입니까? 15가 더 사겠습니다.
0: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3: 예,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아, 저는 그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원래 젊어서부터 이렇게 영 아픈데 많았습니다. 간도 나쁘고 콩팥이도 나쁘고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고 또 소변도 잘 안 통하고 이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 어리니까 뭐 약방에 가서 말하고는 그래 되더라고 약을 먹고 버텨왔는데 지금 70대 중반에 넘어서니까 민의 용이 진짜 힘들다니까
0: 보통 관리해서 안 됩니다. 확실한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2: 예,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뼈 어디나 다 아프고, 움직이기도 바쁘고, 어떤, 때로 제대로 해 먹어야 되겠는데, 뼈 하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0: 아, 그럼요.
2: 그래서, 예, 방송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장수로방이고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나 아, 진짜 이 약동부 좋은 약도에 많이 들어가고 아이 뭐 오래 살고 못 살고는 또 일어놓고 아 잠시 아픈 거이 없이 걷어서 때라
0: 편안해야 되죠. 예, 예. 오성육부가 편안해야 사는 예. 보람이 나지. 계속 예. 아프고 그래서. 남에게 이끌고 하게 되면 보람이 예. 나지 않죠. 예예.
2: 예. 예, 그래서 이 약이 어제는 내 손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서 싸서 어제는 석 달을 먹었습니다.
0: 예.
2: 아, 그런 게 진짜 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과 같이 아 내가 예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지 되니까
0: 예.
2: 서점에 소화 잘 되고 예 밥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어 저런 좀 내기 나는 게 알기고 그다음에는 서리 잤던 게 그 차수도 줄어드니까 나 밤잠 잘 자니까 예 별로 예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원지가 들어갔으니까 예. 잠을 잘 잡니다.
2: 아이 늙어오니까나 이 삐 어디나 다 아파서 움직이기 정말 앉았다 섰다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0: 그렇죠. 북간선 해수니까 예. 콤파츠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2: 예.
0: 예, 예.
2: 진짜 좋은 이야기라서 이번 활동도 좋지 할까요? 살려고 전화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있으니까
0: 예.
2: 몽석통이요 방송에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몽석통 들은 어, 전날 이튿날 들어보고 우리 들은 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60대 중반이 되는가 그런데 이 부유와 갖고 예
0: 아,
2: 그렇게 힘들게
0: 부유한 분들은 저는 유감하게 예. 생각합니다. 평소에 오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온 다음에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2차 3차가 무섭고 그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예, 예.
2: 그래서 이 목소통 들어보니까 이 별로 예 딱 그 우리 시했기인데 예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해서 예 얻어놓은 또 한 달 썼습니다.
0: 아, 예.
2: 발진도 잘 못 쓰고, 언어장애도 있고, 심장이도 나쁘고, 맨날 침침하다 하고, 예, 혈압도 잘 엄청 아이 되고, 이래던데, 지금 이, 이 반신을, 이 미네 못 쓰던 게, 이렇게 약간씩 움직일 수 있고, 예, 그 다음 팔도 예, 조금 더 올라가고, 예, 어째서나 예, 걸음 걸지 못하던 게 지금 서서 이 집안에서 조금씩 걸을 수 있답니다.
0: 멍석통 그래. 써서 그게 해결받지 예.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시간을 예. 이제 수여해서 시간 따라서 예. 요정을 따라서 몇 개백 세 개백 날만 쓰게 되면 완전히 거의 정상에 가깝게끔 돌아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상하고는 예. 리콜 하기는 바쁘겠지만은 가깝게 접근하게 되어 회복이 옵니다.
2: 예. 그래서 예, 이번 활동이 대단해서 그것은 또 단방 활동이 끝나고 하니까나 어 그래 또 두 가지 하고 또 집에서 살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효과성을 네. 진실하고 조리 있게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믿고 쓰시게 되면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잘 회복하기 바랍니다.
2: 민서 네.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노래는 정말 좋습니다. 움직이기도 좋고
0: 그럼요. 그럼요.
2: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김수련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장수로방을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소변이 잦아서 밤을 자지 못하고 예, 간도 안 좋고 손발이 차고 이가 나빴는데 소화 안 돼가지고 밥을 먹지 못할까요? 항상 맥이 없어 들어 누고 있고 예. 허리 아파 걷기도 바쁘고 현대 이 약을 저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말한 증상이 좀 많이 나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0: 예.
4: 그리고 기관지 때문에 기침가래가 심했는지 그것도 좀 다 나죠.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몽송타운도 문의합시다.
0: 예.
4: 우리 동서가 예, 저기, 중풍이 좀 몇 번 왔다 갔습니다.
0: 예.
4: 그래서 반신도 잘 쓰지 못하고,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예. 이 낯이 바다리 묻어도 감각은 모른다.
0: 아, 예, 예.
4: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냐, 자문합니다.
0: 그게 감각을 모르는 게 경락이 막혀서, 통하지 못해서, 모세 혈관을 통해서 신경조직에 영양공급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단되고 있으니까 신경마비가 중추신경마비로 인해서 감각 모르게 되어 있는데 이 몽석통은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이거 쓰게 되면 차츰 그거 막혔던 거 그거 풀어주게 되어 있어서 맥의 신경세포를 원래 상태로 더 돌려놓는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대로 빨리 통하게 해주는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여기에 29가지 아주 특수한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사회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물소뿐이 농축뿐이라면 알죠? 인공우항이

0: 들어갔고 여기에 치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기본은 막힌 걸 빨리 풀어주게 돼 있고 소화가 잘 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이런 차원에서 특히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전반 사회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 29가지로 됐습니다. 물소뿌리 농수뿌는 다른 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사양 같은 것도 아주 우수한 성분 치명이라든지 해금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겠다며 아주 우수한 효과로서 정상에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오면 2차, 3차로 중풍 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오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저도 이 몽속토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3: 주약에 녹음쇠 부주가 심해갖고.
0: 예.
3: 이 기억력이 몹시 감퇴되고.
0: 그렇죠.
3: 그리고 머리가 어제 아프고.
0: 예.
3: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 몽속토에 소개되니까 인천이하고 선생님 방문하고 싸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 많이 낮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번에 활동 조치 어떤 시간도 많지 남지 않았지 않으니까 좀 싸서 더 쓰려고 하면서 이 장수로바 좀 자문하려고.
0: 예.
3: 저희 형님 안 보이 계신데 이미 저기서 출혈이 와서 병원에가 치료를 받고 지금은 좀 호전되니까 출혈을 했습니다. 그래. 예. 지금 이런 환자 식사도 방법이 못하지. 그래 식사를 못할까 또 모든 예 신체 면역력이
0: 모든 예 그 근본이 무너지게 돼 있죠. 식사를 못하면 근본이. 예. 무너집니다. 예.
3: 그래서 이 장수로바의 소개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쓰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0: 예, 잘 물으셨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바의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2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다 놓고 우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면 콤파즈 부선해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이 여기 구벤이라든지 우슬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여기 복령, 텍사, 스거프라 이런 성분이 경락을 숙통시키고 간을 좋아지게 하고 근본을 지켜 구번 폐에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황궁의 의의 처방에 속하면서 몇천 년 내려오면서 장수로방이라는 데는 그만한 일리가 처방 자체가 우수한 처방으로 전달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 장수로방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구입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지만 해도 우리가 벌써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특히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남성 여성 포함해서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을 때게 되면 특히 여성들은 완전히 폐경된다면은 면역력이 완전히 마치 우리 계단을 내리내려가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면역계통의 약화가 백병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응해서 나온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제일 장수하려면 콤파치 든든해야 됩니다. 콤파치 든든하는 데는 여기에는 콤파치 든든하게 해주는 다른 데서는 없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분을 어느 정도 리액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리액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구우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구우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건파체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구변, 구변 이건 건파체 좋아지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잠을 잘 자게 합니다. 원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이 잘 소통됩니다.

0: 통증으로 단삼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경락이 잘 소통되는 역할은 소화 功能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노폐물이 잘 빠져 룸 잔 통변해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방 자체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원기를 도와주게 돼 있고 특히 콤팥이 든든해지고 호흡계통이 좋아지는 맥동도 들어갔으니까 장수로방 제품 자체는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하루 남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책임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기차 안은 조용하고 네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과 강청재는 친숙했고 왕아 씨와 매서는 동료였기 때문에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차가 천천히 달리는 동안 창밖에는 유채화와 벼밭, 보드나무가 푸르게 펼쳐졌다.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두 시간 후 기차는 여양에 도착했다. 네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 보스를 갈아타고 승복 선문을 지나 호주에 도착했다. 계획대로 시장으로 향했고 모두 분주하게 물건을 골랐다. 왕아 씨는 토종 닭을 사고 갱경은 양배추 나물을 샀다. 강청재는 술을 사고 매서는 달걀, 양파, 생강, 두부, 미나리 등 필요한 재료를 모두 준비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그 후 그들은 기계식 농업용 배를 임대했다. 배는 두 개의 긴 벤치가 나란히 놓여있어 많은 사람이 앉아도 안정적이었다. 기계 소리와 함께 배는 태호 지류로 들어갔다. 수로는 넓었다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했다. 강량 쪽의 풀들은 흔들거리며 매서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풍경은 마치

마치 맑은 밤 안개가 낀 호수와 같았다. 네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다. 산은 웅장하고 물은 맑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끝없이 펼쳐진 뽕나무 밭과 연못 사이에서는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침바람과 물새의 날개짓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약 45분가량 지난 뒤 작은 배는 림수에 도착한다. 배가 정박하자 물살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네 사람은 짐을 챙기며 서서히 내린다. 눈앞에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한 고독한 시골 마을이 조용히 펼쳐진다. 강가에는 한가로운 사람 몇 명과 들깨 한 마리가 느리게 돌아다닌다. 갱경의 외삼촌이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외삼촌을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는다. 흙길은 비에 젖어 미끄럽고 집 옆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참 걷고 나서 드디어 한 집안 마당에 들어선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두는 깜짝 놀란다.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종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누렇게 바래고 창문은 일부가 허물어져 낡은 모습 그대로이다. 마당 안쪽을 보니 탁자, 의자 등의 목공품들이 반제품 상태로 엉망으로 쌓여 있고 오랜 세월을 겪으며 바람에 쐬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목공품 사업을 시작해 저금의 수익을 냈지만 결국 모든 본전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칠판 목공품을 보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이 팔릴 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칠판 목공품이란 칠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목공 제품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왕아 씨는 얼굴에 실증난 표정을 지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편안한 나들이인데 갑자기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며 목공품 톰이 우러올라가 물건을 뒤적인다. 사포로 문지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왁스를 바르면 금방 멋진 제품이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강 총재는 비꼬는 듯한 말로 반응했다. 매서는 강 총재를 쳐다보고 왕아 씨는 등을 돌린 채 힘껏 기침을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제야 외삼촌은 자신의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화사한 옷을 입은 네 사람은 허름한 집안 모습에 불가피하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총재는 낮은 목소리로 매서에게 기분을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매서는 갑자기 차가운 곳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다. 연문 량화 풍으로 꾸며진 부엌이 보였고 외삼촌의 아내가 화구 앞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화구 두 개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큰 국물통이 자리 잡고 있다. 창가에는 긴 탁자와 그릇장, 수도꼭지가 있고 기둥에는 꿰맨 닭과 생선이 들어있는 대나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아 외삼촌 부부가 정성껏 대접하는 만두를 먹기 시작한다. 외삼촌은 사업이 망한 뒤 시내에서 살고 있으며 상해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을 정리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아 씨는 만두를 거의 먹지 않고 근경만 쳐다보며 불만을 표한다. 외삼촌은 우층에 방 두 칸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 큰 침대가 놓여 있으니 두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강총재와 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에 떨어뜨린다. 갱경과 왕아 씨는 정식 부부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서는 어색하게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왕아 씨는 외삼촌 부부가 편히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이때 외삼촌은 낡은 마작 한 벌을 꺼낸다. 강청재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진 마작패를 보며 감탄한다. 외숙모는 이 마작을 1962년에 서양 감자 열근으로 바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네 사람이 만두를 거의 다 먹었을 때 외삼촌의 아내는 저녁 음식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우층으로 가 방을 둘러보라고 권한다. 갱경과 매서는 집 우층으로 올라가 방을 확인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자신의 목공품을 팔아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 드디어 외삼촌 부부는 시내로 돌아가고 갱경은 대문을 닫는다. 매서는 호텔에서 묵을 줄 알았는데 낡은 집에서 지내게 되어 오리둥절해하고 왕아 씨는 샤워기도 없는 불편한 시설에 대해 불평한다. 반면 강청재는 태연하게 마작을 만지며 즐거워한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으니 마음을 놓고 마작을 치자고 제안한다. 네 사람은 방향패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 마작 게임을 시작한다. 강청재는 계속 매서에게 좋은 패를 건네준다. 오후 5시 30분에 정산을 해보니 매서가 홀로 승리하여 기쁨에 얼굴이 붉어진다. 이후 모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강청재가 요리를 하고 매서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갱경은 왕아 씨의 지시로 화구에 불을 지핀다. 차려진 저녁 식사는 짠맛도 적당하고 국물도 깊어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산책을 나섰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길은 좁고 걷기 힘들었다.

김경 부부는 뒤쪽으로 걷고 강청재와 매서는 앞쪽으로 걸었다. 넓은 곳에 도착하자 온 눈에 뽕밭이 펼쳐지고 공기는 상쾌해졌다.

이때 강 총재가 뒤를 돌아보니 균경과 왕아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매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왕아씨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오며 들판 전체가 은은하게 밝아지고 볕집 도미는 더욱 검게 보였다. 눈앞에는 빽빽한 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 총재는 웃으며 균경 부부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다. 그는 이른 달빛 아래 매소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전혀 싫지 않았다. 강 총재는 오늘 밤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며 매소에게 뽕잎 애벌레를 기르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분박, 지박, 상촉, 하촉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애벌레 사육 과정을 알려주고 매소는 뽕나무가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매서는 자신이 일본과 이탈리아 밀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릴 적 학교 뽕나무에서 잎을 따본 기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즐겼다.

이때 대각선 맞은편 볕집 더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자 매서는 깜짝 놀라 강청재의 손을 꽉 잡았다. 자세히 보니 사라졌던 굉경과 왕아씨였고 매서는 어색하게 강청재의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마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매서가 은혜를 갚듯 강청재에게 좋은 패를 건네주고 갱경은 한 번도 패를 얻지 못하고 긴장해 했다. 밤중까지 마작을 치다 보니 집안 곳곳에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우층은 창문까지 열려 추위가 몰려왔다. 왕아씨는 갱경에게 우층을 확인하라고 시킨다. 매서는 모두 야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갱경이 직접 야식을 만들었고 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이제 숙소 문제를 다루어 보자. 매서는 왕아씨와 같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고 왕아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강청재는 부엌에서 자도 좋다고 나서고 왕아씨는 벌레나 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매서는 강청재와 같은 방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하고 강청재도 기꺼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밝고 경쾌한 선율로 우리 모두에게 즐겁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소중하고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영호 작사 김홍일 작곡의 만남과 믿음을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비고비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마창걸 작사, 장영남 작곡의 나의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떠나 있을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입니다. 이 노래는 고향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따뜻한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부 지점입니다. 연결시서 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종의 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져 잘 치료하고 있는 숙청량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근 40년 가까운 말조의 중리 서의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길태종의 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숙청량 원장님을 가히 말해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면서에 왜냐하게 되면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비교적 말죠 높습니다.
0: 네.
1: 하나는 말죠 환자를 진찰할 때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변증 논치 않은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릴 수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말이죠. 준악한 혈위 주사료법이라든가 경근 진구료법에 그리고 쇼전도라 하는데 칼침에 그리고 정맥 주사료법 이런 여러 가지 료법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병증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숙청량 원장님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경견종합증의 증견증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의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의 족근통 이란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혈관계통 질병하고 주위 말이죠. 혈관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의 고혈압,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그리고 멘탄이라는 데에 멘풍에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각종 원인으로 말이죠.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러운 터윈증이라든가 두통증에 완고성 실면증에 신경성 이명증에 이러한 병증도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검사를 했지만은 말이죠. 뚜렷한 말이죠. 양성 채증이 없는데 늘상 말이죠. 맥이 떨어지고 티슈 파리에 그리고 땀이 말이죠. 자두로 나는 다한증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이러한 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위염이라든가 간염, 간경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유형에 맞아 갑상선염증, 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면,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석종량 원장님이 심내혈관계통 질병도 잘 치료하지만 또 주의혈관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한다는데 주의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데 주약에는 심내혈관계통 질병 이외에 발생하는 말이죠. 주의혈관에 생기는 이런 질병을 갖다서 주의혈관계통의 질병이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는데 하나는 말이죠. 동맥교통, 뚱마에 하나는 정맥교통, 하나는 림파교통 이런 데 말이죠. 발생하는 이런 질병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어떤 질병들이 여기에 포함되는가에 하나는 봅시다. 동맥경화성 폐쇄증이라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백관염이라고 들어보셨죠?
0: 네.
1: 구체적으로 말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전이 폐색된 상태에서 생기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정맥곡장에 다리에 맞아 마치 굴뱅이 진 것처럼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병증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병증이 또 있습니다.
0: 네.
1: 우리 하늘로 당뇨병 주라는데
0: 네.
1: 이 아주 무서운
0: 그렇죠.
1: 절대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먼저 지혜지에 썩으면서 올라옵니다.
0: 네.
1: 그래 방법이 없이 말이죠. 절제술합니다. 찍는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러면 주의혈관계통에 질병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는가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네, 아주분마저 확진 못 받았는데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인천병원에 오셔서 이런 숙청량 원장님처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찾아서 하나는 확진을 받고 따라 하나는 정확한 치료를 마저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전에 어떤가 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자다 하면, 가슴이 막 조여들고, 그래갖고 혈압도 높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을 배웠댔습니다. 원장님 선생님 배웠는데, 한 두 번 약 썼는가, 그런 게 가슴이 조여드는 게 좀 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2: 이전에는 혈압이 오전에는 아예 높다도 오후이면 그냥 높아졌는데 지금 내 매일 재보는데 혈압이 오후에도 그냥 정상 100, 높은 게 145, 낮은 게 66이나 70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요즘에 감찰해 보느라고 혈압약을 내 지금 다 세트 아이 먹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 아이 먹는데 그냥 그 증상 그게입니다.
1: 증상이 됩니까?
2: 아침에는 오전에는 130에 60, 70 되고 오후에 그냥 올라갔던 게 오후에는 높은 게 140이고 낮은 게 어떤 때는 60 되고 또 70 되고 그렇습니다.
1: 예, 치료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2: 그래서 내 지금 실험해보느라 요지간에 다섯째 혈압약 아예 먹습니다. 그래서 어찌 좋은지 혈압약 안 먹으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배웠는데 그렇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2: 가슴이 조여드는 게 좀 차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나 조금 더 치료를 하자고 오늘이 저기 예약하자고 그래.
1: 예예 실험 넣으시오. 과거도 하지 마시오. 연결을 시켰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저는 밑에서는 녹음 진단 받았는데 그때는 경화니까 약도 알수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 먹으니까 전전에 골이 영 빡해지게 아프고 저녁에는 예. 어떨 때는 자지도 못하겠지 어떨 때는 또 미스껍기도 하지
4: 예.
3: 그래서 원장 선생님 찾아서 중약을 두 번 썼습니다.
4: 예예예.
3: 그래 미스껍은 거는 많이 공제됐습니다.
4: 예.
3: 그래 아무래도 노고이라는 게 머리 혈과 머리 결이 많았는데 기어도 괜찮았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좀 더 써보다 그랬는데
4: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연결시켰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4: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5: 네, 원장님 환자입니다.
0: 네.
4: 예, 무슨 장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손발이 저려서요.
4: 예, 예.
5: 주세로 그 원장님 약을 쓰고 보니까 예, 많이 나서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약하라고 그래요.
4: 예, 그냥 오세요. 과도 하지 말고 연결시켰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4: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예, 저번에 방송을 듣고 피부과 김주임을 찾아뵙는데 자, 정말 효과 영 좋습니다.
4: 예, 예, 예.
6: 예, 가슴팍이 대면적으로 많이 퍼지는데, 아, 일주일 치료하니까, 예, 더디 많이 안고, 가렵던 게 가렵지 않고, 예, 예. 정말 대단히 예, 효과 좋습니다.
4: 그렇죠, 그렇죠, 예. 예.
6: 아, 김주임, 예, 정말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잘 해줘서, 예,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4: 예, 그렇죠, 예.
6: 예, 그래, 오늘 또 가서 보이러 여야하자, 그럽니다.
4: 예, 예. 보통 이 대상포진을 보게 되면 중이 서의 치료를 받은 다음에 피진이는 말죠. 인침 가라앉는 것 같은데 그 후유증이란 게 신경통이 옵니다. 이건 오래갑니다. 예, 바짝 치료를 받으셔. 예.
6: 네, 감사합니다.
4: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4: 예.
7: 네, 저도 저 수혜전 환자인데.
4: 예, 어떤 종화에서 치료받습니까?
7: 예, 견주염을 한 30년 고생했어요.
4: 예, 오래됐구만.
7: 예. 네, 뭐, 중약 주사 치료요법이 좋대가지고.
4: 예.
7: 예, 오늘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 몇 시나 가면 됩니까?
4: 예, 그래도 오전에 오십시오, 시간단에. 됩니다.
7: 아, 아침에 지금 연결인데
4: 예.
7: 좀 일찍 오자고 몇 시부터?
4: 아. 보통 8시부터 문진하는데 일찍 오십시오. 뭐 이분이 환자 많아서. 예?
7: 예, 그리고 토요일 날에도 가능합니까? 할머니 만난다.
4: 예, 토요일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네, 알겠습니다.
4: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예.
7: 네, 수고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네. 네, 선생님과.
4: 예, 맞습니다.
8: 나 원장 선생님 환자입니다.
4: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8: 나의 첼레세를 걸려서,
4: 예. 예.
8: 두 주일을 따가 이제 댕기면서 치료를 받고 원장 선생님 약을 썼는데, 어제 밤에 뭐 계속 소변이 한, 뭐, 11번 댕기다, 밤잠 자지 못하지. 다리라도 묶이지.
4: 예.
8: 이래서, 그 약을 썼는데, 한, 두 주 동안 썼는데, 많이 효과 봤습니다.
4: 예.
8: 좀 하고.
4: 예, 예, 예.
8: 그래, 약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또 약 더 쓰려고 그랬는데.

0: 많이 나서겠습니다.
1: 예. 그 치료 효과가 좋을 때 바짝 치료를 하도록 합시다. 예. 예약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나는 이게 저 원, 환자 됐는데, 이 근래에 와서 날씨가 추우니까, 어째 이 허리가 더 아프고,
1: 예.
3: 술이 붙이면, 아니, 나 발뒤쪽까지 줄을 막 못했어요.
1: 예.
3: 밤잠 자지 못하지.
1: 예.
3: 아, 그래서, 어째 이번에 또, 원장 선생님을 또 가, 약을 좀 줘보려고.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예. 예. 자, 골신경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감사합니다.
1: 예.
4: 예. 전에 천성 관절염이죠. 경숙도 아니죠. 그래, 자꾸 아파서.
1: 예.
4: 목이 소리 붙이면서 아프게 나, 그래. 길제병은 최 선생님께서 침구를 산화를 맞았는데.
1: 예.
4: 예, 효과가 과연 없습니다.
1: 그렇죠. 이분이 침구 다 알랐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오늘 또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과오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그, 가을을 치마 그런지, 목에서 가래, 가랑가랑하고, 아, 그래서, 지금, 박상호 주임대 가서, 오늘 진료를 받다고 예약했어요.
1: 예, 예. 됐습니다, 예약이. 예. 그냥 네. 오세요, 어더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6: 예. 저는, 예. 뭔가 다리 지내 아프고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다
2: 네.
6: 그래서 전번 한식이 그 제주인 최영미 이산대에서
1: 예.
6: 피모 맞았습니다.
1: 예.
6: 진도 맞고 중약도 쓰고 굉장히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6: 어제는 이 추위가 떨어지면 또 이 무릎이 좀 아프고 근육 수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6: 다리도 저리고 이래서 오늘이 치마를 넣으려고 하는데 예약될 수 있습니까?
1: 완전히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연길에 계시는 말죠. 예, 할아버지 한 분이가 말죠. 예, 하지혈관에 말죠. 전색이 생기면서 몇 년간 예, 고생했습니다. 하지가 예, 부어나고 예, 마모에 마비되고 아프고 또 말죠. 냉해지고 예, 산산해진답니다. 예, 환자분들의.
2: 예.
1: 그러면서 시간이 말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오늘 기태병원 좀 가자고 그랬는데.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7: 어느 분 보였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물어봅시다. 자꾸 어림이 나고.
1: 예.
7: 그 다음에 조금 미숙하고 드문드문.
1: 예.
7: 그리고 걸음 자꾸 이제 어떤 때면 한쪽으로 자꾸 뭐 이렇게 쓰리걸음하고.
1: 아, 병영 잡기 바쁘구만요. 예.
7: 병영 잡기 바쁘고.
1: 예.
7: 네, 어느 의사를 보이면 됩니까?
1: 맨바로 잘 됐습니다. 지금에 그 예. 소개를 하고 있는 예,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우리인데 그 원장님입니다. 수원장에.
7: 예.
1: 이분이 다면수입니다. 그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예,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는 말이죠. 증상에 근거해서 댄디라 하는데 점적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친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을 찾으세요.
7: 저기 뭔가 한쪽 뿐이니까?
1: 예, 이렇습니다. 거기에 전문 번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7: 그 뭔가 진맥사라는 분이 그때 있다고 소리 들었는데 어느 부위를?
1: 야, 진맥 우리 저 길태중인문진부에서 이사선생님들이 다 중입니다. 다 진맥을 잘합니다.
7: 그 뭔가 환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도
1: 예예예 예예 예. 그 박주임도 그렇고 예. 그 박주임 두 분 있습니다. 예. 박윤덕 선생 예. 중위원에서 퇴직했습니다. 예. 윤덕
7: 박윤덕.
1: 예, 중위원회에서 퇴직했습니다.
7: 예.
1: 예, 보여보도록 합시다.
7: 예, 알았습니다.
1: 윤덕 선생은 어둠만 문진하길래 꼭 어둠에 오셔야 됩니다.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7: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0: 아, 우리 집사람이 그 머리 아픈 거라면 혹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강철수 선생님 대세 병기 혹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래, 나도 그 또 발 아픈 게도 침 맞은 거로 혹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침술을 결합해서. 예, 예.
0: 그래, 오늘 또 가자고 연락하자, 그럽니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어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8: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8: 저는 이 위장도에 문제가 있는지 항상 몸이 소화되지 않고 더부룩 한데다가 또 지금 이 가을철이 돼서 이 호박이랑 못 먹는다 말입니다. 미역과랑 그렇게 좋은 거.
1: 예, 예.
8: 또 먹으면 막 속이 쓰려나고 그렇습니다.
1: 예.
8: 그래서 이 약방에 가서 약을 싸다 먹고 아직도 때로는 설사도 나고 하는데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또 지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아주 좀 그렇지.
1: 예.
8: 지인이 소개로 인하면 그 길태 병원이 박창호 원장님 주임님이
1: 예, 예.
8: 이 병에 대해서 저희가 깊고 그렇다 해서 내 지금 오늘 예약하려고 가지고 그랬다.
1: 예, 실험 넣으세요. 연계시켰습니다. 그냥 어둔에 오세요.
8: 예예예예 예, 예, 예. 수고해 주십시오.
1: 예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예, 저는 요즘에 지금 허리 아파하고 허리하고 이게 다리 예. 다리도 막 아프고 줄이 뻗치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요추간판 탈출에 그 자골신경통거지 있답니다.
1: 예.
9: 그 대중이의 그 강철 선생님한테서 이전에 어깨 아파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허리하고 다리 치료를 하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과오들 하지 마세요. 예.
2: 네.
9: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아까 그 환자분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2: 네.
1: 예, 냉해지고 아프고 예, 마비되고 피부 색상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2: 네.
1: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다가 심지어는 마저 예, 새까만 색을 마저 띄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말이죠. 예, 다른 환자들이 말이죠. 소개를 듣고 예, 이 숙숙량 원장님을 찾아서 올해 3월 달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현대 의학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질병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완쾌되는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80세 되는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흐릿흐분하고 그러면서 또 잠들기 곤란하고 손발이가 마비되고 추위를 타고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의 효과가 그닥지 않았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네.

0: 수고하십니다.
1: 예.
0: 예, 저는 요즘 감기 한때 그저 어제 가슴이 시원하고
1: 예.
0: 혈압이 조정해야 됩니다.
1: 예,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0: 그리고
1: 합니까?
0: 땀도 따라오고 식은땀도 나서
1: 예.
0: 마을윤도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디에 오세요? 예.
0: 예.
1: 예, 예.
0: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1: 예, 이런 정황에서 말이죠. 우연하게 말이죠. 이 숙청량 원장님이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말이죠. 진료를 받았는데, 대략 말이죠. 한 달간 약을 잡수고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위 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내가 목전에는 말이죠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인천병원에 오셔서 이런 이 방면에 경험이 풍부한 숙청량 원장도 좋고 이런 분들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주위 혈관계통에 관계되는 팔다리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그리고 환자의 자각 증세인데 마모에 마비되고 그리고 중장에 부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색상에 말이죠.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 주위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색이가 변합니다. 창백한 색을 말이죠. 많이 띄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비원에 피부 온도라 하는데 이 말이죠. 본인이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냉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궤양 현상이 생기고 추위를 잘 탑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주의를 돌리기 받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부어싱이라 하는데 쫄뚝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간을 썩 말이죠. 파양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전에 말이죠. 확진을 받지 못했다 할 경우에 이런 증세가 생기면 인천의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런 경험이 풍부한 소원장처럼 이런 분들 찾아서 첫째는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생기는가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수단에서 보게 되면 중의학에 해서 뭐 첨약을 말이죠. 지어드릴 수도 있고 정황경계에서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둔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혹은 말이죠 필요에 근거해서 댄디라는데 점적주사도 말이죠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 말이죠 치료효과가 비교적 이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죠 이 숙청량 원장님이 우리 연변에서 이미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잘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골격이나 관절에 발생한 질병을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이만히 교대를 하겠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 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화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화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해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감축중심 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기지국이 림해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 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탐사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조망설비, 세계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 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예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여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0: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4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소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조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 벼 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 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 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 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네 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2: 이제
1: 지금 콩 수확기 다섯 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 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 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벼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므로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 수확기 우렁찬 기계 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야 곳곳에는 황금 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꾼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추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제반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0: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공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겨레일보도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이곳은 두만강변의 백년 국문 도문 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백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황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준례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국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개방 후 도문 통상구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 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으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국문, 백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백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쏘은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백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세 열공급 제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펌프 열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화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섭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 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 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자금들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연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붕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공급 전에 모든 난방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 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 창급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 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 진드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율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 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 적은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조 로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각급 부문에서는 주 당위 통일 배치에 따라 추석 국경절 이중 명절이 이어지고 열기가 지속되는 황금 기회로 잡아 문화 관광 공급, 소비 촉진, 안전 보장 등 각종 사업을 통합 추진했습니다. 연변대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노래와 춤이 끊기지 않으며 소비가 활발해 곳곳에서 경축하고 열띤 명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민들과 연변을 찾은 외지의 관광객들은 환희 속에서 조국 탄생을 경축하고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굳건히 다지며 즐겁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경절 명절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문화관광에서는 8개 우수 관광로선과 62여 가지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선보여 문화관광시장은 인기가 넘치고 관광경제는 안정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은려은 상무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주 관광객 수용 인원은 612만 3,100명으로 동기 대비 19.43% 증가했으며 관광객 총 소비액은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했습니다. 전주 주요 관광지는 가을 풍경 민속문화 애국 주제를 중심으로 업태 고도화와 장면 쇄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성세황가 즐기며 민속원을 유람하자 테마 활동을 개최하고 비요의 꽃이 피다 인상연길 등 실경 공연을 잇따라 펼쳐 관광객 18만 1,100명을 맞이했습니다. 훈추은 발해고지는 고운 발해 조국과 함께 경축하는 국경절 시리즈 문화관광 활동을 펼치고 매일 각종 공연 프로그램 150여 차례를 선보여 관광객 8만 2,600명을 맞이했으며 동기 대비 20.99% 증가했습니다. 동은 항구관광지는 환가로 국경절 맞이 공연으로 국문을 빛내자 테마 활동을 전개하고 국기개양식 강변음악회 등 9가지 큰 부류의 특색 활동을 마련해 관광객 4만 5,100명을 수용해 동기 대비 87.95% 증가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나와 조국을 주제로 한 공연 활동을 선보이는 동시에 무형문화재 미식체험, 향랑수공예 제작 등 상호교감 프로젝트를 설치해 관광객 5만 8천 명을 수용했으며 동기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룡종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양지에서는 드론 불사조 빛과 그림자쇼 등 공연을 선보이고 무형문화재 특색 미식 문화창작 시장을 개장해 관광객 10만 6,800명을 맞이했습니다. 안도 두산촌 관광지에서는 리마산 문화 플러스 조선족 민속 플러스 붉은 교육연수 특색을 기반으로 가을 리마산 채취 조선족 전통 미식 만들기 민속복

0: 체험, 학일연구소 유적지 교학연수 등 몰입형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아 관광객 6,800명을 접대했으며 동기 대비 18.71%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상무 분야는 먹고 자고 이동하고 유람하고 쇼핑하고 오락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해 맛있고 즐겁고 구경하기 좋은 신소비 장면을 만들어 명절 쇼핑붐을 일으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무류통기업은 연휴 기간 2억 5천 700만 원의 매출액을 실현했으며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네, 훈천시에서는 이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훈천시 현대시설농업 첨단과학기술시범단지 및 표준화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천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과학기술시범단지 및 표준화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은 2025년 7월에 착공됐는데 현재 46동이 완공됐고 전체 대상은 2027년 7월, 9월 사이에 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혼춘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및 표준화 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은 지역의 시설 농업 부족점을 보완하고 농업 현대화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 작물을 재배해 혼춘의 지역 위치, 통로 등 우세에 기대 러시아 극동 지역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이 준공되면 앞으로 600개 이상의 장기 일자리와 약 1,5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 주변 노력의 취업을 견인하고 초민의 소득 증대에 조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천시 양보만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관광업, 시설농업, 연어양식, 민박, 료식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마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촌의 고밀도 순환수업 양식 대상은 촌에서 당지의 우수한 물자원 및 위치 조건을 토대로 유치한 것입니다. 혼춘 흠봉업 유한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연어 양식은 올해 8월부터 정식 생산에 투입됐는데 연간 생산량이 40만 근에 달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촌에서 건설한 지능형 남새 비닐하우스는 비철 남새를 능률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관광과 체험학습 활동도 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남새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간 촌의 기반시설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루게로 마을길 10km를 수리하고 담장 랑간을 12km 새로 세웠으며 11,400m의 상하수도관을 부설해 24시간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만족 종이 오리기 요소를 담은 고리량캔의 특색 담장은 마을의 독특한 만족 문화 분위기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아라다촌 집채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했고 상주 인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꽃향기 극하고 가을바람이 상쾌한 이 가을에 중양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평생 사회와 가정을 위해 애쓰신 로인분들이 로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를 보게 되면 수심한 로인 회원과 은령 자원 봉사자들이 각자 이 자리에서 빛과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돕기, 홍색 선전 강의, 병방 수호, 문화관광 서비스까지 특별한 은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연변주 로년협회의 김소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주 로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주당위와 주정부의 정확한 지도와 각급 부문의 관심과 지지하에 우리 주 로년협회는 로년 군중 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이 로년협회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로년협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우리 주에는 주, 현, 시, 향진, 가도 천 4급 런협회 조직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0: 네.
1: 지금 전주 66개 향진,
0: 네.
1: 전공 48개 행정마을,
0: 네.
1: 20개 가도의 런협회는 총 1437개이고
0: 네.
1: 등록동 회원은 17만 4천 명으로
0: 네.
1: 향진, 천, 기관, 사업단위, 문체특별협회의 건립 대상 전부가 빠짐없이 건립 완료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각 현 시의 은령자원봉사자들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0: 네.
1: 보게 되면 우리 영길시에 네. 15,970명,
0: 네.
1: 용정 12,092명,
0: 네.
1: 안도 655명,
0: 네.
1: 도나문의 문체특별자원봉사자 700여 명,
0: 네.
1: 훈춘시 임원사회 150명,
0: 네.
1: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고성자원봉사자가 12명이 있고
0: 네.
1: 동원 가등 인력이 21명입니다.
0: 네.
1: 네. 단연간 로년 사업 가운데서 우리 주에는 길림성에서 유일한 전국 기초로인협회 능력제고 천급 시범점인 화룡시 영성진 화남촌,
0: 네.
1: 전급 경비 혁신 모범촌으로 알려진 화룡시 두도진 용신촌,
0: 네.
1: 도시 정밀화 양로 모범인 훈춘시 림원사회구역,
0: 네.
1: 농촌 상호 부조 모범촌으로 알려진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0: 네.
1: 은령 문화관광 윤관 모범시인 도나시가 속출되었으며,
0: 네.
1: 서숙자, 재문암, 리창산 등 선진 개인 전형도 나타났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하여 우리 2005년, 2010년에 주 로년협회는
0: 네.
1: 선으로 두 차례 전국 로령 업무 우수단위로 선정되었으며
0: 그랬네요.
1: 예, 2021년에는 연변주 5A급 사회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0: 네.
1: 주 로년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구 로령화에 대응하는 업무에서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참으로 네.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네. 보는데요. 이 단일내 우리 주 로년협회에서는 로년협회의 규범화 건설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네. 단일내 우리 주 로년협회에서는 당의 용도로 조직 체계를 전력적으로 튼튼히 하고 운영 관리를 표준화하였습니다.
0: 네.
1: 여기서 보게 되면 조직망을 전면 커버했으며
0: 네.
1: 핵심 간부를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0: 네.
1: 전주 모든 향진, 가두, 촌에서는 로네르페 조직을 완성했으며
0: 네.
1: 퇴직한 당원 간부를 회장 혹은 리

0: 이사회 구성원으로 우선 선발했습니다.
1: 네.
0: 훈춘시에서는 시, 향진, 촌, 삼국망을 구축하여
1: 네.
0: 아홉 개 진, 다섯 개 가두, 122개 촌, 44개 사회구역을 커버했으며
1: 네.
0: 용정시에서는 7개 향, 3개 가두 전역을 커버하여 등록된 회원은 14,904명이 달하며
1: 네.
0: 화룡시에서는 8개 진, 3개 가두, 76개 촌, 10개 사회구역을 전면 커버하여 60세 이상 노인 49,8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 네.
0: 도나시에서는 29개 향진, 가두협회에 322개 촌 사회구역협회가 있습니다.
1: 네.
0: 단일 내 우리 주에서는 화룡시 화남촌 러닝협회,
1: 네.
0: 동문시 수남촌 러닝협회,
1: 네.
0: 훈춘시 림은 사회구역 러닝협회 등 모범협회가 속출되었습니다.
1: 네.
0: 화룡시 화남촌 러닝협회를 보게 되면
1: 네.
0: 1984년에
1: 네.
0: 협회를 설립했으며 3개의 등급 분열을 설치하고
1: 네.
0: 회원 174명이 있는데 그중 당원이 21명으로
1: 네.
0: 팀이 안정되고 공신도가 높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도문시 수남촌 러닝협회에서는 회원 116명으로 고연령, 저연령 러인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혼춘시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2,350명의 러인이 있는데
1: 네.
0: 등록된 회원은 749명이며
1: 네.
0: 14개 격자화에 의거하여 정밀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 우리 당 건설이 러령 서비스 전 과정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1: 네.
0: 각 촌 사회구역에서는 러령 업무를 촌 사회구역 두위원회 능간 중점 업무에 포함시키고
1: 네.
0: 정기적 이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1: 네.
0: 많은 곳이 러닝협회에서는 기능형 당지부를 설립했습니다.
1: 네.
0: 화량시 화남촌
1: 네.
0: 용신촌에서는 당사 학습
1: 네.
0: 홍색 주제 당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영길시 서숙자는 로병사의 집 당지부에 의거하여
1: 네.
0: 24년간 홍색 선전 강의에 힘써왔습니다.
1: 24년나.
0: 네, 네. 24년 했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네. 네. 훈춘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행복 365 당근 러령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어
1: 네.
0: 당건설과 러인 보호 서비스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1: 네.
0: 변방촌에서는 홍색 유족에 의거하여 참배, 홍색 이야기 선전 강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러닝협회 회원들에 대한 동적 순환 관리도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또한 우리 주에서는 자발적 가입, 분류별 기록 보관을 추진하여
1: 네.
0: 홀로 사는 로인, 기능상실 로인, 고령 로인,
1: 네.
0: 저연령 로인 집단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영정시에서는 통일적으로 10여항의 구별화 제도,
1: 네.
0: 표준화 장부 템플릿을 제정했습니다.
1: 네.
0: 화룡시 영신촌에서는 회원, 자원봉사자, 이중공시장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네. 모든 시범지점에서는 년초에 계획이 있고 활동의 영상자료 있고 서비스의 기록이 있고
1: 네.
0: 연말에 총결산이 있다는 규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1: 네.
0: 군춘시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15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1: 네.
0: 1인 1문서를 구축했으며
1: 네.
0: 회원 자원봉사자 공시판을 설치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네. 그리하여 자원을 통합하여 도시, 농촌 일체화 종합 양로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1: 네.
0: 당 군종 서비스 센터
1: 네.
0: 신시대 문명 실천역 자원을 총괄하여
1: 네.
0: 문체 체육단련,
1: 네.
0: 독서, 건강양로, 식사보조, 돌봄, 홍색교육을 하나로 아우르는 다기능 진지를 건설하고 도시, 농촌, 변방지역이 차별화된 수요를 고려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문체활동으로 러닝활동 진지 품위를 전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1: 네.
0: 화룡시 용신촌에서는 180평방 되는 실내 활동실,
1: 네.
0: 450평방 되는 잔디 문구장을 건립하고
1: 네.
0: 활동실에서는 난방 설비를 갖추어 한

0: 겨울에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하남촌에서는 촌에서 26만 원을 들여 네. 조명 설비가 있는 인조 잔디 문구장을 건립했으며
1: 네.
0: 문구 관련 경험이 지금 문구 지원에 기재되어 전형으로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영등시를 보게 되면 실내 로잉 활동장 면적이 22,177평방,
1: 네.
0: 실외에는 64,000여평방에 달하며
1: 네.
0: 삼합지는 7년 연속 총급 문구 리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1: 네.
0: 훈춘시 동아라촌에서는 일체화 주거양로대원을 건립했습니다.
1: 네.
0: 도나시에는 관광지 이거하여 은령문화관광역을 만들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우리 주에서는 광장무, 태극권, 사물놀이, 퉁소 등 조선족 특색이 체육단련 종목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는 표준화된 로인 식당으로 로인들이 식사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1: 네.
0: 단일내 우리 주에는 총급 주최, 사회적 힘 보조, 네. 저비용 식사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데
1: 네.
0: 화룡시 용선진 화남촌에서는
1: 네.
0: 건강약통을 갖추고
1: 네.
0: 80세 이상 로인들에게 단체 생일잔치를 늘 개최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훈춘시 리먼사회구역에서는 전문 배달기구를 도입하여
1: 네.
0: 특수로인에게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 네.
0: 년간 900여 인분에 달합니다.
1: 네.
0: 이런 친절한 봉사는 로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1: 네네.
0: 영등시 지신진에는 매식사의 이름만 받고 있으며
1: 네.
0: 식당 운영에도 은령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1: 네.
0: 도문시 양수촌의 애심식당에서는
1: 네.
0: 천집단 더하기 정부 더하기 자선 모금
1: 네.
0: 다원화 자금 모델을 채택하고 매일 조선족 특색인 네 가지 반찬과 국을 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변경 특색에 홍색 민속 자원을 융합하여
1: 네.
0: 특색 변경촌 건설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1: 변경촌 건설.
0: 네. 네, 변경촌 건설.
1: 네.
0: 화룡시 숭선진 대동촌.
1: 네.
0: 영등시 계산툰진 광소촌에서는
1: 네.
0: 변방 항일연군 유적에 이거하여
1: 네.
0: 홍색 교육진지를 건립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각지 로인 문예팀은 38절, 8.15 로인절, 열사기념일에 맞춰 민속공연, 홍색 참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도난시 로인장업봉사자들은 한총릉 륙증산 관광지에서 홍색문화, 발해문화 해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1: 네.
0: 로령 서비스와 문화관광 융합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참으로 규범화 제도, 규범화 그 조건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주 로련 협회 보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연변 건설을 위한 건설원으로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수립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온 줄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우리 주 각급 로련협회는 자체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1: 네.
0: 인들이 공헌과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네. 우리 로련협회 조직이 추진 아래 전주에는 로련대학 9개,
1: 네.
0: 로련학교 117개, 아마추어 로련예술단체 300여개,
1: 네.
0: 로련체육단체 100여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1: 그렇네요.
0: 예. 전주 각쪽 문화 오락 지역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로인은 거의 10여만 명이 달합니다.
1: 대단하네요.
0: 네.
1: 네. 또한 이 로인분들 보게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서도 로인 권익 보장,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주 각지 현지 많은 로인분들은 로인 권익을 보상하기 위한 면에서도 자신들이 안내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로인협회는 로인 권익 보호의 내용과 실천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확장하였으며
1: 네.
0: 로인들이 행복감, 획득감, 안정감을 부단히 제고하였습니다.
1: 네.
0: 전 사회가 로인 권익을 관심하고 보호하는 면에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1: 네.
0: 런앤 해피 건설 경험은 전성 나가서 전국적으로도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네.

0: 오늘 협회에서는 연변주 로인 권익 보상 처리 시행 세칙을 개정하는 데 합리적인 제안을 제출하였고 네. 이 또한 채택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한마디로 합리적이며 실제에 부합하는 이견과 제안은 주 당위와 주 정부의 높은 중시를 받았으며
1: 네.
0: 로인을 돕는 민생 조치들이 련이어 실시되어 각 민족 로인들이 권익 보상되어
1: 네.
0: 로인들이 더욱더 행복감, 획득감, 안정감을 부단히 지각하였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우리 주 로인 협회에서는 전조적으로 문체 활동을 벌이면서 로인들이 문화 생활을 다채롭게 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각 현시 각급 로인 협회에서는
1: 네.
0: 습금표 청석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1: 네.
0: 지시 정신을 참답게 관찰을 확실함과 아울러
1: 네.
0: 로인들을 조직하여
1: 네.
0: 공동체 이식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습니다.
1: 네.
0: 네. 군춘시 런앤협회에서는
1: 네.
0: 2024년 한 해 사이에
1: 네.
0: 250여 명의 런앤협회 회장들을 조직하여
1: 네.
0: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하는 강습반에 참가시켰으며
1: 네.
0: 도난시 런앤총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수립하고
1: 네.
0: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1: 네.
0: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주제연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 네.
0: 화룡시 런앤총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관련 지식 강습반을 개최하였고
1: 네.
0: 영길시 런앤협회에서는
1: 네.
0: 중화민족 한가족 함께 중국 꿈을 이루자
1: 네.
0: 항일연합군 정신을 발양하고
1: 네.
0: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자는 주제 경영 활동을 개최하였는데 이런 활동들은 기층 런앤협회 회장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진일보 공고히 하였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런앤문화체육을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1: 네.
0: 각급 런앤협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런앤문화체육 활동을 꾸준히 조직하고 전개하여 런앤들이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1: 네.
0: 런앤들이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제거시켰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문체활동 주제가 명확한 문체활동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로년협회에서는 자신들이 힘과 지혜로 문화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의 로년협회를 보게 되면 향촌진흥의 조력자로 그 역할이 뚜렷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고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전국 만 8개의 촌이 있고
1: 네.
0: 촌마다 다 런앤협회가 있는데 협회마다 자신들이 우세를 잘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수입 창출면에서 보게 되면 도문시, 화룡시 등 현시 농촌 마을들에서는 런앤들 텃밭, 런앤림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1: 네.
0: 올리고 있으며
1: 네.
0: 이런 경비로 런앤 식당을 운영에 보태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이렇게 수입 창출에서 한몫하고 있는 런앤협회가 있는가 하면
1: 네.
0: 문화로 향촌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런앤협회도 있는데
1: 네.
0: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예활동을 조직하여 마을의 응집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도 런앤협회에 많은 지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 런앤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1: 네.
0: 도문시 양수진 경영촌에서는
1: 네.
0: 180평방 되는 사랑식당을 건설하였고
1: 네.
0: 영정시 로투구지인에서는 집체 토지 임대료를 런앤협회의 지원에 런앤 활동들이 정상화,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 런앤협회 건설에서 우리 주에서는 복제 가능한 두 가지 경비 보장 모델을 형성해 협회의 규범화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몫하고 있다면서요?
0: 네. 우리 주에서는 협회 장정, 민주적 의사결정, 재무, 활동, 자문봉사 등 완전한 관리 제도를 통일적으로 보완하여 규범화된 장기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1: 네.
0: 우선 민주적 공개, 감독 메커니즘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용신촌, 화남촌, 수남촌, 리먼사회구역에서는
1: 네.
0: 회원대회, 리사회 집단 이사결정을 엄격히 이행하여
1: 네.
0: 대규모 활동, 활동에 사용된 액수가 많은 경비,
1: 네.
0: 위문물자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했습니다.

0: 응시하는 방법으로 네. 공정성을 첫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네. 화남촌 같은 경우 활동에 투입한 지출, 연간 활동 방안을 전체 회원들이 심의를 거쳐야 하며 네. 전 과정 공개하여 군중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면에서 전형을 잡는다면 화룡시 두더진 용신촌과 네. 용성진 화남촌이 되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용신촌의 경우 독립적으로 로인 공익 경비 과목을 설치하고 네. 로인들을 조직하여 마을 녹화, 환경 청소 등 공익 노동에 참여시켜 활동 장부와 영상 자료를 근거로 특별 활동 자금을 신청 수령하여 네. 소액 지출이 청산 난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화남촌의 경우 13헥타르의 집단 토지로 연간 5만 3천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네. 협조 지원 단위로부터 38만 원의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네. 여기에 특별 보조금을 더하여 전용 자금으로 월별로 공시함으로써 자금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화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정적으로 우리주로는협회에서는 기초장부 템플릿을 통일적으로 인쇄 배포했는데 네. 영정시를 보게 되면 이 기초에서 네. 세부적인 보충 세칙까지 제정했습니다. 네. 런앤협회 시범 지점에서는 재무 관련 서류, 방문 기록, 활동 영상 자료를 완전히 보관하고 문서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런앤협회에서는 문체 건강 양로 서비스를 상시화해 우리 러인들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주고 있다면서요?
0: 예. 우리 주는 런앤협회를 보게 되면 네. 달마다 일상적인 활동이 있고 명절마다 네. 특별 공연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네. 체육 단련, 과학 보호국, 무료 진료, 홍색 선정 강의 등 다원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네. 화룡시에는 문구장이 78개 있으며 네. 2천여 명의 로인들이 늘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 화남촌을 보게 되면 절반에 가까운 로인들이 장기적으로 문구 네. 운동에 참가하여 문구는 전주의 상징적인 로인 문체 종목이 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 공익문의 혐인 활동을 곳곳에서 펼쳐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연길백화예술단은 17년간 공익공연을 180여 차례 진행했고 네. 용정일성정예술단은 30여 개의 자체 창작 프로그램으로 네. 80여 차례 공연했습니다. 네. 9월 28일 우리 연변민속원에서 네. 우리주 경록의 기동이식에서 우리주 러인협에서 네. 8개 절목을 네. 선출하여 현장에서 연출을 하여 현장의 관중들에게 박수로 갈채를 받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전주 각 러인협에서는 러인들이 건강관리에도 중시를 돌리고 있는데 네. 정밀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구축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화룡시 화남촌은 촌보건실과 연계하여 네. 전원 건강기록부를 구축하고 상비약까지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안도현 영정시를 보게 되면 보건원과 연동하여 무료 신체검사 중리침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춘시 림원사회구역에서는 년 평균 10여 차례 건강양로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했으며 네. 왕청현에서는 퇴직 이뤄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네. 장기적으로 마비, 중증 질환으로 앓고 있는 로인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거양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가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그 런앤협회 타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얘기 주시죠.
0: 네. 우리 주 런앤협회에서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네. 당의 20차 전국대표대회와 2중, 3중, 4중 전의 정신을 열심히 관철락실하며 중공중앙 공무원이 신시대 로령 업무 강화에 관한 이견 요구에 따라 네. 광범한 각 민족 로인들을 단합하여 이끌면서 네. 아름답고 행복한 연변 건설에 공헌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네. 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러인협회 조직 표준화 건설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표준화는 러인협회 조직이 기초이자 러인협회 업무를 전개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며 네. 각 현시 러인협회는 기층협회의 회장과 업무인원들을 잘 배치하여 네. 런앤회피의 저직망이 진

0: 벌에 대한 개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단단히 굳히는 선전 업무를 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선전 교양을 통해 민족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주라는 협회의 주요 업무 임무입니다.
1: 네.
0: 각급 협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1: 네.
0: 민족 단결 모범이 되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단단히 굳히는 데 러인들이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셋째, 러녀 문화체육 활동을 계속하여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1: 네.
0: 러녀 문화체육 활동은 러인의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러인들이 매력을 자랑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1: 네.
0: 각 러녀 협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러인 문화체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1: 네.
0: 러인들이 러의 행복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러인을 존경하고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주 러령 인구는 64만 6천여 명으로 전주 총 인구의 3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에는 1,400여 개의 러년협회가 있는데요. 이 러년협회 회원들은 사회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주 러년협회 조직에서 유익한 활동을 많이 벌여 우리 러인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